0: 손가락도 향이 좋으니까.
1: 오케이.
0: 네, 손가락하고.
1: 오케이. 이거, 이거.
0: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1: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아, 아, 네, 말씀하시면 아, 됩니다. 저기서.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1: 저는 떡갈비.
3: 떡갈비.
1: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1: 일단 소고기. 어,
3: 와. 그러면 가슴 쪽.
1: 아이고 가슴 쪽.
3: 가슴 쪽.
1: 가슴 쪽. 아, 여기.
3: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1: 살짝만.
3: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는.
1: 이거.
3: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1: 추천.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어, 맞아요?
3: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1: 있어야 돼요?
3: 이제 앞다리가 날다리.
1: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어, 혹시 다져주시겠어요?
3: 어, 가능합니다.
1: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3: 네.
1: 근데 이제 술. 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예.
3: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1: 한약?
3: 한약.
1: 오, 너무,
3: 최고예요.
1: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 어딘가요?
3: 추성골이라고.
1: 추성골. 이거 노트예요, 네. 노트. 네.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1: 어, 이거,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아, 선생님.
4: 예. 예,
1: 오,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십니까. 예. 어,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4: 예, 예. 어,
1: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4: 예, 예. 예 아니시죠.
1: 어, 어
4: 예.
1: 감사합니다.
4: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4: 아, 그래요?
1: 이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4: 알았어요. 아,
1: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4: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1: 와.
4: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에, 스님 요새 네, 저 알고
4: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1: 아,
4: 술이요.
1: 아 진짜로? 네.
4: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오, 체험?
4: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4: 이거는 네. 증류제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어.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4: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컵을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4: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내리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 뭐,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4: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4: 맞아요. 아유.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4: 이게 뭐게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4: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네,
4: 껍질.
1: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4: 네 그래요.
1: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4: 그렇죠.
1: 와.
4: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4: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4: 여기에서는
1: 좋네요.
4: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색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4: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4: 오, 오. 우리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4: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4: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4: 네.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4: 따봉이지.
1: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m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m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생선주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1: 무슨 맛이에요?
0: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1: 깔끔해지는데.
2: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1: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2: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1: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0: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1: 네, 씹히는 그 느낌.
0: 이거
1: 아삭하다.
0: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2: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0: 오 진짜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1: 그렇죠.
0: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2: 어 이거 완벽해요.
0: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2: 이제
1: 물장 한번 더 하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겁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1: 네.
0: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1: 예예. 네. 네,
0: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해외제 친구에게.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Wow. 산세가 끝내줍니다.
3: 파이팅.
2: 파이팅. 아유,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3: 알겠습니다.
4: 와, 뒤집어질 것 같아.
5: 여기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6: 우리가 이 흥분감이 남아있잖아요. 이 흥분감을 가지고 바로 또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7: 이거는 우리가 직접
6: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7: 어, 그래요?
6: 할 수 있어요. 일단 가보시죠.
2: 자, 일단 스피드를 또 저희가 직접 체험한다 그랬는데 차들이
6: 할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2: 잠깐만요. 이거 카트 아닌가요?
6: 뭘 기대하신 거예요? 네?
2: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와,
8: 오우. 카트 체험 보신 거예요?
2: 네네네. 아,
6: 근데
2: 네.
6: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거의 막 시속 70km까지도 막 나간다고.
8: 네, 맞습니다. 네.
2: 이게 70km까지 나가요?
6: 네, 꽤 빨라요.
8: 1인승으로 있는 스포츠 카트는 지금 70km까지 나와요.
2: 아, 진짜요?
6: 체감은 거의 뭐 100 정도 체감이 된대요.
8: 네, 그리고 2인승은 네. 지금 30km까지 나와요.
6: 이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8: 네, 맞네요.
6: 커피 내기.
2: 커피 내기?
6: 커피 내기.
2: 콜.
6: 콜.
8: 한 분 먼저 앉으시고 설명을 같이 들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왼쪽이 브레이크고요.
2: 요거요? 이쪽이 네. 브레이크고 네네. 이쪽이 악셀레이터.
8: 악셀레이터.
2: 네. 네. 네.
8: 주행 중에 엔진에서 펑펑 소리가 날 수 있어요.
6: 네.
8: 그거는 엔진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나는 소리니까.
2: 와, 여기 카트에서도 팝콘히터예요?
8: 네네네. 그리고 코너를 돌 때는 크게. 아웃코스로 해서.
6: 아, 아웃코스로요?
8: 네, 아웃코스로 해서 도시고.
2: 이게 브레이크고 악셀레이터고. 아,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똑같은 거죠?
8: 네네.
2: 저게 더 잘 나갈 것 같은데.
9: 네.
2: 오. 커피 내기입니다.
6: 네.
2: 안 봐줄 거예요.
6: 안 봐줘. 비장하게. 딱.

0: 아쉽다.
1: 아우. 야.
2: 예. 예.
0: 아. 요만큼 자, 요만큼. 요만큼.
2: 이겼다.
0: 진짜 요만큼 차 있어요, 요만큼.
2: 아니, 근데 이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직선에서 깜짝 놀랐네. 아,
0: 드리프트가 장난 아니죠. 네.
2: 컨트롤 그냥 땡 하면서. 네.
0: 증명하셨습니다. 자, 운전을 좀 즐기신다는 거.
2: 승자는 우승, 네. 패자는 카페로.
0: 네. 카페 있으니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제 우리가 막 스피드 즐기고 있으니까 약간 좀 진정시킬 겸 클래식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2: 클래식한 볼거리요?
0: 네. 이 앞쪽에 있거든요.
2: 약간 고전적인?
0: 네. 눈 휘름으로 해주실걸요?
2: 아우, 좋죠. 네. 저 참 엄청 좋아하거든요.

0: 정말 최초의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의 포맷틱이죠? 그렇죠. 네발 달렸습니다.
1: 네발 달림.
0: 네, 마력. 이게 마력. 네. 조랑만 에디션.
1: 네. 와, 저거,
0: 잠깐만요. 이거 틱이에요?
1: 틱 안 나오잖아요, 그죠?
0: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1: 91년도에 나왔네요.
0: 최초.
1: 우와.
0: 이야, 이거 그 유명한 뉴비 엥. 와, 경제적인 스포츠카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
1: 1960년도에 나왔는데 그래도 최고 속도가 100km였어요. 네. 시속.
2: 딱정벌레.
0: 이게 진짜 그 여성분들한테 인기 정말 많았던 차예요.
1: 그렇죠, 맞아요. 와, 근데 몰랐는데 이것도 시속이 220까지도 나오네요.
0: 독일 차들이 그 독 3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웃땡, 네. BM땡, 벤땡. 그 세 가지 차가 네. 굉장히 진짜 잘 달렸죠.
1: 제가 네. 독일 여행 가면서 그 3사 박물관을 다 갔었어요. 거기는 완전 그 최초의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슈퍼카까지 쫙 모아놨고 직접 타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뭐 훌륭한 수준인데요.
0: 이건 약간 좀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1: 네. 그 여기는 모습에 좋은 게 네. 정말 각국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다 볼 수 있어서.
0: 네. 야, 그 약간 이거 정말 귀족분들이 타시는.
1: 이거는 약간 마차 같다.
0: 이거는 약간 영국의 정말 그 귀족분들. 이것도 여성분들한테 인기 진짜 좋았어요. 네. 막 이렇게 막 사자가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네,
1: 브랜드마다 다 네. 있잖아요. 막 말이 이러는 건 되게 비싸고.
0: 그렇죠. 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황소 나오고.
1: 네, 황소 나오고.

0: 와, 지금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 여긴 어딘가요?
1: 이 탐험 여행을 마무리할 그 멋진 산골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혹시 여기 숙소 대표님이신가요?
2: 아, 대표는 아니고 여기 그 마을 이장이에요.
3: 여기 저희 마을 이장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예, 아유. 예. 아유, 반갑습니다.
3: 여기 원래 학교가 예. 맞죠?
2: 여기가 이제 분교예요. 저희가 예, 여기서 옛날서부터 이제 초등학교로 다녔는데 네. 이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폐교를 못 시키고 네. 이제 우리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이제 군에서 이 리모델링을 싹 해줬어요.

0: 주무시고 가시게요?
1: 예. 잠도 자고 여기 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0: 손님들이 오셔갖고서 저 두부를 지금 하려고 해요. 네. 아, 잘 오셨네. 넉넉하게 두부를 했으니까요. 네.

0: 콩짝 콩짝
1: 이렇게. 오,
2: 콩짝이 안 맞았고요.
1: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3: 맞아요. 잠깐만 조금만 조금만 내려가고요.
1: 돌리고
0: 지금 타이밍.
4: 오케이.
1: 어우 밑에 막 거의 막 까르보나라가 그냥
0: 야 크림.

0: 하나 이렇게 접어서 이제 끓여야 돼. 와, 오.
1: 바로 그냥 추가가 되는구나.
0: 이게 힘들어요.
2: 맞아요, 힘들어요. 정성도 예. 많이 들어가고. 예. 이 집에서 해먹는 이 집두부가 진짜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0: 이렇게
3: 예. 넣었잖아요.
0: 네.
3: 아, 얼마 정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0: 한 40분 정도 끓여야 돼요.
3: 40분을요?
0: 예. 이렇게 줘야 이게 밑에가 안 눌어요.
3: 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군요.
0: 네. 예. 그리고 끓으면 이게 끓으면 네. 넘으니까요.
1: 40분 내내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와, 이게 끓어 넘어요 또. 엄마.
1: 그러니까 제가 20분, 설사 20분. 아,
3: 어, 어이, 힘드시니까 저희가 그대로 20분씩 했죠.
0: 예.
3: 어머니 뒤도 안 돌아보시는데
1: 네, 하고 마음가
3: 잘 적으세요. 자, 이거 돌아보시면 안 되니까 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
1: 어, 이게 깊다 그리고
4: 바닥을.
1: 네, 바닥을. 바닥을.
3: 약간 스프가 내 스프.
1: 네, 네.
3: 어, 근데 지금 냄새, 콧물 냄새 막. 어, 궁금하다.
5: 그 이거 막국수도 눌러야 되니까요. 좀 네. 도와주실래요?
1: 아, 예. 네. 제가 돌릴 테니까 네. 한번 눌러보세요. 좀. 네.
5: 여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5: 예 넣고서 이게 어디 단계가 있거든요. 예. 2단 이 정도 넣어갖고서 이게 눌러야 돼요.
3: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순수 100% 메밀이에요.
0: 네. 네.
3: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안 섞어요?
0: 안 섞었어요. 예. 아주 순 메밀이지. 오.
5: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서
3: 여기서 누르셔야 돼요.
5: 자, 야, 같이 누르셔야 돼요.
3: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5: 같이.
3: 나온다,
5: 나온다. 하나, 둘, 셋.
0: 여기 눌러야 돼, 거기를.
3: 어, 나온다, 예. 나온다.
1: 자, 라면같이 나오는데요?
4: 네. 아니야, 빨리빨리 이거 해.
5: 꽉 누르셔야 돼.
0: 빨리 아, 눌러야 되는데, 천천히 누르니까.
5: 네, 됐습니다. 그리고 네. 밑으로. 하나, 둘, 셋.
1: 아, 근데 이제
5: 힘들어. 예. 예. 힘들어요. 아, 예, 이게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1: 이게 뭐 이게 혼자 있는 거.
5: 아유, 안 되죠.
4: 예. 네.
5: 키우세요.
1: 여기다
5: 끼워가지고.
1: 자, 네.
5: 하나, 둘,
1: 셋. 오우. 오우. 야, 야.

0: 아이 맛있겠다.
1: 네, 오케이. 아.
2: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3: 여기다 넣어요.
2: 아, 넣어요.
0: 너무 맛있다.
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2: 와. 맛있어. 이제 눌러요.
0: 야, 이거.
2: 얼른 와서 눌릅시다. 자, 빨리.
4: 우리 투입.
2: 예.
4: 투입, 투입.
0: 우와.
2: 맛있어.
0: 어, 맛있어.
4: 어머님.
0: 아, 죄송해요.
4: 어머님, 죄송해요.
5: 아, 괜찮, 숨진다.
0: 야, 저 지금 국물 나오잖아, 국물.
4: 네.
0: 와, 국물.
5: 네. 이게 이제 두부 되는 거예요, 이게.
0: 저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5: 네.
0: 빛이잖아요, 빛이. 네.
5: 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0: 이 정도? 네, 네, 네.
5: 됐어요. 너무 이게 간수를 많이 비리면 딱딱해, 우리가.
0: 그때가 딱. 오, 밑에 지금 순두부, 순두부.
4: 우와.
0: 자, 우리 한번 자금 나온 뜨끈뜨끈한 이 순두부. 네? 우리 어머니 표 순두부를
4: 먼저.
2: 힘들어 못해.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자, 뭐 힘들어 잡아 있겠지.
4: 와. 표정에도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
0: 와.
4: 지금 화를 떠시네요.
0: 와. 와, 전율이 그냥
2: 고정하는 거, 체험하는 거.

0: 데가 많이
1: 이겨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2: 단보단이.
1: 네.
3: 한번더 딱 이 간수에 딱 해가지고
1: 딱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
3: 네, 간도.
1: 와.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희 거의 말을 잃고 계속 먹고 있어요. 와, 지금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와드릴 타이밍이 없어.
0: 이거 좀 봤고요.
3: 아, 답이었습니다. 와.
0: 소금 맛있어요.
3: 와, 다 먹었어요. 와.

0: 제가 여름만 되면은 항상 먹는 게 냉면이랑 막국수예요.
1: 그렇죠.
0: 특히 막국수는 메밀 들어간 거. 와. 근데 제가 시켜 먹는 건 맛은 있는데
1: 그건 전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0: 조금 그냥 끊어져요. 네. 그렇죠. 이거는 쫄깃쫄깃하고
1: 이거는 맨 메밀이니까 네. 네.
0: 식감이 진짜 좋아요. 네.
2: 심지어 이건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100% 메밀이라는 거.
1: 네, 맞아요.
2: 반죽을 봤으니까 네.
1: 두부도 네. 이렇게 썰어서 김치에 드셔도 되고 네. 양념장 발라서 네. 이렇게 드셔도 되고.
0: 아 잠깐만요. 하나 딱 들어서 이 표면을 딱 보면은 꽉 찼어요. 이게 진짜 잘 누르시죠. 아, 아까 딱 누르실 때
2: 밀도가
0: 네. 아, 너무 좋아요.
1: 맛있어.
0: 그 시간형 부분은 네. 살짝 떨금만 있잖아요. 뒷맛이 약간 떨금인데 네. 요거는 이거 넣자마자 씹는데 고소해요. 아.
1: 김치에서 먹으면 맛있죠.
0: 정말 막걸리. 막걸리.
1: 막걸리가 없어. 막걸리 사올 걸 잘못했네.

0: 아유 정말 이제는 어딜 가나 참 시원하죠.
1: 오늘 약간 그래도 살짝 좀 온도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0: 네.
1: 좀 더 인제를 더 상쾌하게 좀 즐길 수 있는.
0: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으로
1: 네.
0: 쭉 강의를 했는데
1: 네.
0: 여기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점집분들은 부르시나 봐요.
1: 넷강이요?
0: 예. 그래서 여기가 소양강 상류라고 합니다.
1: 아 여기가요?
0: 네.
1: 그
2: 대청은 소양강에
0: 그 소양강 네, 맞습니다.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살고 계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특별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대요.
1: 이곳에 농촌 체험이 있다고요?
0: 바로 옆에 이제 농촌하고 밭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요.
1: 이 산딸기 또 있네.
0: 아 빨갛게.
1: 야, 오 이거 잘 익었다. 오 여기 진짜 많다.
0: 우와 여기 주렁주렁 열렸다.
1: 우와 이거 하나 더.
0: 네.
1: 야.
0: 이거
3: 잘합니다.
0: 좋아하시면은 네. 오늘 처음 체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어? 뭐 산딸기 체험인가?
0: 약간 이 산딸기랑 약간 먼 친척 정도?
1: 그럼 뭐 복분자?
0: 일단 가보시면 알고요.
1: 가보시죠. 아 여기 연 되게 많다 여기에.
0: 아 연잎들 지금 네. 쭉 있네요.
1: 어? 저 그 저 블루베리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아까 네. 우리 산딸기 스트로베리,
1: 예 네.
0: 블루베리.
1: 아, 마운틴 스트로베리.
0: 예
1: 이건 블루베리.
0: 블루베리.
1: 야.
0: 어 여기 이러신데?
1: 안녕하세요.
0: 어, 안녕하세요.
4: 어, 어머 안녕하세요.
1: 네네네.
0: 예.
4: 어디서 뵌 듯 한 분 드실 때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1: 네, 저
4: 예.
1: 누군지 아세요?
4: 신성 씨 아니에요?
1: 예.
4: 어머
1: 하늘에서
4: 내려온.
1: 네.
4: 반갑습니다.
0: 네, 예, 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여인 작가고요.
4: 아 그러세요?
0: 제가 듣기로 여기 막 그 축제가 열릴 정도로 블루베리가 유명하다고.
4: 아 맞습니다.
0: 예.
4: 저희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한 네. 3만 평 이상 블루베리를 농사를 하고 있는데.
0: 와, 3만 평.
4: 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1: 네.
4: 농약을 안 치는 농사를 짓자.
1: 아, 친환경으로?
4: 어, 농부한테도 아, 좋고
1: 네.
4: 도심들이 왔을 때도 좀 네네. 무해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네네. 블루베리를 했어요. 한번
1: 살짝 먹어봐도 될까요?
4: 예, 맛좀 보세요. 예.
0: 지금 익은
1: 이 이런 거 이런 거요?
4: 진한 보라색.
0: 예.
4: 얘도 우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1: 와, 진짜 되게 달다.
4: 한번 따보시겠어요? 통 좀 드릴까? 네.
0: 어, 저 네, 도와드리면 네, 너무 네, 재밌는 체험이 될 것 같아요.
4: 네, 여기 나 지금 두 통 따려고 했는데 한 통 좀 도와주는 시험 치고 따시고
1: 네. 네.
4: 농부 아저씨가 돼가지고
0: 아,
4: 네. 네. 수학의 체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4: 네, 네. 모자를 쓰시고
0: 보를 잘 하시기 네,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네, 거예요, 지금까지. 네, 네, 네,
1: 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어주면 좋아요.
0: 농문 패션 많이 나옵니다.

0: 어 너무 좋다 여기.
1: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색이 어우러진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그렇죠. 연두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핑크색.
3: 약간 진보라. 자줏빛, 네, 네. 진보라 그다음에 네, 뭐 이제. 그렇게
0: 이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그 씹을 때 톡톡 터질 때 달달한 게 나오잖아요. 네.
3: 즙이 쫙 빠지면서.
2: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우리 몸을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0: 이렇게 다 땄습니다.
2: 아 너무 잘 땄어요. 야.
0: 야무지게 땄습니다.
2: 네, 야무지게 신성진은 쏙쏙하게 네. 따셨고 아주 땀편하게 딱 잘 따셨어요. 예. 요거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가서 블루베리로 빙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3: 빙수요?
0: 빙수요.
2: 지금 땀들이 막 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땀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3: 빨리 들어가세요.
2: 네, 알로로 들어가죠.
3: 빙수, 빙수. 네. 저 빙수 정말 좋아합니다.
0: 저도 네. 좋아해요. 네. 빙수.
2: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빙수 만들려고 재료 가져왔습니다.
0: 잠깐만요.
3: 얼음이에요? 네.
0: 얼음이... 보통 얼음이 아닌데요? 색깔이?
2: 그렇죠. 저희가 생과를 네. 갈아서 얼음을 만든 거예요.
3: 아, 오늘은 갈아가지고
2: 네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넣고 팡팡팡팡 아, 마실 건데 네네. 쌓였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예쁘다.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2: 그렇죠. 맞아요. 이제 여섯 가지 고명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건 블루베리 콩포트예요.
3: 어? 아, 잼?
2: 네, 아. 잼 되기 전 과정이죠. 그리고 요 우유, 연유 이렇게까지 여섯 개 넣고 네. 마지막에 생 블루베리를 고명으로 네. 더 이쁘게 올렸어요.
3: 알겠습니다. 그래놀라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뭐.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거는 네, 완전 빙수가 아니라? 네.
2: 식사 대용처럼. 우유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우유는 딱 두 개씩 넣으면 좋겠고 예. 나중에 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주는데 네. 달콤달콤합니다, 그거.
0: 먹어볼까요? 달콤달콤한데 거기에 이 그래놀라랑 생 이 예, 블루베리 이 또 씹는 재미도 있네요. 네.
3: 또 강원도 그리고 인제에서 이렇게 막 블루베리로 그럼 빙수를 해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더 특이하고 맛있네요.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보통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는 백제 역사를 엿주고 가야구 문군 한국천왕각하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저는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천안 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아,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 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 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망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 모든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었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아 여기는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 보면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에 오길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화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그러니까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양각화 생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양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이 됐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하필은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1: 영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을 하게 됐어요.
0: 가족이라도 된 것 같고 그래?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o Us Home. A story of a girl who is fighting not to be left alone again. It is a movie that received invitations to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 director Yoon Shim-kyung's feature film debut, two actresses who began as children and grew up on screen, Choi Myung-bin and Moon Sung-ha, impress with their nuanced acting. Talented actor Kim Tae-hoon and Yoo Da-in-est.
1: 알바 시작했어. 지금 나 있는 곳이 어항이라면 그 집은 바다 정도?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3: 안심하지 마. 언제든 버려줄 수 있으니까.
1: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요. 아저씨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0: Let's watch the movie Sua's Home together. Hounded by debt, adoptive parents vanish without a word.
4: 다음부터 이러지 마. 내가 왜 네 진학 상담을 해야 되니? 보호자도 아닌데.
1: 엄마한테 연락은요?
4: 말했잖아, 없었다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선이 너도 그만 포기해. 어차피 피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0: 15-year-old Youngsun is left on her own again. Her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tennis player

0: looks like it might now be out of reach.
1: 좋은 기회야. 돈도 벌고 테니스도 계속 칠 수 있고.
0: Her coach comes up with an offer. A girl her age named Sua needs a training partner.
2: 먼저 한번 볼까요?
0: This is how Youngsun ends up having to prove herself. Youngsun does her best since she needs a job.
2: 스텝 신경 안 써?
0: She crushes Sua in terms of skill.
3: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4: 그럼 일단 3개월만 해보는 걸로 하죠.
0: Sua has a wealthy, close-knit family. Also, active support from her father, who is a former professional tennis player. To Youngsun, their home feels like heaven. Then, it is the first day of training. She gives her all.
2: 그렇지.
0: Yet, what she gets in return is...
2: 앞으로 영선이 네가 최대한 수아한테 좀 맞춰줘야겠다.
5: 네?
2: 수아 사기 떨어지지 않게 컨디션 봐가면서 조절하고 필요하면 져주기도 하라고.
0: Youngsun has been hired not to play well, but to help Sua play her best.
2: 그렇게 자신 있게 해.
5: 별거 아니네. 한참 날아다니더니 지그럭 부족이야?
0: Protected Sua doesn't even catch on that Youngsun lost to her on purpose.
5: 쉬어서 좋겠다. 아빠 수업해 주제.
0: And even though Youngsun is triggered, she has to keep her mouth shut. Is it out of pity for Youngsun?
5: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라고.
3: 그렇다고 집으로 데려와?
5: 당분간이야. 생판 모르는 애도 아니잖아.
0: Sua's mom arranges for Youngsun to leave the orphanage and stay at Sua's house. What's more, she gets a welcome that she's never before experienced. Youngsun begins to hope to become part of this family. In order to do that,
3: 오늘 아빠 없다고 놀지 말고 연습하고 있어.
5: 걱정 마세요. 제가 수아 연습하는 거 도울게요. 네가 뭔데 도와?
0: She makes an effort to prove her worth.
5: 저도 아저씨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0: She approaches Sua's dad.
5: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A tennis player as his fan. Meanwhile, Sua's keeping an eye on all of this.
5: 어제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6: 아, 별건 아니고 자세 좀 봐달라고.
5: 웃던데? 아빠가 웃었다고.
6: 그게...
5: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0: Sua's jealousy is ignited toward Youngsun, who is talented in a way she is not. Some days later, they are at a party hosted by a friend of Sua's father. The kids are thrown together to play tennis. It started as just for fun, but...
7: 아니, 근데 야, 네 딸은 취미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냥 뭐 선수 시켜도 될 것 같은데?
8: 잘하네. 고민 중이야.
0: Sua's dad gets to feeling as if he has lost again to his longtime rival. And he does not manage to smile even for his daughter. Just then, something no one expected. Youngsun shows what she's capable of and stages a successful comeback.
8: 좀 친해?
5: 그치. 라켓도 안 가져왔는데 게임하자길래 뭐야 했는데. 대박. 아저씨, 아니, 코치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8: 너가 키우는 애였어? 어, 뭐야, 진짜야?
4: 어, 안 뭐.
8: 야, 역시 성우가 보는 눈이 있어. 잘 키워봐. 플레이가 너랑 닮았다.
0: Meanwhile, Sua ends up taking things personally. Will Youngsun's hopes of getting a family come true? A 15-year-old girl's fierce rally through life. It is the movie Sua's Hom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The director says it all began with her burnout.
9: 이 영화 일을 좀 오래 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또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선택받기를 되게 기다리고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욕망을 뚫고 나가는 캐릭터를 한번 써보고 싶다. 처음에는 생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서 저의 판타지적 인물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And so, Youngsun was born.
10: actress 최명빈

0: portray the changes, hope, anxiety, and survival instincts.
1: 영선이는 정말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친구라 처음에 감독님과 의논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선이의 미세한 감정의 폭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미세한 오묘한 갈팡질팡한 그런 감정들을 좀 잘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0: Sua gradually confronts complex emotions following the arrival of Youngson in her life. Actress Moon Sung-ha delicately portrays this emotional shift.
2: 수아를 위해서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냥 수아가 돼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수아처럼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겠다, 다 보여주겠다. 감추는 감정 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아를 연기했습니다.
3: 생동감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승아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생동감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0: She worked at learning tennis, and the sport helped the actress's bond.
1: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잘 친해져서 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테니스 촬영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훅 친해졌어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2: 명빈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고 제가 공을 못 받아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가 개떡같이 쳐도 찰떡같이 받아줬습니다.
0: The film conveys the will to live through the character's emotions and dynamic tennis playing.
1: 영선이와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게 되었고
3: 계속 도전하고 또 노력하는 임무를 통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일을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0: A story for those who seek a place to belong. It is the movie Sua's Home. That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Sua's Home.
4: 라켓에 공 맞을 때 나는 소리가 좋아. 공이 살면 나도 살 것 같고.
0: She wants to keep playing tennis, but more than that.
4: 여기에 아저씨 사인 해주시면 안 돼요?
0: She desperately wants a family. 15-year-old Young Sun. Actress Choi Myung-bin, with her experience as child actor, delivers a passionate performance. She brings to life a character whose vulnerability and baldness coexist, delivering a performance defined by a steadfast gaze and compelling emotional acting.
3: 태풍에는 한가운데 있듯이 겉으로는 되게 조용한데 그 안에는 정말 분노로 휩싸여 있는 마그마가 있는 그런 인물을 원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너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선이다 라고 한 번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A chance to see talented next generation actors. A well-made coming-of-age drama, it is the movie Sua's Home.

안데르센의 동화를 바탕으로 제가 25년 동안 계속 발전시켜온 한국의 대표 창작 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어공주가 왕족, 이 계급 사회를 겪으면서 사랑도 나누고 상처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를 저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닷 속은 누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의 세계인데 바닷 속의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환상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서 관객들이 현실을 좀 잊고 판타지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는 무대로 만들어졌으면 했었습니다.

사실 일막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육지에도 올라가고 싶고 되게 호기심이 많은 그런 막내딸이라는 이미지로 일막에서 보였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이 왕궁을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 사회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어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발레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 물속 보호 안에서 정말 밝게 자란 아이로 이번엔 그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등장했을 때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할 때 그 감정의 변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고 마치 인어공주의 성장 일기를 보는 것 같은 두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중점적으로 그려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가 살면서 많이 겪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겪은 거는 부모님이 저를 향한 그런 희생? 그런 것만 겪어서 이 희생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 감정은 그냥 받아들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준 왕자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듯이 하는 네, 그런 인어공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제게 자식 같은 작품이죠. 25년 동안 한 장면 한 장면 키우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잘 성장한 제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국 대표의 창작 발레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여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어공주로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원진. Mm?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Uh-huh.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1: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0: Oh, what is it?
1: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0: 펴주시고.
1: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0: 하나를.
1: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0: 아 원진 you're so annoying.
1: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K-POP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Yeojin with the sweet sugar talk.
1: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Everybody, do you have a favorite spring season song?
1: 어! 저요, 저. 저 무조건 있죠.
2: 뭐예요, 뭐예요?
1: 그대여, 그대여. 이거랑 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널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0: 원진,
1: 네?
0: You are so greedy.
1: 아,
0: too many, too many.
1: 그쵸,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잖아. 형은 혹시 좋아하는 봄 노래 있어요?
3: 저요, 전 있어요.
1: 어떤 거죠?
3: 그거.
1: 어떤 거?
4: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
1: 이 노래가 뭐죠?
3: 알게 되실 겁니다.
0: Yes.
1: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또 부른다니. 오,
0: yes.
1: 좋습니다.
0: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1: 네, 봄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hen let's keep those butterflies going right into the next stage. Music start.

0: I'm low-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그럼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곰똥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아하, 두쫀쿠, 곰똥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세 팀, 빅오션 올 아워즈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민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0: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에요.
1: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깊으면서도 감칠맛 딱 있는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계획 4를 기념하는 예.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1: 와.
0: 맛있다.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2: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0: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3: 맛집이에요.
0: 군창?
4: 제가 떼죠.
0: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 진짜 맛있다.
5: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5: 전현무계획 말고 시청자
0: 계획. 네, 와. Let's go. 자, 가보자.
5: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0: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5: 그래요.
0: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쇼.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 입 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5: 네.
0: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5: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볶이?
0: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5: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0: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5: 시래기?
0: 생선.
5: 북어?
0: 북어.
5: 아, 북어. 아,
0: 북어입니다, 북어.
5: 북어 해장국.
0: 우리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5: 네, 처음 들었네요.
0: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5: 네.
0: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5: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0: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전현무계획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5: 전현무계획 아세요 혹시?
0: 모르세요?
6: 알아요.
0: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7: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6: 네.
0: 아.
5: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신구나.
0: 예, 예.
5: 요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6: 저쪽으로 가면
0: 어. 어때?
6: 거기 유명하죠.
0: 유명하죠.
6: 유명하죠.
0: 유명하죠.
6: 마시고 해장.
0: 아, 역시 아시는구나.
6: 아, 네. 예.
0: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7: 네.
0: 누구야? 안녕하세요.
5: 우와. 우와.
0: 병원 직원이세요?
8: 네.
0: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5: 전현무계 가세요.
8: 남편이 너무 좋아요.
5: 전현무계 시즌4로 시작했어요.
8: 너무 감사합니다.
5: 떡이요, 떡.
0: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8: 감사합니다.
0: 또? 예.
5: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3: 완전 맛집이에요.
0: 맛집이에요?
5: 완전 맛있어요.
0: 자주 와요?
3: 여기 자주 와요.
5: 자주 와요.
0: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0: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장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일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2: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계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2: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2: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
1: 네. 네. 일단 요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따뜻한
1: 저희 4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예.
1: 뭐야? 오, 어우,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밥을 하고 있어요.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2: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다 잡아 올렸어. 아, 뒤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0: 예,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반쯤 말린. 네. 그게 촉촉해.
1: 어.
0: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 이제 노가리죠.
0: 지금 봅니다. 노가리는 알아 이제.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크죠.
0: 크다.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북어는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다. 아, 북어는 이제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깔끔하다 음식. 삼겹레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삼겹레 해본 적이 없어서.
1: 삼겹레까지는 가보신 적. 오. 뭐야 이거?
0: 우와. 아니 무슨
1: 삼겹레 식당인데 진짜.
0: 삼겹레도 삼겹레인데 오버 한정식 플레이팅이 돼 있네. 난 지단 올라간 보고 다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3: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아요.
1: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3: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0: 수댕도 아니고 유리 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1: 어?

0: 와, 진한데요? 국어를 그냥 국어 진액을 먹는 느낌인데?
1: 그렇지. 감칠맛도 너무 좋지.
0: 네, 감칠맛이 야, 진짜 진하다. 와.
1: 진한데 막 진해도 아니지.
0: 네, 네. 너무 정확하다. 야, 이거 진짜 해장 제대로 되겠다.
1: 어우, 좋다.
0: 간이 완벽한데? 아, 부어 한번 드셔보세요. 와, 너무 부드러워. 말린 생선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1: 씹는 맛을 살렸어. 그러면서 부드러워.
0: 국어 씹는 맛이 대박이다.
2: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국어라는 황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경입니다. 저희들이 황태를 씁니다.
3: 저희 어릴 땐 황태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북어탕이라고 지은 겁니다.
2: 황태를 손질하고 나면 머리랑 꼬리랑 남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끓여요. 원래 생선이 다 어두운미죠? 그래서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훅 구워서 끓여가지고 육수로 사용하거든요. 끓는 물에 또 저희들만의 다른 또 육수를 같이 섞어서 끓여냅니다. 손님상에 나갈 때는 그 육수를 간에 맞게 조절해서 황태를 넣어서 한번 끓여서 나가는 겁니다.

0: 우거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1: 와. 북어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0: 아, 북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치? 부드러운 생선인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괜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찰짝만 도와줘.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 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치? 네,
0: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 해장국을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니까.
0: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국이. 아.
1: 이런 클래스면 진짜 찾으러 오겠다. 후보 해장이다.
2: 맛있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0: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어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냥 얘네들
1: 잠깐만 넣어봐.
0: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 반다고도.
1: 그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달라지니까 그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그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저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하나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도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어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 과하지 않고.

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이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0: 그 정도로?
1: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0: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아, 맞다.
1: 아, 맛있어. 까먹었네.
0: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1: 까먹었네.
0: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1: 아, 기대된다.
2: 오, 감사합니다.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온

0: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맛있다. 까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내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1: 고소.
0: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1: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0: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1: 우리 엄마는 따지가 있고 여긴 없을까? 기계 없어서 뭐야, 우리 집에?
0: 그냥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 아, 일을 더 시켜라?
0: 어.
1: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0: 에?
1: 불효 지수가.
0: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서 해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구에서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형님. 청주 천안까지는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지.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녁.
2: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3: 얼굴 너무 작아요.
2: 아, 진짜 힘듭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2: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2: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딸이랑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아,
1: 동네 맛집.
2: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2: 괜히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미국엔 이게 없지. 이런 맛은 없지.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0: 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어.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1: 맞아.
0: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 했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2: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2: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2: 여자아이들. 퀸카. 어. I'm hot. I'm boom. 떳떳떳.
0: 퀸카. 아하.
2: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2: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성대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0: 아 퀸카. 옛날에.
2: 갑자기 뒤에 어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2: 네.
0: 오케이.
2: 팽현숙 선생님
0: 괜찮아. 해.
2: 퀸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기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0: 또 이거 먹는다.

0: 도른자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평현석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너무 예뻤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핑카. 아하. 아하. 아하. 핑카.
1: 이거죠.
2: 바쁘시지 않아요? 결혼? 아, 예? 최근에 결혼.
1: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2: 아, 여기서 또 뵙네요.
1: 아,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희 전현무계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새 신부예요.
2: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1: 네,
2: 아.
1: 어제 친정에서 와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쪽으로 네.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1: 맞아요.
2: 와, 대박이다. 네.
0: 남편이 좀 서운해요.
1: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니까
2: 하와이가 은근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요.
2: 네.
0: 일단 공복이죠.
1: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 한번 떠오르는 음식.
1: 아, 면 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면,
0: 그렇죠. 네. 밀가루 천국이죠.
1: 면 요리 좀 먹고 싶고 아하.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한국 네.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
2: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1: 아, 이거
2: 딱인데.
1: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0: 갑시다.
1: 가시죠.
2: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0: 아니, 핑크 하면 얘가 제일 유명해, 요즘에.
1: 그래, 요즘.
2: 아, 그렇긴 한데.
0: 아, 뭐, 팽현수 내면 그거 언제 또 핑크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1: 어떤 거요?
0: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0: 소개팅 했어?
1: 예전에.
0: 어어. 어.
1: 한 4년 전? 막 이렇게.
0: 오.
1: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0: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1: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0: 근데 튕긴 거야?
1: 네. 그러니까 너무...
0: 센 척이구나, 센 척.
1: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0: 어, 바빠서, 바빠잖아.
1: 네.
2: 두 분 다 바쁘니까.
1: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0: 왜 홍콩에서 잘 돼?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남편이?
1: 네, 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0: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됐죠.
2: 이사로 봤는데 어.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0: 와 완전 분다네.
1: 닮았고 어.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뭐 스마트하면서.
0: 어 뭐가 그렇게 좋았대요?
2: 킹카?
1: 아 킹카도 너무 좋고.
0: 이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0: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1: 있고, 네.
0: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달라고.
1: 다들
0: 그랬는데.
1: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숙 셰프님이랑
0: 에?
1: 아이비님이에요.

0: 약간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2: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요.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럴 수 있지.
3: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4: 평생 함께하고. 신부도 그렇게 무섭는데 여자들이 준비니까.
3: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부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와서 스냅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3: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3: 지금도 보고 싶어?
0: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0: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아...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승 모국수라고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어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1: 달걀말이?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와? 그런 게는 안 먹어봤는데. 어.
0: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2: 냉국수요?
0: 아 콩국수?
1: 콩국수?
0: 여름이니까.
1: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뭐 여름이면.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0: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콩국수.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힘들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우와, 세웠잖아.
1: 콩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1: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단 동생이구나.
0: 80년생. 난 인간 노포.
2: 살아있는 와서.
1: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고 가요.
0: 우리 이제 3살 동생이니까. 에스파! 소개하러 가시죠.
2: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찐이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아. 우와, 아까매.
1: 이야.
0: 콩이야.
2: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라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와, 한 100감에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홍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3: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저는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2: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1: 그럼
2: 1월은 왜 영업 안 하지?
1: 두 달간 휴가 가시나?
0: 워라벨?
1: 이게 다 적혀 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먹으러 온 거야.
2: 콩국수 이게 되나?
1: 그러니까.
0: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셀러 맛집이라고 그러던데.
4: 유현진 선수. 오. 유현진 선수. 오.
5: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1: 유현진 맛집으로?
4: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스스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배출하고요.
2: 아, 이렇게
3: 나온다.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3: 홍각수랑요?
1: 네.
3: 김치가 짠지 같이 되게
2: 굉장히 짜지.
3: 짜름해가지고
2: 짭조름해.
3: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2: 잘 어울리지.
3: 조금씩 얹어 먹어.
2: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아, 음식.
0: 입맛이 잘 안 맞아요.
2: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본 거예요?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3: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어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3: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2: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3: 저는 그냥 그래요.
0: 그냥?
2: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2: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2: 그게 엄마가 해줘서.
0: 네, 엄마가 해준 건 거의 그랬어요.
2: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2: 배가 터져.
3: 아, 예. 감사합니다.
2: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걸쭉한데?
1: 저희는 콩만 달아서.
2: 아, 근데 곱게 갈렸다?
3: 우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그치? 아, 너무 좋아하는 거. 넣고 오예.
1: 괜찮네.
0: 곱게 이거? 갈렸어.
2: 맛있다.
0: 어우.
2: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0: 맞아.
2: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미 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
0: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2: 간 너무 좋고
0: 간이 완벽해요.
2: 간이 최고인데.
1: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2: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0: 진짜 맛있다.
2: 진짜 맛있다.
1: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곡순을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살았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서 5시간 불 켜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금간이 완전 됐어.
1: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2: 아, 맛있네. 이러니까 겁을 세우는구나.
0: 그치,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야.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에서 뿌린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들만 하다. 어.
1: 근데 가늘해지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0: 호불호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1: 아,
2: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2: 딱 맛있게 먹을 때 뭐 안 쳐도
0: 아~
2: 뭐.
0: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이거 손을 내다 해주지 않아요?
2: 아 맞아.
1: 맞아 맞지, 맞지?
0: 아 맞아.
2: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2: 집에 이면이 어딨어.
1: 없으니까.
2: 소면 해주지. 면 식감 너무 좋고.

0: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0: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2: 굵기도 좋아. 홍국수의 완벽한 면.
3: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 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아우 여기 제일 맛있다.
1: 콩국수가 맛있어 여기는.
0: 야 이거 사람 엄청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아. 홍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한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야, 근데 왜 이김치 주신지 알겠네.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김치야.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어 다른 대로.
1: 요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김치만 나면 집기가 편하잖아요. 패치김치하고 비슷하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를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1: 뭐.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0: 면 자체에서는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1: 중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0: 야,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1: 무슨 얘기예요?
0: 지난번에
1: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1: 짠 걸 좋아하는 게
0: 간 좋아하는
1: 거 아니야. 난 순정파인데.
0: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1: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1: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았어요? 맞아.
1: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
2: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1: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문이
1: 그렇게 되네요.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에
0: 근데 이거 안 먹어도 맛있으니까.
1: 오, 계란말이다.
0: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1: 오.
2: 감사합니다.

0: 야. 야.
1: 봐봐 이거.
2: 와 진짜 크다. 두툼하네.
1: 얇게 열어봅시다. 와. 야.
0: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2: 뭐가 기억이 나?
0: 김 들어간 계란말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0: 몰라? 처음 봤어?
2: 네.
0: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이렇게 해줬었어.
2: 진짜요?
0: 어.
1: 맞아.
0: 그치 기억나지?
1: 수락사 했을 때 엄마가.
0: 그치?
2: 김 넣었었어요?
0: 김 넣었었어.
2: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1: 아, 이거 엄마가 해준 맛이다. 엄마가 해준 맛이야.
0: 진짜 옛날 계란 맛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되는 이유를 알겠다.
2: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0: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1: 네. 같이 먹으면?
0: 괜찮아.
2: 아, 저거 어울린다.
0: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1: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앞에 두고 해봤는데 위해서. 달걀말이 절대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새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2: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1: 좀 그렇게 했었어요?
2: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1: 아, 그럼 안 돼요. 아.
0: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1: 건졌다?
0: 여기 건졌어. 건진 집에. 같은 저 미생도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쓰리스타.
1: 쓰리스타요? 콩국수계 쓰리스타.
0: 아, 네. 이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2: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네.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핫식당이라고.
1: 뭐한대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
1: 핫식당집.
3: 안녕하세요.
1: 핫식당집.
3: 안녕하세요.
0: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핫식당 아세요?
1: 어? 아!
2: 어? 박도리떡.
0: 그렇게 유명해요?
4: 유명해요.
2: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식당 가려고. 어, 감사합니다. 즉석이다.
2: 비비 주셔서.
0: 그래서 한식당을 네.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인거 알죠? 섭외한 거는.
1: 아, 그렇네. 아.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1: 네.
0: 잘 됐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 오래된 노포 맛집이에요. 한 60년은 됐을걸요? 여기 특이하게도 학생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그 양념장도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매콤달달한 감칠맛이 죽여주는 거예요. 남은 국물에 볶음밥까지 비벼 먹으면 완전 든든한 한끼 뚝딱입니다.
2: 갈까요?
0: 갑시다.
1: 갈까요? 아, 성공이야. 가는 길에 백화점 사가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0: 자,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1: 어, 그래요? 뭐죠?
0: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1: 아, 맛집 리스트.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0: 도상면.
1: 송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아,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0: 오케이 오케이.
1: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0: 천안.
1: 천안에 국산 식당이라고 흑염소 집이 있거든요.
0: 흑염소.
1: 흑염소 무침 국산 식당. 이거는 천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이에요.
2: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1: 네.
2: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1: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0: 여기는
1: 맛있어요.
0: 복날 가야겠다.
1: 복날.
0: 완전 땀.
1: 아 맞아요.
0: 흔들고 이럴
1: 그때
0: 때.
1: 또 고향탕으로. 갓으로 갔어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0: 어 누룽지탕.
1: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0: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2: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0: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네.
1: 아, 먹을 그거 진짜 거...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 내공발.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2: 식당 진짜 크다.
0: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모...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와.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세 명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4: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건 시즌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감사합니다. 스멜 자체가 맛집이다. 아따 좋다. 냄새 좋아.
1: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다. 닭볶음탕이랑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2: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2: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0: 68년.
1: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0: 예.
1: 이 자리에서만? 사장님은 그럼?
0: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0: 예.
1: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1: 네.
2: 전쟁 끝나지 6년 만에 지은 거 같아.
1: 여기 완전 폐허였었더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으로.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때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세 명 먹을 건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0: 대자.
1: 대자.
2: 안녕하세요.
3: 이거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을 열으셔야 돼요.
2: 네. 20분이요?
3: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다 기름이 나고 안 익어요. 아,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아.
3: 단정.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인데.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1: 이게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돼.
2: 나도 바로 여시네요.
0: 그러니까.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써야 돼.
0: 20분 못 기다리니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은 진짜 혼난다.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어.
3: 이야.
2: 이야, 색깔이 좀 빨갛다.
3: 혼나게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4: 네, 한 줄 줄게.
1: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먹게.
4: 맛있어요?
1: 대전 분이세요?
4: 와, 한창이요.
3: 와.
1: 순창?
4: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라고?
4: 네, 겁나게 맛있어.
1: 겁나게 맛있어? 순창에도 맛집 많은데?
4: 안에도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요거대로 많은데.
3: 맞아.
1: 아니, 세 분장은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4: 아니요, 저만 순창 좋아하고 나는 고.
1: 고은 누님.
2: 원주요?
0: 아,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버님 셰프. 아, 이거 또 경상도에 도셨네.
4: 가까워,
1: 예.
4: 지금 대구에서.
1: 대구에서. 아니, 8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8도에서 나왔으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8도가 다 있어. 혹시
0: 네.
1: 애칭 있나요?
0: 애칭이요?
1: 아.
0: 남편이랑요?
1: 아하.
0: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뭐라 불러요?
0: 그냥 자기야. 아.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다녔어요?
0: 보호자.
1: 뭐야?
0: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0: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 끝?
1: 네. 근데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0: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1: 보호자 너무
0: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태토니까.
1: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어
0: 네가 태토야. 완전 그니까. 남편은 뭐라고 전화했을까?
1: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0: 그런 말도 해?
1: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저장됐어요.
0: 하루에 한번 공주님으로
1: 네.
0: 해라?
1: 예.
0: 남편 자랑 좀 해봐.
1: 남편이요?
0: 남편은 어떤 분이? 얼굴 막 할 수 있는 거 알겠고.
1: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0: 그럼 남편하고 네.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1: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0,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0: 무거웠어?
1: 안 무거웠어요.
0: 근데 그건 오버 아니에요?
1: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잖아.
0: 아니,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작은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 효과 아니었을까.
1: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40분을
2: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1: 그러니까.
0: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1: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거.
0: 진짜로? 네.
2: 그러니까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0: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1: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0: 이거 뭐 처음 알겠네?
1: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1: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0: 열었는데?
1: 네, 꽃이랑 음악이랑 뭐 이런 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네? 리액션이요.
1: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3: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1: 우와! 다 익었어. 우와! 다 익었어.
0: 우와! 냄새!

0: 아, 근데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와.
1: 응.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 파 맛을 아는 분이네. 닭 다리파, 퍽퍽파.
2: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네?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지.
2: 두 분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3: 감자
0: 파에 싸 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하나...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 감사합니다. 와.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0: 어, 왜요?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배 있을 것 같아.
2: 난 달지 않아서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비쳤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3: 와.
1: 장맛이 죽.
3: 와.
1: 국물 1등이다.
0: 와. 야, 진짜 맛있다.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도리탕 맛.
1: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도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0: 진짜 참... 감칠맛 있고.
3: 딱 맛있다는데.
0: 저거. 이건 장 베이스로 한 것처럼 장 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일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단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집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담아서 써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0: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1: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2: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3: 진짜.
2: 정말. 어, 진짜.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1: 사실 고추장을 자꾸 당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2: 그러니까 구수한 장 맛이 일품이네. 아.
1: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3: 아,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을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2: 근데 이거는
1: 장맛이.
2: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3: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깔끔하다.
2: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3: 따먹어, 따먹어야지.
2: 와. 진짜 맛있다, 여기.
1: 파가 맛있다, 진짜.
2: 파 맛있지? 파가 달아.
1: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거 어때요?
2: 칼슈타다.
1: 칼슈타다 먹는 거 어때요? 그 칼슈타다 그 소고기 먹는 거 같이 되게 달아요.
3: 부드러우니까.
1: 어, 파가 킥이네, 진짜.
0: 파가 40kg. 뭐든지 제일 좋은 거를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4: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0: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4: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드실 때.
2: 파는 정말 달아.
1: 파가 어쩜 이리 달지?
3: 그러니까.
1: 신기하다.
3: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세요.
2: 근데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3: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싸먹으니까.
1: 싸먹으면 되니까.
2: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아.
1: 아, 진짜 맛있다.
2: 아우, 파랑 장이 킥이야.
3: 파를 크게 썰어준 이유가 있네.
2: 그지?
1: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3: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2: 아, 튀긴 다음에
3: 구워서.
1: 생닭을 안 해요?
3: 네. 그러니까
1: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3: 아, 그쵸.
1: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에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2: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내잖아요.
2: 아우, 감자가.
1: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2: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1: 프로그램은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계획.
2: 네, 와.
3: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2: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1: 집에서는 닭도리탕 안 해 먹으세요?
0: 그냥 국찌개 뭐 이런 거.
1: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0: 네.
1: 된장찌개,
0: 찌개 뭐
1: 순두부찌개?
0: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1: 미역국도 해?
0: 네.
1: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0: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1: 아오.
0: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1: 육수했어.
0: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1: 왜?
0: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1: 진짜 찬물 깨지네요.
0: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해서 넣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넣어요.
1: 국간장 살짝
0: 넣어요. 네, 그리고 참치액.
1: 참치액. 네. 그렇게 하면 끝?
0: 네, 끝.
1: 해봐야겠다. 요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0: 진짜?
1: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0: 그렇네.
1: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3: 진짜 먹고 싶었어요.
1: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0: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1: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냄비에 붙은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근데 저도 외국 여행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갑자기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게 그립죠.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그치? 볶음밥.
0: 누룽밥 같은 거.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는.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 안 보는 게 장맛.
2: 아.
1: 아, 씨.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게이름 안 뿌리잖아.
2: 그러니까.
0: 그냥 파랑 김으로만 가는 거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을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쟁겨놨어야 돼. 와. 맞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시 포테이토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네. 방송에서 막 이렇게
2: 네.
0: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2: 네.
0: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어,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쓰셨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럼 요즘엔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2: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눈 그런 거 봐. 어머.
1: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2: 앞으로의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같아요.
0: 오. 네.
2: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0: 분짜도 향이 좋으니까.
1: 오케이.
0: 네, 추가하고.
1: 오케이. 이거 이거.
0: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1: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거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아,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사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어떻게 오셨어요?
1: 저는 떡갈비.
2: 떡갈비.
1: 떡갈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2: 일단 소고기.
1: 일단 소고기.
2: 와. 그러면 가슴 쪽.
1: 아 이거 가슴 쪽.
2: 가슴 쪽.
1: 가슴 쪽. 아, 여기.
2: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1: 살짝만.
2: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1: 이거.
2: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1: 네, 추천.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빵빵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2: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1: 있어야 돼요?
2: 이제 앞다리가 날까?
1: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 주시겠어요?
2: 가능합니다.
1: 진짜? 네.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2: 네.
1: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2: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1: 한약?
2: 한약.
1: 오,
2: 너무 최고예요.
1: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2: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1: 이거 노트예요, 네. 노트. 네.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2: 너무 맛있습니다.
1: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3: 예.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3: 예,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3: 예, 예. 예 아니시죠.
1: 감사합니다.
3: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3: 아, 그래요?
1: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3: 말했어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3: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1: 와
3: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스님들이
3: 곡차로 드셨던 술이
1: 아 진짜로?
3: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체험?
3: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 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3: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3: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거 소주까지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3: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날리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3: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1: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3: 맞아요.
1: 예스. 감사합니다.
3: 이게 뭐게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3: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3: 껍질.
1: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3: 네 그래요.
1: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와.
3: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3: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3: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1: 네.
3: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색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3: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3: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3: 아, 네. 죽순 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3: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3: 네. 수성조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3: 따보이지.
1: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j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j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eu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오, 아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그렇죠.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1: 물장 한 번 더 하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거 없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1: 네. 네.
0: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해외 제 친구에게.

0: 그러게요.
1: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2: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3: 하! 노예라니.
0: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울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3: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1: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3: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0: 네?
3: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사내려 먹기 좋게 아주 건강한 애들로.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여기 오고. 그렇지. 말린 세이지를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 감기가 돈다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로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할 수 있겠는걸요.
0: 하, 누가 나 추운데?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1: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2: 아, 페이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 말인데.
3: 아, 맞다, 맞다. 제가 참관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잠시만.
2: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3: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4: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3: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2: 첫 만남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4: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0: 어, 저도 같이 가요.
2: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4: 급해는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2: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 준 건데요?
4: 아유, 괜히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2: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4: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2: 가요, 가.
4: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 아, 로렌, 이건 어때요?
3: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저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2: 편지가 왔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해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아, 이건 안 돼, 패스. 아,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의 전개로 완벽한 작품이지.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저 다음 세기 메이건 배우님.
2: 네! 왜 그러시오?
1: 네? 왜 그러시긴. 나야
2: 로렌?
1: 왜 이렇게 놀래?
2: 아니 로렌!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다면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이야.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2: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2: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예쁘다.
1: 꽃말이 뭔지 알아?
2: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오,
1: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리건이 최고의 배우야.
2: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남장을 한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2: 고마워요. 아, 잠깐. 저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1: 편지?
2: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3: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로렌!
2: 그린?
3: 너 여기서 뭐해?
2: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3: 아 그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2: 네 그런데요.
3: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2: 아 저...
3: 공연 잘 봤어요.
2: 감사합니다.
3: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2: 네.
1: 저 제가... 배우님 가시죠.
3: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3: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3: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3: 조수?
1: 그래.
3: 너 아직 글 써?
1: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아,
3: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당연한 일이지.
3: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3: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든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2: 아버지,
3: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2: 아 그게
3: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2: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3: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2: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3: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키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2: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3: 뭐?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2: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1: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3: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저?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0: 만드라고라!
2: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까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로미오!
3: 완벽해요.
4: 참나, 남자 남장인 여자가 사랑하는 문란한 이야기? 아니, 문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1: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5: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라는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1: 마녀의 예언가,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 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4: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1: 인기작가네, 인기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4: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저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5: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1: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4: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4: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1: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4: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5: 로렌!
4: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닫은 세상에게 패로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4: 로렌이 그랬어요.
1: 맞아.
5: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또 시작이군!
5: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4: 야, 너 진짜 작가가 조용히 좀 말해.
5: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그 자체로 빛나니까.
1: 웬일로 맞는 말 좀 하네.
2: 페이지 말이 맞아요. 로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무대의 중심에 내가

0: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짜!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돌아서서 제가 무얼 알아버렸는지 당신은 아시겠지요. 무대 위 모든 대사, 내가 봤던 대사 모두 어릴 적 들은 내용 전부 무대 위에 있었죠. 큰일 났죠. 로렌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죠. 제게 이런

0: 내 작품이 표절을 당했다고?
1: 로렌? 야, 잠깐만 로렌 잠깐만 이거 맡아주세요. 로렌 잠깐만!

0: 알아낸 거야? 대체 누가? 마음도 모두 엉망이 됐어. 여기 가꾸느라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제 대본이 사라졌어.
1: 제 노트도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아, 지동사.
2: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허상을 그대로 믿게 될 것인가?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기 모든 제조법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젠장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2: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에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2: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0: 왕실에서 손을 쓴 거라면 우리 화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난 이 주변을 좀 살피고 올게. 조심해요, 로자. 그린?
1: 이거 로렌 서명이잖아. 아버지!
2: 뭐예요?
3: 극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2: 고맙습니다. 초청장, 극작가 그린 로버트 씨께 로버트 경의 추천사를 받아 편지를 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조기 폐막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작품을 다음 공연으로 초청합니다.
0: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결국 이렇게 돼서?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니 뭐니 소문낸 것도 화원 뒤집은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2: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2: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화원은?
2: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2: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2: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2: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 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2: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2: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2: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2: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화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4: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죠.
5: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전달하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을 내야 돼.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라는 소문이 세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

0: 일도야.
1: 아, 나 이럴 때라도 주인공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해.
2: 이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0: 창을 흔들고 글로서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1: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2: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0: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났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1: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1막 3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2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고 더 넓은 세상을 봐요, 우리!

0: 곧 왕실 경찰이 도착할 거야. 극장 밖이 벌써 소란스러워요.
1: 그래, 잡아갈 테면 잡아가 보라지. 연극의 막이 한 번 더 열리겠네요.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또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1: 혼 좀 놔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4: 사람들 떠드느라 신났다.
3: 과연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1: 아, 기막힌 연극 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와, 나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5: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2: 그래, 면제부를 맞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거.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해!
1: 태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위번
1: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맞네.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오. 와.
2: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4: No,
5: you looked at the map.
4: Yeah. I looked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2: 승
0: 올라가요.
1: 예.
0: 네.
1: 끝났어요. I'm waiting.
2: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4: 아, 아닌 거야.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2: 다음.
0: 파미향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미향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미향,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제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미향.
1: 아, 이름이...
0: 파미향.
2: 아, 이게 문제네.
0: 정답은 오.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아. It's fast, right?
2: It's nice.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오징어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 정답 X.
2: 아! 아!
3: 어디 진짜 아픈 거야?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 are going?
1: Gyeongju.
2: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0: capital
2: of Silla.
3: Silla.
2: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who is King Munmu?
2: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2: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Actually, I've been to
7: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은사를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여기 감은사는 올라가시면 우리나라의 삼청석탑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오래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감은사.
5: The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8: 감은사라는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5: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9: This looks very old, right?
8: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8: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8: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

0: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 언제 파괴해서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4: 반장.
2: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4: 오,
2: 아, 프랑스. 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5: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I,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6: Kind of a cool name.
7: That sounds better actually.
5: Yeah, yeah. That's a really cool name.
8: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all maps
6: section. Oh really?
8: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0: 잘 잤어요?
1: 언더는 아주 편안한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근데 경험이지.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그
0: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1: 그래?
0: 괜찮아져요.
1: 알겠어, 알겠어.
0: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2: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1: 아, 야, 라면. 라면 합시다.
0: 배고프죠?
1: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 달팽이들.
2: 라면은
1: 찾아볼게. 라면!
0: 라면.
1: 잘 잤습니다.
0: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1: 김치 있어야지.
0: 오,
1: 와우.
0: 맛있겠다.
1: 야, 맛. 오. 이거 양이 너무 많이 있잖아.
0: 아니야, 괜찮아.
1: 아니야, 괜찮아.
0: 비주얼. 라면 먹게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1: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먹을 게 두 개, 라면 두 개.
0: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1: 그래서 두 개? 두 개 떼야 되잖아.
0: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1: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0: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1: 아, 진짜? 저거까지? 근데 맛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이따가
0: 파래도
1: 이따가 옥수수도 같이
0: 좋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1: 그러면 물 추가?
0: 이게 먼저 건져야 돼.
1: 아, 진짜?
0: 건져서.
1: 네네네.
0: 그때 물 추가하고. 이렇게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1: 네.
0: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1: 그렇지.
0: 조식, K조식.
1: 아,
0: 됐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서 가자.
0: 이게 원래... 가자.
2: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1: 아, 네.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아침. 아니야, 뚜껑 왜 보고 있어?
0: 여기 이렇게 뚜껑 있어.
1: 네.
0: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
1: 와우
0: 이렇게.
2: 그럼 이거 넣을게.
0: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1: 형 이거 도와줘요.
0: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1: 따란. 움직이면
2: 아,
1: 더 심하지 않아?
2: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1: 오, 뒤에 있어.
2: 싫어.
1: 뒤에 있네.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Oh. Oh.
3: 며칠 무서워요?
2: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1: 준비해. 라면 넣어. 도망.
4: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걸?
0: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려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1: 응.
0: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1: 강아지예요.
0: 자, 먹어보자.
1: 아, 맛있게 드세요.
2: 맛있네.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4: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2: 이거 아유. 짠.
4: 짠.
2: 짠.
5: 와! 고소하네.
4: 바로 국물 마셔야 돼.
5: 와!
2: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5: 그러네. 대박이네.
4: 형, 이거 같이 먹어요.
0: 역시.
4: 맛있어.
0: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2: 캐나다랑 완전 다르지?
4: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0: 폴란드는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4: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5: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4: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소화시킬까?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5: 와!
4: 배드민턴.
5: 배드민턴.
4: 근데 좀 신기한 거.
0: 너무 큰데?
4: 엄청 커.
2: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4: 나 바본가 봐. 하루 종일 못 할 듯.
5: 둘,
2: 셋, 넷,
5: 나,
2: 다섯, 여섯,
5: 일곱,
2: 여덟,
5: 아홉,
4: 열.
2: 일부러 했어?
4: 아, 더. 씨.
2: 열개, 베이비.
4: 가자.
2: 챔피언.
4: 아, 개토.
3: 또 꺼냈어.
2: 아, 해본 적이 없어.
4: Let's do it!
2: 해보자.
5: 허! 허!
4: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2: 이걸로 해봐요.
4: 아, 준비됐어? Alright.
2: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4: 뭐야
2: 서커스야?
4: 야! 어려운데?
2: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4: 몸 말고 이렇게.
2: 이렇게. 와 와.
4: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 있었는데 근데 까먹었어.
2: 아, 그냥 이,
4: 이것도 부셨네.
2: 아니야.
4: 맞아.
2: 아, 이거 부시면 돼. 서커스네.
4: 서커스 아줌마. 이것도 부셨잖아.
2: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랬어.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어, 좋아. 준비해줘.
2: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3: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2: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3: 아, 네네네네.
2: 여기 껴. 이렇게 하고.
3: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2: 아이.
3: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있지.
3: 또 화려해.
2: 형, 나는 포기 안 해.
3: 와우.
2: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3: Is ther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형이 여기 내주고. 내줘야 돼, 그치? 그래서.
2: 형이 할래요?
1: 뭐야?
2: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3: 봐봐, 이 돈 너무 좋은데? 딱 좋은데, 이 돈.
2: 됐음? 여기 줘요.
3: 봉투, 봉투.
2: 봉투 준비돼. 오케이, 오케이.
3: 아니, 이걸로 이거 줘.
2: 그러면
3: 이게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2: 된 거야.
3: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2: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3: 있어?
2: 하나 더. 어, 땡큐.
3: 미안.
1: 맛있게 주세요. Let's go.

0: 脏。
1: 오괜찮네
2: 예예예그리고이제는너무잘쉬었으니까이제나가고싶어
0: 이제밤새놀아야지형
2: 밤새가야지근데우리가지금까지항상그노인분들만봤어그래서좀더우리나이랑비슷한사람있을까
0: 그래도마을이니까있지않을까
2: 아무튼다마셨으면가자
0: 갈까
2: 네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더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이네.
1: High fashion. 어, high fashion 그 얘들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오케이.
1: 여기 여기 와서.
0: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나? 너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했어. 나 아저씨 포즈.
2: 예,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원숭이야. You're a 이제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아, 좋아, 좋아, 좋아.
1: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2: 아, 그러네. 무 시즌.
1: 무?
2: 끝났어.
1: 아, 아닌데?
2: 아니야?
1: 아니야, 형.
3: 뭐야?
1: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 감자야.
2: 와우.
1: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0: 여기 궁금해. 강원도다.
1: 강원도.
2: 너무 궁금해. 강원도, 강원도.
1: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2: 아우.
1: 아니면 해시 브라운.
2: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어떤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1: 감자만 건강하네.
2: 와우, 이거 뭐야?
1: 이거 뭐야?
2: 와우. 어? 소?
1: 소, 소.
2: 와우. 대박.
1: 아까보다.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좀 생각했는데.
2: 안녕.
1: 안녕.
2: 오, 이제 냄새. 아, 예. 이제 예, 농장 냄새.
1: 소.
2: 너무 이뻐. 와.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1: 맞아.
2: 와.
1: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2: 와,
1: 엄마한테 혼나.
2: 아, 이거 클래시 캐나다. 클래시. 캐나다 소.
1: 그게 아마 저 소? 우유.
2: 오, 큐. 우유 나와. 큐 정포아. 오.
1: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가 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2: 아, 예, 예, 예. 힘이 너무 세.
1: 아, 이 똥냄새 너무 심해. 어, 이거 알아, 형?
2: 아, 아니요. 이게 제가 컸던 물.
1: 이게 그거 몰라? 오징어 게임.
2: 무궁화꽃이 피었어.
1: 아, 근데 피었어 지금.
2: 한국의 대표적인 것 아니야?
1: 국화.
2: 국화.
1: 무궁화. 우리 콤보니 찍어줄게.

0: 애견남. You know?
1: 제가, no.
0: You know 애견남?
1: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1: 아, 맞아요.
0: 테토나월 에스트로겐 남자.
1: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1: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2: Oh, hello. What's up?
1: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gang?
0: Hi.
1: Hello. 안녕하세요.
2: Nice to meet you.
0: Wow. Nice to meet you.
1: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1: 홍천 MG.
2: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
2: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2: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서. 아 맞다 맞다. 있어.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안 했네. 어. What's your name?
1: Paul.
2: Paul.
0: Matthew.
2: Matthew.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3: I'm Hot Potato.
0: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
1: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4: 저는 보보입니다.
1: 보보임?
4: 보보.
1: 보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뜨거운 감자.
2: My name is Jojo.
1: Jojo.
2: 아? Jojo.
1: 그 일본 만화 같다.
2: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0: 조씨.
2: 예, 조.
1: 그게 조씨 아니에요. 조씨.
0: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어떤 거요?
0: 어, 몇 살이세요?
3: How old are you?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2: 어,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1: 그래서 형.
2: 동안이시다. 보보, how old are you?
4: 96.
0: 96, 동생.
2: 94.
0: 94.
2: 32.
0: 저는 95.
2: 오!
1: 아! 폴! 41살.
2: 와! 41살?
1: 진짜 나이로, 진짜 나이로. 진짜.
2: 와, 대박.
4: 41살?
1: 대박, 진짜.
2: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아, 형님.
2: 아, 이게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2: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2: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채워. 폴 형님.
0: 아, 물 채워 있네?
2: 근데 물 없어.
1: 형님, 뭐. 아! 잘 됐어요.
0: 더 시원해.
2: 아,

0: 그러면 우리 가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1: 자,
0: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이 가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가슬기.
1: 네.
0: 가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가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어, 가자.
2: 고모님 잠시만요.
3: 아니, 아까 저기 있었는데 네. 여기 없어. 왜, 왜, 왜?
2: 바구니에 들고 계시니까
4: 괜찮아. 와, 공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안 돼.
4: 아, 여기 있네.
1: 여기 있어, 아마.
0: 있어요? 왼쪽.
1: 봐봐, 봐봐.

0: 고기가.
1: 그러면 이거 삼겹살이죠?
2: 이게. 아 감사합니다.
1: 삼겹살 이렇게.
3: 이거 이거 먹어요.
1: 찌개. 된장.
4: 된장.
5: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6: 그다음 드셔보세요.
1: 그래서 맛이 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6: 오.
1: 오.
3: 맛있네.
1: 와우. 다르네. 와우 와우 와우.
0: 바로 고기 쌈.
1: So fresh. So good.
3: 저 쌈 싸 먹어야지.
1: 와우 와우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5: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그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3, 4, 5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1: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7: 스텝으로 처음에 도와서 일을 하다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6: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됐거든요.
1: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정말이면 거짓말 맹맹맹.
5: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1: 했드래요?
5: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1: 예 먹었드래요.
5: 레요.
1: 먹었드래요. 했드래요.
5: 여행 갔어요?
1: 했드래요.
5: 여행 갔드래요.
1: 근데 요 주가 갓드레요 맞아?
5: 맞아.
1: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갓드레?
5: 그건 아니야. 반말로
1: 야, 내가 갓드레.
5: 저는
1: 반말 없더래.
5: 반말 없더래요.
1: 없더래. 아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도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5: 알겠습니다.
6: 그럼 매튜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8: 제가 원래 폴란드에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백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6: 근데
8: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대로 그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1: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9: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형 맛있었어?
1: 딱히 원했어. 뭐하고 있어?
0: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1: 감자, 감수수.
0: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1: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보았어. 이거 뭐야? 홍천 떡?
0: 떡.
1: 호떡? 호떡이야?
0: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거거든? 응.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옥수수 괜찮아?
1: 어, 옥수수.
0: 좋아해?
1: 먹자.
0: 그러면 지금 출발할까? 응. 한 10분 뒤? 준비 다 됐어?
1: 오케이, 그럼 가자.
0: 가자.
1: Let's go.
0: Let's go.
2: 아침부터 메미살이 진짜 귀찮다. 어,
3: 진짜 진 여름이야.
0: 진 여름.
3: 진 여름.
2: 근데 여기 이게 소나무인가? 어. 근데 진짜 크다.
3: 엄청 이뻐.
2: 이거 엄청 크네.
1: 와, 여기 나무? 뭐 있지?
4: 이 나무 봤어? 장난 아니야?
2: 그러네.
4: 와.
2: 엄청 크다.
4: 그리고 200년 나무야?
2: 될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좋은 것 같아.
1: 한번 들어가 볼까?
2: 어, 오케이.
5: It's amazing garden.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2: 네, 네.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한번 네.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1: 와, 반갑습니다. 네.
2: 들어오면서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어.
6: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형 구강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베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1: 먹지 못하고.
3: 아, 재미로.
1: 아, 재미.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2: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덮으면 얼질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3: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교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아,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2: 그러게.
1: 그 아.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쓰는
0: 거.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하식 쓰는구나.
1: 와우, 대박. 그래,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4: 네, 시원합니다.
1: 부채.
2: 바나나 부채.
1: 은행나무. 혹시 이거 그 나무 좀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이게 한 7년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2: 네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3: 잘 크.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3: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유럽 영화.

0: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네.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뭐예요?
0: 네, 이게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방충이나 그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1: 아.
0: 이거다 저거 하나 따볼까요? 요거 따보세요. 요거 따시고 요거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0: 살짝
1: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0: 네, 잠시만요.
1: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1: 어, 내 컬.
0: 오케이.
1: 어, 딱 있었다.
2: 와, 색상 보면.
1: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0: 구도.
1: 짜란.
2: 어, 형 거, 형 거 제일 이쁘다.
1: 아, 그래서 바로 뭐,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1: 와, 맛있죠?
3: 엄청 달아.
1: 오,
2: 아이,
1: 이. 와, 진짜 맛있어.
0: 자,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2: 그래요?
0: 보시러 가시죠.
2: 이거보다?
0: 어, 빨리 가요.
1: 갑시다.
0: 렛고. 이거 내 건가? 다 온 것 같은데요?
1: 오, 와우.
0: 저게 바로 호빈이다, 호. 저게 바로 호빈이다, 호.
1: 아우!

0: 거기에서 직접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들어서?
1: 태어모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그래. 아.

0: 확인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어,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그,
0: 맞아. 이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Yeah. 얼굴 안 보여.
0: 예.
2: 나 오셨으니까.
1: 저 이런 거.
2: 호배 풍경을 네. 어,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3: 아, 진짜요?
2: 고가 사다리.
3: 고가 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3: 네.
1: 오, 재밌겠다.
2: 와.
1: 와! 어, 약간 널이 끼고 다는데 기분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1: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3: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1: 자, 한 분씩.
0: 아, 먼저.
1: 어, 한 명씩.
0: 먼저 가요.
1: 오케이.
2: 자, 이거
1: 하강.
2: 올라가요. 쭉 올라가세요. 쭉.
1: 와!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입은 입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0: 와, 형, 너무 재밌다. 아.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2: 다음엔 이제 폴.
3: 아, 네네네.
0: 우리 행님 하셔야지.
3: 아,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하나도 안 무섭지.
0: 빨리.
3: 제가 용감 진짜 많은 재밌어.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4: 아. 출발!
3: 괜찮네.

0: 이렇게 그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0: 멋있다.
1: 멋있다.
0: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0: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먹지 말고.
0: 오케이.
1: 자,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홉이 원래는 미국 이 거잖아요.
3: 네네네.
1: 근데 미국 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 아우. 거꾸로, 거꾸로.
1: 이게 홉이.
3: 네.
1: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3: 아, 살짝.
1: 네. 써요. 살짝.
3: 먹어봐요.
1: 요, 이제 먹어.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3: 네. 그러네요.
1: 정신 안정.
3: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1: 그 맛있었어요. 씁쓸한 그
3: 네네네네네. 아우.
1: 조금 야.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테이스팅.
1: 너무 궁금해요. 아우, 냄새 죽인다.
0: 짠. 오!
2: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3: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0: 그쵸.
3: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3: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3: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3: 좀 숙성이 한 2주일 걸리죠.
1: 아, 예예예. 예,
0: 근데
1: 예, 예.
0: 그래도 금방
3: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와, 한 달, 두 달, 세 달
0: 1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3: 아, 그래?
1: 조금 센 느낌 있어요.
3: 진하죠.
1: 네, 진하고
3: 약간 진한 맛도 있고.
1: 네.
3: 알콜도 좀 셀 거예요.

0: 몇 도일까요? 8%?
1: 이게 7도? 8%?
2: 맥압을 가놨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코올 성분이 확 달라지죠.

0: 보고 그리고 그
1: 야. 술 아니니까
0: 감사합니다.
1: 행님이잖아.
0: 예이게
2: 여기다 콩을 하나 딱 넣어.
1: 어 좋다 좋다.
0: 와우.
1: 어 장식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0: 짠. 원샷.
1: 뜨거울걸? 어 근데 향부터 약간
2: 어우 쓰죠
1: 그
2: 짭짤한
1: 보리차 둥글레차 소리 느낌
0: 비슷해요.
1: 근데 이게 향이 그 풀 향이 되게 산다고 해야 되나?
2: 짭짤한 게 이게 홈맛이죠.
1: 근데 이렇게 홈하는 농장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거 무슨 생각하셔서 그게 아, 좀
2: 여기를 원래는 한 80년대 홉을 많이 했었어요. 아버님 쫓아서 많이 했었고 우리 동네에서만 한 50톤 생산을 했었어요.
1: 와. 네.
2: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제가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증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홉 농가인데 지금 여기서 아홉 농가가 같이 홉 농사를
0: 짓고 네네네네. 그게 혹시나 그 홉스 그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팔아요?
2: 아 그렇게도 팔고 이제 요게 이제 건강식품
0: 아 건강식품
2: 아 네네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1: 이거 네. 바, 벌써 안 그 신경 안전 된 것 같아.
0: 네, 이 맥주도 궁금해요.
2: 아 그
1: 흑맥주 먹어볼까요? 네.
0: 됐어요. 감사합니다.
1: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1: 건배.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0: 네 이제 완벽한 순간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농장 일 같은. 아,
2: 우리 옥수수 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0: 어, 네,
1: 당연하죠.
0: 네,
1: 하는 방법 알아요.
0: 가시죠.
1: 아, 이거 마시면서 가야겠다.

0: Anda.
1: Ah.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 집 주인입니다.
1: 안녕하세요.
3: 주인.
1: 아, 안녕하세요.
3: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4: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3: 바로 도와드리죠.
4: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져오시면은 옛날에 저가 먹던 네네네네.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 해드릴게요.
1: 옥수수 요리 하겠습니다.
3: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5: 그렇죠. 일합시다.
3: 야, 어, 파이야. 오, 잘 딴다요. 호, 호, 호. 예. 살짝 돌리면 돼.
1: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예. 할 수 있지. 호.
3: 하야.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1: 마지막
3: 이제 그만해.
1: 알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끝까지. 야. 만족하세요?
3: 네.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1: 네.
4: 땀 많이 났어요?
3: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1: 네.
3: 좋아요.
1: 네.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6: 5월 한 9일?
1: 5월 9일?
6: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5: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네. 그리고 8월 11일 뭐. 수확.
6: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1: 와우.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 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0: 잘하시는 거 같네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고맙습니다.
0: 이거를 한 곳에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자, 누워, 누워.
2: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누워.

0: 약간 발전스럽게 그 천연
1: 옥수수천
0: 천연
1: 수천 아무것도 안 적고 옥수수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먹던
4: 어 좋나 초등학교 와
2: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니
5: 복숭아떡을
4: 어
5: 잘 먹어요.
3: 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4: 어 감사합니다.
6: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익힌건지 어디 맛이 없던지 한번
5: 진짜
4: 맛있나요? 맛이 어때요?
2: 네.
6: 간 것? 간은 안 넣었어요.
4: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4: 간장 뜨거운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5: 맛있어요.
4: 옥수수
6: 초과는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5: 네, 안 넣어도 돼.
4: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4: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좀 먹으면
5: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4: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될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 우리 또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처음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6: 반에?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익어내가지고
6: 익었을까요?
5: 익었을 것 같아.
4: 아, 이거 파슬 칸 들어가나? 네네네네.
5: 맛있다. 볼 수 있어요. 파츠 들어갔으니까 한번 접수하세요.
3: 네.
4: 야, 맛있게 맛있는가 보다.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거 같아.
7: 저 잘 먹어요.
5: 얇게.
7: 그 고소한 게.
6: 아,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단짠 음식을.
4: 예전엔 유일한 게 시골서 이런 부치기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3: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4: 그럼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거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 있나요?
5: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어머니?
5: 네.
7: 오, 대박.
3: 그게 이걸 완전히
6: 해놨네.

0: 즐거웠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들 너무 잘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끝까지 이렇게 요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1: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시골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 끗 차이예요. 뭐 아니면 도우니까 한 번 그 매력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또 새로운 지역 갈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 또 다른 음식 다른 살짝 또 지역마다 이 사람 정서라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갈 때가 됐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3: 안녕히 계세요.
2: 감사합니다.
3: 사장님, 감사합니다.
2: 돌아갈게요.
3: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거 네.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죽순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죽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네.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
0: 요리예요. 네.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4: 오케이,
0: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 이거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가슴.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4: 제가 추천해드려요.
0: 네,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날 거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4: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골이라고.
0: 추성골. 이거 노트예요.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네.
0: 혹시
5: 여기 주성골 네, 마시죠?
6: 예, 예.
5: 아, 그러면 잘 드셨습니다.
6: 예, 예, 예 아니시죠.
5: 감사합니다.
6: 아, 멀리서 오셨네.
2: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6: 아, 그래요?
2: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6: 말했어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술 뭔가요?
7: 대표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6: 와.
7: 스님들 아시죠? 스님.
5: 스님들이
7: 곡차로 드셨던 술이에요.
5: 아 진짜로? 네.
7: 여기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5: 체험?
7: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5: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6: 이거는 증류제 증류주.
5: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6: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컵을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5: 아 그런 거.
6: 그래서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내리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5: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6: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6: 맞아요.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6: 이게 뭐게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6: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네, 그
6: 껍질.
2: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6: 네 그래요.
2: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6: 그렇죠.
2: 와
6: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6: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6: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2: 네.
6: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6: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6: 오! 우리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6: 아, 네. 죽순무침.
2: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6: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6: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6: 따봉 있지.
2: 금요 가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s.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 name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1: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0: 네, 씹히는 그 느낌.
1: 이거
0: 잘 닦거든요.
1: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0: 그렇죠.
1: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0: 물장 한번 더 하고.
1: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0: 아, 부러울 것 없네.
1: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0: 네.
1: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 i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우리 해외제 친구에게

0: 해산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남아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1: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0: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1: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2: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1: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3: 밀도가
1: 조금
0: 요게 이제 넷강이라고 이제 선생님들은 부르시나 봐요.
2: 넷강이요?
0: 예.
2: 큰 게 입에 들어가면은
0: 정말 맛있다.
2: 어우 너무 좋다 이거. 네, 약간 그 자수정 같아요. 그래서 불에 담아주고 생 이 블루베리 또 씹는 재료도 있네요. 미로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숲길 같은데요?
0: 미로라는 것이 이제 이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네. 봐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딘 것 같고 아마 저긴 것 같아요.
2: 아 저쪽이요? 어? 잠시만 어떻게 뭐 일하고 계신 뭐 정원사분 같으신데?
0: 지금 갖고 오시나 보다.
2: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 안녕하세요.
5: 네.
2: 어, 풀 이렇게 막 다 뽑고 계신 것 같은데
5: 어, 풀 끝도 없이 나요.
2: 혹시 여기...
0: 정원 관리하시는 뭐 예, 정원사님이신지 예, 예, 예. 네.
5: 관리도 하고 예. 우리 집이니까
2: 예?
5: 집 가꾸기도 하는 거고
2: 아, 잠깐만요
0: 여기 다 소유
5: 네.
2: 아 그럼 여기 주인 아,
5: 네, 네.
2: 아 죄송합니다
0: 몰라서 감히 감히
5: 저는 아랍인인데 예, 예, 노래하시는 분
2: 아유 예 신성이라고 합니다
5: 신성 예
0: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작가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5: 수고하십니다
2: 이곳에 아주 그 뭔가의 그 정원이 있다
0: 미로가 있다고 제가
2: 미로가 들었거든요. 있는 정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5: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이 미로를 만드는 사람을 못 봤다고.
0: 그러니까요.
5: 근데 사실 관리하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2: 네.
5: 그 삼국지에 그 제갈량이 팔괘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2: 그렇죠. 네. 거북이 그 등 보고
5: 네. 싸울 때 네. 그 팔괘진에 갇히면 몰살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
2: 네.
5: 팔괘진이라는 게 그 여덟 개의 효를 태극기 있는 거 있잖아요.
2: 네, 건군 네,
5: 그거 네 개하고 다른 네 개가 더 있거든요.
2: 네.
5: 그거를 그냥 막 섞어놓아서 배치만 하면 그냥 미로가 되는 거예요.
2: 아,
0: 또 복잡하니까요.
5: 길고 네, 짧은 네. 게 쫙 있으니까.
2: 네.
5: 이제 그거를 26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태극 하나 놓고 삼태극 하나 놓고 일곱 소용돌이 하나 놓고
2: 네.
5: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찾아요.
0: 아, 이제 놀러 왔다가.
5: 네,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모양을 바꿨어요. 예, 네, 바꿔가지고.
0: 조금 쉽게?
5: 예, 예, 예. 좀 모양을 혹시... 쉽게 바꿔가지고.
2: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막.
5: 못 나와서 울어요.
0: 아. 아니, 얼마나 복잡하게 하죠?
2: 그럴만 되겠어요.
0: 얼마나 복잡하게
2: 하죠? 그럴만 되겠어요.
5: 아. 미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2: 예.
5: 정해진 길이 딱 있어서 딱 나오는 길이 있고, 그 안에 다 열려있는 데가 있고.
2: 아. 이 정원을 좀 이렇게 만든 계기가 뭔가 좀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5: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이제 시골에 네. 와서 사는 게.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2: 그렇죠. 도시에
0: 싫어하실 수 있죠. 네.
5: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같이 좋아하면 더 좋잖아요.
0: 야, 네. 로맨티스트시니까요. 결국 사모님을 위해서.
5: 네, 예, 예.
2: 미로공원 만드신 것도 네. 일단 들어오고 보낸 다음에 못 나오니까
0: 네.
2: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절대 안 찾아주잖아요. 어? 나랑 결혼해주겠소?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예.
0: 나의 사랑 안에 당신을 가두겠소.
5: 작가는 이분이신데.
0: 저희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면.
5: 제가 안내를 할까요? 아니면 두 분이 직접 찾아가보시죠.
2: 일단
0: 답을 알려주시면 좀 기억합니다.
2: 우리 그 우리 사장님께서 네. 안에 또 팔괘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그 팔괘진을 한번 깨보죠.
0: 네, 한번 해답을 저희가 찾아보죠.
2: 그렇죠. 누가 유비하고 누가 관할 거예요?
0: 저 관할래요.
2: 관할래요?
0: 네.
2: 전 역부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2: 아, 멋있다. 아, 들어오니까 또 다른 세상이다.
0: 와. 이게 어차피 또 길이 다 달라서
2: 네.
0: 우리 둘의 의견도 다를 거예요.
2: 저 이쪽으로 빠질게요.
0: 출구에서 만나요.
2: 아, 이 팔괘진. 어, 신기한데? 어. 어? 뭐야? 다시 돌아가는데? 어, 다시 돌아가는데? 잠깐만. 얘 막혔는데? 어디야? 어? 저 머리 보이시는데, 저기?
0: 어.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엄청 꼬아놓으셨어요. 지금 모든 곳을 갈 때마다 갈래길이 나와요. 아, 여기서 막혔구나. 다시 일로 가야 되네요.
2: 자, 팔계진 뚫으러 갑니다. 어, 뭐야 여기? 아, 또 막혔네. 에이.
0: 와, 되게 어렵게 놓으셨네.
2: 어? 여기 또 막혀있지? 아, 이리로 가야 되나?
0: 여기 막혀있는데? 어, 거긴 어떻게 갔어요?
2: 잘 오세요, 이렇게? 잘. 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난 나왔어. 자, 이렇게 사장님이 만드신 팔계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0: 저는 사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뚫고 나왔다기보다 네. 헤매고 나왔긴 했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5: 헤매고 서툴어도 그래도 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뭐 좀 헤매셔도 괜찮아요.
2: 혹시 뭐 뭔가 보상이 없습니까?
0: 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2: 어지럽기도 하고.
5: 꽃 보러 가시죠, 뭐 그럼.
2: 꽃이요?
5: 예, 예. 예. 네. 꽃 보시고 네. 그걸로 만든 차도 마시고.
2: 꽃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네.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보시죠.
5: 네, 그렇습니다. 네,
0: 비도 살짝 울고 있으니까.
2: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차 들어왔잖아.
0: 꽃차 들어. 아이고. 네.

0: 와. 아니 진짜 약간 어지러웠던 게 이거 보면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몇 종류예요?
2: 이게 국화지, 국화죠 아마?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국화들.
1: 와 이게 몇 종이나 될까요?
0: 혹시 뭐, 여기 뭐 주인분 네.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네. 신선선 선생님 아니세요?
0: 안녕하세요.
4: 멋지시네요.
0: 네. 사장님께서 여기를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뭐 사장님과의 뭐 이렇게 뭐 좀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4: 그렇죠. 우리 집에 나무가 많잖아요.
0: 네.
4: 예.
0: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4: 네.
0: 혹시 사모님?
4: 네.
0: 아, 그 미로정원의 그 주인공. 네. 아, 예, 주인공.
3: 아, 그러면은 저 수목원이 네. 한 여인을 위해서 조성이 됐다는데 그 맞아요. 주인공
0: 맞으시죠?
4: 아닌 것 같은데.
3: 뭔가 그럼.
4: 숨어 있는 물.
0: 이런 얘기하면 또 싸움 나시니까.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왔으니까. 네. 네. 전 이거 왠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캐모마일.
4: 틀리셨는데. 틀리셨는데.
0: 요즘 왜 이러지?
4: 잠깐만요.
0: 아, 이건. 요것도 데이지 아니에요?
4: 그거는 뚱딴지 꽃이요.
0: 아, 뚱딴지 꽃.
4: 네.
0: 정말 뚱딴지 같은 거.
3: 그러니까요. 하나라도 맞춰봐요.
0: 이거 꽈리. 꽈리.
4: 네.
0: 아, 꽈리를 맞았어요. 꽈리 맞았어요.
4: 네. 아, 여기 있네. 캐모마일은 요거야.
0: 아, 요게 캐모마일이죠.
4: 네. 네. 꽃이 말리면 상당히 작아져요. 네.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0: 그렇죠.
4: 네,
0: 네. 네. 이게 정말 두통 있을 때 딱 네. 마시면은
4: 감기에도 네. 좋다 그러고 배 아파. 아들이 독일 있을 때 병원 네. 가면 네. 배 아파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감기에도 이거 마시라 그러고
0: 여기서 가장 좀 귀한 게 있을까요? 가장 좀 아끼시구나.
4: 제일 좋아하시는 꽃차가 요 목련 네. 꽃차요.
0: 목련
4: 네.
0: 신이와 차.
4: 네. 네.
0: 아 이게 네. 목련 꽃 네. 말려가지고
4: 이게 비염에 좋다 그래갖고
0: 네. 아니 원래 근데 이거 하얀색 아니었나요?
4: 백목이. 흰색인데 네. 이게 이제 피기 전에 거거든요. 근데 네. 흰색인데 말리면 이렇게 노랗게 돼요.
0: 아, 그렇구나.
4: 네.
0: 이게 또 목련 향이
3: 와 아, 여기까지 지금 나요.
4: 그렇죠.
0: 어, 네. 저 비염 있거든요. 네. 지금 뚫린 것 같아요.
4: 제가 원래 옛말에 네. 옛날부터 그 떨어진 꽃잎도 네. 이렇게 뚫들 말아가지고 코에다 저기 축농증 있는 분이 코에다 네. 꽂으면 코가 확 뚫린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예.
0: 와 여기서 잃어버렸던 후각을 찾았습니다.
4: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0: 와, 오 냄새가.
3: 그럼 저희도 좀 네. 마셔봐도 될까요? 좀 네, 추천해 주시는
4: 네,
3: 거를.
4: 네. 네.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네. 네, 네, 향이 좋죠.
0: 너무 좋아요.
4: 네.
3: 그리고 이렇게 섞이니까 또 은은하게 그쵸? 서로의 네. 서로가 네. 서로의 향을 이렇게
4: 네, 보여주네요. 꽃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련꽃하고요. 네.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캐모마일이고 그래서 두 개를 섞어봤어요 제가 어떤가.
3: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요.
4: 네, 네 그렇죠.
0: 안에서 이 꽃들이 서로 자기 향기 자랑하겠다 싸우고 있잖아요.
4: 아.
0: 이것이야말로 화투가 아니겠습니까?
4: 아 그렇네요. 예.
0: 꽃들의 싸움.
4: 네. 네. 아 그네 화투. 예.
0: 아 저도 네. 한잔 따라드릴게요.
4: 아, 네. 예. 또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마신대요?
0: 아유, 색깔이 너무 예쁘다.
4: 네, 예쁘죠. 네. 네. 이렇게 꽃은 저기 색을 드시는 거니까. 네. 네.
3: 아, 멋진 표현이에요. 색을. 그쵸?
0: 색을 네. 먹다.
3: 색을 마신다.
4: 어떠세요?
0: 너무 좋아요.
4: 네. 그쵸? 네. 파는 캐모마일 차하고는 좀 틀리죠.
3: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네. 캐모마일 차는 저도 카페 가면 많이 네, 마시는 그렇죠. 편이거든요. 네. 어쨌든 또 그 목련의 향이 가미되면서 네. 다른 향이고 또 오늘 지금 비 와가지고 살짝 으스러질 것 같은데
0: 네. 아 좋다.
3: 네. 목이 네. 목이 컨디션 이제 좋아지셨나요?
4: 네. 노래 한 곡 해주세요.
0: 꽃차를 먹으니까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0: 네.
1: 세상에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요.
0: 너무 잘 나와요. 네.
1: 오늘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네. 시원한 찰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0: 시원한
1: 찰? 네, 예. 한번 드려볼게요.
2: 네. 아, 네. 네. 어, 시원한 찰.
0: 우와, 우와. 오나.
1: 아, 그냥 이야. 제가 한번 타봤어요.
0: 와, 아니, 색깔이. 와.
2: 네. 이야. 와,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3: 무지개가 떴습니다.
1: 네. 무지개 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조금 모자르는데
3: 지금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1: 그렇죠. 네.
3: 요거는 뭐 대충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 한번 마셔 볼까요?
1: 네.
0: 이건 약간 그 포도 음료 같기도 하고. 살짝 맛봐 될까요?
1: 네, 보세요.
0: 아니 뭐 하나
3: 약간 네, 하나 그거 드셔 보세요. 저는 네. 요거 한번 먹어 볼게요.
1: 네. 그거는 특별한 맛은 없는데 펜지는 순해요, 맛이. 근데 네.
3: 여기 뭐라고요?
1: 펜지 꽃이요.
3: 펜지예요?
0: 네. 펜지예요?
1: 네.
0: 꽃?
1: 네. 거기다가 지금 레몬이 들어가면 네. 핑크색으로 변할 거예요.
0: 어, 이게요?
3: 아, 진짜요?
0: 네. 오!
3: 어, 위쪽, 위쪽이 약간 네. 옅어졌어요.
0: 네. 오, 신기하다.
1: 알칼리일 때는 보라색인데 산이 들어가면
0: 조금씩
3: 조금씩 옅어져요.
1: 핑크. 네. 핑크색으로 변해요. 네.
0: 야, 진짜 신기하다.
3: 저는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뭔지.
0: 혹시 정답. 정답. 도롱뇽 알.
1: 다들 깨고 알린 줄 알고.
3: 이건 약간 익숙한 맛이긴 해요.
1: 네, 그렇죠.
3: 예, 백헌, 백현과 그렇죠.
0: 네, 네. 아, 개구리 알 아니었어요?
3: 개구리 아니었어요.
1: 마리들 시내 계시니까 마셔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0: 어, 너무 맛있어요.
1: 아, 괜찮아요?
0: 와.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1: 요거는 이제 맨드라미에다가 제가 과일을 넣었거든요.
0: 이야. 네. 맨드라미.
3: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 네, 맨드라미 다 자연의 생긴
1: 네,
3: 거네요.
1: 맨드라미 꽃이에요.
0: 아니, 여기 안에 네. 그 백향과랑 블루베리랑
1: 네.
0: 여기 용과랑
1: 네.
0: 별 모양은 뭐예요?
1: 별 모양 별 제가 모양이... 그냥 찍었어요. 그렇게.
0: 이게 용과.
3: 아, 여기.
0: 그리고 밑에 저기 그 차인머스켓.
3: 네, 있네요. 이거 네. 과일이 다 풀어가지고 막 그 단맛을 엄청 진하게 내요.
0: 와,
3: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시겠어요. 색 내고 향과 다 잘 어울리는지.
0: 와, 이제 진짜 이게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게 먹는 재미도 있네요.
1: 그렇죠. 무지개색이 다 나와요.
0: 말주.
1: 네, 남색은 도라지 꽃으로 하면 남색 네. 나오고요.
0: 아니 근데 이제 차도 찬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다과가. 네.

0: 요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유자 단지거든요.
1: 이게 임금님이 드시던
0: 네. 네. 아. 유자향이 나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상큼.
2: 요 안에 많이 뭘 태우신 거네요. 네.
1: 아, 이 껍데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0: 네, 껍질도 같이 드세요.
2: 아,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1: 이거 과일인데 유자향이 제일 강하긴 하니까 제가 한 번에 확 흡수하네요. 근데 그 중에 배향 또 나요.
0: 네.
1: 배도 들어요.
0: 네.
1: 이건 거의 뭐 음식이라기보다 네.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말로 뭐.
3: 문자 그
0: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가을에는.
4: 딱 먹자 좀 달달할 때 꽃도 이렇게. 이렇게. 아,
0: 네. 이거는 이제 국화꽃인데요. 국화꽃 네. 사탕이라고 그러고 꽃사탕이에요. 이거 드시고 나서
1: 이름도 이쁘다. 꽃사탕.
0: 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드시면 요거는
4: 뭐 겉절인가요?
0: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1: 이미 빵 던지셨던 너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눈치 까먹으셨잖아요.
4: 죄송합니다.
0: 아 페퍼민트요.
4: 페퍼민트요.
0: 겉절이요.
1: 겉절이는
4: 야 페퍼민트로 이거를
0: 네.
4: 와 하얀 게 뭐죠 이게?
0: 그거 휴가 파우더를 칠했 네.
4: 이거 그냥 과자처럼 네, 먹는 거예요? 네.
0: 지금 눅눅해지지 않았나 보죠.
1: 아니 지금 이 향이 확 나요. 지금 드시는 순간.
4: 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4: 우와. 그 왜 우리가 어릴 때 씹던 껌 있잖아요. 딱 그. 딱 그.
1: 이슬씨.
4: 네.
1: 민트. 아 그거네.
4: 야, 민트 약간 그거. 딱 그 껌 맛 딱.
0: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다른 걸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민트 사탕을 만들어서 부산에 이제 꽃차 전시회가 있길래 갔다가 이거 내놓고 히트치고 왔잖아요.
4: 아 역시 네. 너무 맛있어요.
0: 네.
4: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화꽃 캔디.
0: 네. 네. 그거 드시고 입안이 좀 쌉스름할 때 요 네. 국화향은 나면서 입 쌉스름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 드시면 네. 입안에서 그 쌉스름한 맛을 확 날려주면서 네.
4: 이게 국화꽃 캔디랑 먹었는데 들어오면서 그 국화꽃 향기 있잖아요.
1: 네네.
4: 확 퍼지면서 말씀하셨던 것 좀 쌉싸름한.
0: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드시면 네 괜찮아요.
4: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히트감인데.
1: 네. 이것도 어쨌든 먹는 또 약간 순서가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네.
4: 입에 그 박하향이 확 네, 네. 퍼지면서 굉장히 좀 입안에 네. 그 에어컨 그 뭐지?
0: 그쵸.
4: 강풍으로 틀어놓은 네, 느낌이 네, 지금 네, 네. 시원하거든요.
1: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옆에 놓고 조금씩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4: 모르는 운전을 그때 딱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만드는 비법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
0: 네, 알려드릴게요.
4: 어, 진짜요?
0: 네.
1: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0: 네. 요게 페퍼민트 이제 생 거고요. 요거는 슈가 파우더예요.
4: 네.
0: 그리고 요건 계란 흰자거든요.
4: 네,
0: 계란 흰자에 제가 비린내가 날까봐 후추 약간 하고 소금하고 레몬을 넣었어요.
4: 아,
0: 네, 네. 네. 그래서 저어 놓은 거고요.
4: 아니 근데 민트 잎이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1: 수육을 풍성하네요. 네.
4: 선생님 어디서 공수를 하셨는지.
0: 아, 밭에다 심어놔가지고.
4: 아 이거를요?
0: 네.
1: 아 여기 직접 그런 갖고 오신 거예요?
0: 네, 네. 꽃을 밭에다 많이 심어놓고 있어요.
4: 네. 아 냄새 너무 좋아.
0: 네. 생잎 저기 물 뜨거운 물에다가 부어서 드셔도 약간 연두색 나면서 몸이 상큼해져요.
1: 네. 여기 그럼 밭에 가시면은 그냥 이 향이 진동을 하겠네요.
4: 아, 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0: 네 드셔보세요.
4: 시작하시죠.
0: 아 멋지세요.
1: 이 모습이 멋지다고요?
0: 네.
4: 아 너무 좋은데요.

0: 하다가 이거를 개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1: 한 가지만 처음에 배웠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저한테 맞았던 거죠. 그래갖고 예.
2: 저런 경우 많더라고요. 음식 막 개발되게 된 계기가 뭐 이게 잘못했다가 네. 뭐 이렇게 그게 맛있어서 막 쫄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면 삶다가 막 이렇게 두껍게 불었는데 맛있어서 먹고 독일에 갔는데 막 그 스모크 맥주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만들다 태웠는데 맛봤는데 이 팔 수는 없고 주변에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0: 가끔 이 실패가 네. 그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 자 이번 인재 여정에 네.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쉼 없이 달려왔는데 네. 정말 힐링하고 이 정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0: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뭐 서킷장에서도 네. 운전도 해봤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리버버깅도 하고 네. 한 게 진짜 많았네요. 네.
2: 그래도 하나 꼽아보자면 어디가?
0: 아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면 네. 뽑은 거, 아, 두부 만드는 거.
2: 무슨 네. 해교에서
0: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여기서 또 이렇게 꽃차도 마셔보고 뭔가 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기억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2: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다 우리가 직접 도와드리고 같이 따드리고 이렇게 함께 체험해보고 이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0: 블루드리빙스 너무 맞아요.
2: 네.
0: 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했는데 네. 이제 끝난 건가요?
2: 이제 끝났죠.
0: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민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친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아, 네.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0: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2: 와우. Yeah.
1: 빛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2: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2: 진짜요?
1: 빛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2: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2: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2: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2: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취재 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2: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2: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그래서
2: 또,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2: 그래서.
1: 그래서
2: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2: 예스. 예스.

0: 신상일 수도 있고 선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굉장히 또 KBT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하니까 또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2: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크림 관련해서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0: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렇죠.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셀카 찍으셨다고.
0: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도망가시잖아요.
4: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0: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0: What drama?
5: Many
0: drama. Many. What is the best one, Roman?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아, 사랑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 beauty item?
5: Yes.
0: Oh. When you bought it, you have seen the review or
5: TikTok.
0: Yeah. Oh, TikTok.
5: TikTok.
0: From the TikTok.
5: Instagram.
0: Yeah. Oh, then you got a
5: ChatGPT.
0: ChatGPT.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0: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call.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And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0: Toner.
8: Round lip.
1: Round lip.
8: Dokdo?
0: Dokdo. Dokdo. It was good.
8: Yes. The toner I really like.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8: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근데 저희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 이현진일까?
9: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9: Hello.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4: Are you guys couple?
9: Yes, we're married.
1: Oh,
0: really?
9: Yes.
0: Oh my god.
4: Congratulations.
9: Thank you.
4: Thank you.
1: 신혼부부입니다.
4: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9: Yes.
4: Oh, really? Yeah. In Korea?
9: Yeah.
4: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9: Usually I get
1: Jeongsaemul.
0: Jeongsaemul. Jeongsaemul이 뭐죠?
9: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9: I think be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So I prefer K-beauty items actually.
0: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1: When you buy, 사실 때 뭘 보세요? Important thing.
10: I look at reviews.
0: The review?
1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mm-hmm.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9: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0: Are you satisfied?
9: Yeah, yes.
0: You like that?
3: Yeah. Oh, you,
0: have you studied this Korean?
9: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0: Oh, really?
10: Wow. From watching
3: K뷰티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0: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9: Goblin.
3: Goblin?
0: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3: 아니, K-뷰티에 얘기할
0: 때 텐션이
9: 있는데
0: K-드라마
9: 얘기할
0: 때 과연 텐션이
9: 있는데 공유
0: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9: We cried when we watched.
0: Me too. At the last episode.
9: Last few, yeah. Yeah. When he stepped.
0: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then he cried. You know.
3: Yeah, what? When
0: Kim 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9: Yeah, I know.
0: Yes, yeah. It's
3: this
0: like
3: is KBT program.
9: Okay, sorry. Yeah.
0: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0: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0: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의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네.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2: 네.
0: 아, 진짜로요?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네.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1: 성분을 많이 보죠.
0: 성분. 네. 아 성분.
12: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3: 우리는 기미 광채. 네.
14: 기미 가리고 광채라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3: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0: 달팽이.
13: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덕보고 있어요.
0: 아들도
14: 우리 아들 최고.
12: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구매 목록.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2: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1: 오 이거 한번
12: 배송 완료.
1: 야,
0: 오 많이 사셨네.
1: 많이 사셨습니다.
12: 한 통 완료. 진짜로.
1: 말은 하나 줬었는데 지금 세 개 사줬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2: 네, 요것도 산 거.

0: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 가지고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 네. 네. 거짓말 아니죠?
0: 네, 완전. 아,
2: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1: 네.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네.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3: 맞아요.
1: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애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러는 거예요.
0: 맞습니다.
2: 맞아요.
1: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2: 그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 아이도 누구세요?
0: 온앤오프라는
2: 네, 온앤오프라는 그룹인데
0: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2: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 애들한테 제가 딸내미가
2: 네.
1: 홀리 관심
0: 아 진짜요?
2: 아 그래요? 나중에 온앤오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
2: 그럼요. 저희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4: 네, 저희를 찍 아 저희를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유,
0: 네, 감사합니다.
5: 게릿!
2: 오케이.
5: 게릿!
2: 나왔다.
5: 간다.
2: 오, 나왔다.
5: 맨수!
2: 나왔다.
5: 비스트!
6: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2: 아, 가능하실까요?
6: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7: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6: 수부 주세요?
7: 수부 주세요.
6: 저도요. 오, 예스.
7: 저 수부지.
6: 오, 예스.
2: 오,
6: 쓰리 수부지.
2: 쓰리 수부지.
6: 그 KBT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7: 종종 합니다.
6: 아, 진짜 종종?
7: 2주에 한 번.
6: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7: 저는 그 달바의 스킨패드.
6: 오,
2: 달바의 스킨패드.
7: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6: 아, 진짜?
2: 네. 그걸 보여주시면 되네.
6: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7: 지금요?
2: 네,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7: 아, 찾았다.
6: 드링. 이유가 뭐예요? 좋은 점.
7: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저는 달바.
6: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7: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펙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펙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6: 아, 또 이렇게 또 좋은 정보.
2: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6: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6: 네, 화이팅!
2: 수고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5: 맞습니다.
2: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5: Let's go!
6: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2: 그렇죠.
6: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6: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모공을 네.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2: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6: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유가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2: 뭐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6: 맞습니다.
2: 맞아요?
6: 또 괜히 뭐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2: 그래서
6: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오.
6: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 좋아요.
2: 네.
6: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2: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저 끈적이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2: 그렇죠.
6: 딱 좋죠.
2: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6: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거의 드물죠.
6: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2: 네.
6: 야 이거 진짜 완전
2: 물이네. 저 물, 아, 물이네.
6: 와 물이야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2: 그건 아니고요.
6: 자 끈적인 것 같아요. 싹 해가지고.
2: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6: 맞아. 이거 사실 그래.
2: 그냥 물인데?
6: 자 향은 어때요?
2: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6: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2: 뭔데요?
6: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2: 네.
6: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샵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2: 뭔데요?
6: 하차할래?
2: 닦아내는 토너.
6: 오, 맞아요.
2: 닦아내는 토너.
6: 오, 맞죠? 밀당을 하네.
2: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6: 자, 화장솜.
2: 네,
6: 자,
2: 이건가요?
6: 맞아요.
2: 오.
6: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2: 네. 네.
6: 누가 꿰맸어요 이거?
2: 아 이거 아니
6: 괜찮아요? 어? 아니 아니 남자고 뭐가 아야 아파라
2: 아
6: 가위로 오
2: 와우
6: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2: 네
6: 닦아내면서 삐끗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2: 뭔데요?
6: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2: 아 화장솜에?
6: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2: 완전 적셔서?
6: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2: 오.
6: 깔끔합니다.
2: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6: 맞아요 맞아요.
2: 맞습니다. 좋아요.
6: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6: 진짜요?
2: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6: 오!
2: 어 단무지인가?
6: 뭐야 뭐 식단 도시락 아니에요?
2: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6: 와사비 쌈무야?
2: 와사비 쌈무하고 이거 단무지.
6: 뭐야 반찬통이에요?
2: 네. 아 아무튼.
6: 근데 크긴 하다.
2: 네.
6: 자 이렇게 뜯어 보면.
2: 네. 어이. 알았어.
6: 개봉을 확실하게 하시네. 이게 또 2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2: 아,
6: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2: 다져준다.
6: 노란색 패드는 예.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2: 오?
6: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2: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6: 그렇죠, 그렇죠.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2: 소프트.
6: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 팩이다 보니까 또 네. 이제 뭐가 중요해요?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2: 네.
6: 자, 한번 테스트 하시죠.
2: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6: 네. 오씨. 그 누가 뭐 얼굴 이렇게 흔들지 않을 거 아니야?
2: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해야 되니까.
6: 그러니까.
2: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하게.
6: 오.
2: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6: 그쵸.
2: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6: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이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2: 어, 시원해요.
6: 쿨린다.
2: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6: 자, 그 다음 뭐예요?
2: 이제 단무지.
6: 그렇죠, 단무지죠. 쌈을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2: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6: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2: 콜라겐.
6: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2: 아...
6: 그래서 뭔가 패드팩.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2: 좋습니다.
6: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게.
2: 이제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6: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이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2: 아 그래?
6: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2: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6: 나쁘지 않아요.
2: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6: 좋아요?
2: 네. 믿어주세요.
6: 네.
2: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6: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2: 네.
6: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2: 아 그렇죠.
6: 또 좋은 점이
2: 네.
6: 사실 두 개잖아요.
2: 네.
6: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2: 네.
6: 그럼 녹색 패드를 쓰고
2: 네.
6: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2: 네.

0: 받고 있기 때문에.
1: 오, 그렇죠.
0: 한번 기대가 된다.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해 볼.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0: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네.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네.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네. 수딩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네.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1: 그러네?
0: 딱 괜찮게 오 됐어.
1: 나도 그래.
0: 오.
1: 오 그치.
0: 진짜로. 오.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오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0: 좋습니다.
1: 해야죠.
0: 마지막 네.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뭐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쵸?
1: 예.
0: 네, 저는 예. 이거를 예. 씁니다.
1: 오!
0: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예.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1: 오!
0: 스터디 슬러이자.
1: 네.
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뭐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융광 근본 쿠션이라 네. 바른 직후 융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1: 예.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융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 앤 터치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네.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해가지고?
0: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바로 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0: 펴진 거지.
1: 촉촉해?
0: 어, 촉촉해. 이거 괜찮아. 촉촉해.
1: 근데
0: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1: 형
0: 손톱까지 바르.
1: 형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어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 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아 확실히 더 예쁩니다.
0: 그렇죠.
1: 뭐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어 진짜 아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예.
0: 네.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네. 가려졌어요 커버. 탯줄이요?
1: 핏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요?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네. 않아요.
1: 네,
0: 핏줄을
1: 좋아요.
0: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네. 윤기가 있어서 네. 건성이나 네.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네, 네.
0: 지성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렇죠.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아, 저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0: 제가 그 365 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생물. 아 근데 한 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진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원팩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셜이 누구 피셜인지
0: 경주해 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네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저 가보자.
1: 네 렛츠고.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셔.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제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Do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더 이상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앤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2: 원진,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3: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2: Oh, what is it?
3: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2: 펴주시고.
3: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2: 하나를.
3: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2: 아 원진 you're so annoying.
3: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케이팝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케이팝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Yeojin with the sweet sugar talk.
3: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Everybody, do you have a favorite spring season song?
1: 어! 저요, 저. 저 무조건 있죠.
2: 뭐예요, 뭐예요?
1: 그대여, 그대여. 이거랑 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널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0: 원진,
1: 네?
0: You are so greedy.
1: 아,
0: too many, too many.
1: 그쵸,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잖아. 형은 혹시 좋아하는 봄 노래 있어요?
2: 저요, 전 있어요.
1: 어떤 거죠?
2: 그거.
1: 어떤 거?
3: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
1: 이 노래가 뭐죠?
0: 알게 되실 겁니다.
1: Yes.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또 부른다니. 오,
0: yes.
1: 좋습니다.
0: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1: 네, 봄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hen let's keep those butterflies going right into the next stage. Music start.

0: I'm low 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아,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아, 그럼요. 두바이 쫀드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곰똥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아하, 두쫀쿠, 곰똥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새 팀, 빅오션 올 아워즈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With a dedicated close-up beauty camera you won't see on any other music shows, we'll capture moments when hair makes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on the book plate, 칼, is the first of the three. So how did he gather all the books?
1: 콜랭드 블랑시는 책방이나 시내를 돌아다니며 직접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 왕실이나 지식층에서 외면받았던 한글로 쓰인 문학류나 불교 서적까지 광범위하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콜랭드 블랑시의 한문 지식 그리고 자료에 대한 감시관이 있어서 우수한 자료들을 선별해서 수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He didn't rely on others to find books for him. He walked the city and bought them himself. And his collection includes books that the court and the scholars paid little attention to. This was how he did it. Meeting people, visiting antique shops, gathering more and more Korean books and objects. Which raises a question. Where was it all meant to end up?
2: What is interesting about Colin de Plancy is that he did not gather things for himself or for friends to be showcased in private homes. He wanted the pieces to be shown to a wider audience in France. So he sent it to museums and libraries, public museums, public libraries, to be shown to many, many French people. That was his intention.
0: Not for his own home. He sent them to public museums and libraries so that more people in France could see them. And out of that collecting came something else. This is it.
1: 보리수꾸랑의 한국 서지는 당시 한국학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작성된 한국 고서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서지 자료입니다. 또한 구한말 한국 고서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국학을 공부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0: Bibliographie Coréenne, The Korean Bibliography, a catalog of some 3,000 titles published in Korea at the time. Each one tracked down, described, and annotated in French. It was compiled by Maurice Courant, an interpreter at the French legation in Seoul. But someone else set the work in motion.
1: 한국 도서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던 그런 열망은 모리스 꾸랑보다 오히려 콜랭드 블랑시 쪽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 꾸랑이 보낸 편지를 보면 한국 서지의 초기 구성이나 범위는 콜랭드 블랑시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 Courant's name is on the cover, but it was Colin de Plancy who shaped what the work would be. And the catalog holds books that no longer exist.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이에요.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4: 오케이,
0: 거 추천해
4: 오케이,
0: 주세요.
4: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4: 이거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
0: 네, 추천.
4: 오케이
0: 오케이.
4: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빵빤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네, 앞다리가 나을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4: 아~
0: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4: 아~ 네.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한약.
0: 오,
4: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딘가요?
4: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이거 노트,
4: 네,
0: 노트.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예.
0: 혹시
4: 여기 주성골 네, 마시죠?
0: 예, 예. 맞습니다.
4: 그러면 잘 드셨습니다.
0: 예, 예 아니시죠.
4: 감사합니다.
0: 아, 멀리서 오셨네.
2: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0: 아, 네.
2: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0: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1: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1: 스님들 아시죠 스님?
2: 스님들이
1: 곡차로 드셨던 술이
2: 아 진짜로?
1: 네.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2: 체험?
1: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2: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0: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0: 이게 도수가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크림을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0: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내리쳐 가지고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0: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0: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0: 이게 뭐게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0: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0: 네, 그래요.
1: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0: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0: 여기에서는
1: 좋네요.
0: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0: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0: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0: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0: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맞았어요. 와, 정답.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0: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0: 따봉이지.
1: 금요 가시죠. 와,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s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try this with 선생님.
1: 선생님! 어, 먹어야 돼요. 보답이 됐을까요?
2: 눈으로 보니 네. 또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1: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2: 에이? 네. 그래요?
1: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2: 무슨 맛이에요?
1: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2: 깔끔해지는데.
1: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2: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1: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2: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땡기네, 자꾸.
1: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네,
2: 씹히는 그 느낌.
1: 요거
2: 잘 닦거든요.
1: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일이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2: 그렇죠.
1: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2: 물장 한번 더 하고.
1: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2: 아, 부러울 겁네.
1: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2: 네. 네, 예.
1: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우리 해외제 친구에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 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전의 아침 1 풍류 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풍류 음악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조 이수대엽과 수룡음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우조 이수대엽은 강권순의 노래와 하주화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듣고요. 바로 이어서 수룡음을 김상준 단소 연주와 이민주 합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럼 두 곡을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 그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 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계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 예대 명예교수와 수연 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거문고 율객이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객이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결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해자의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등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3: Good morning.
4: 잘 잤어요?
3: 한번은 아주 편하는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근데 경험이지.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4: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3: 그래?
4: 괜찮아져요.
3: 알겠어.
4: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3: 야, 라면. 라면 앞서.
4: 배고프죠?
3: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 달팽이들.
4: 라면은
3: 찾아볼게. 라면!
4: 라면.
3: 하셨습니다.
4: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3: 김치 있어야지.
4: 오, 와우. 맛있겠다.
3: 짜맛. 이건 양이 너무 많은가봐.
4: 아니야, 괜찮아.
3: 아니야, 괜찮아.
4: 비주얼. 라면 몇 개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3: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뭐밖에 두 개, 라면 두 개.
4: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3: 그래서 두 개? 두 개 떼어 먹자.
4: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3: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4: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3: 아, 진짜? 그 정도까지? 근데 맛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이따가
4: 파래도
3: 이따가 옥수수도 다시
4: 좋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3: 그러면 물 추가?
4: 이게 먼저 건져야
3: 돼. 아, 진짜?
4: 건져서.
3: 네네네.
4: 그때 물 추가하고.
3: 이렇게
4: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3: 네.
4: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3: 그렇지.
4: 조식, K조식.
3: 아,
4: 됐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서 가자.
4: 이게 원래. 가자.
3: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네.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아침. 아니야, 뚜껑이 왜 보고 있어?
4: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어.
3: 네.
4: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
3: 와우
4: 이렇게.
3: 그럼 이거 넣을게.
4: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형 이거 도와줘요.
3: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4: 따란.
3: 움직이면 더 심하지 않아?
4: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3: 뒤에 있어. 뒤에 있네.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Oh.
5: 며칠 무서워요?
4: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이제 준비해. 라면 넣어. 도망.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걸?
6: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려면 네. 김치 국물 넣으면 돼.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4: 강아지예요.
6: 자, 먹어보자.
4: 아, 맛있게 드세요.
6: 맛있네.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도 먹어봐요.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4: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6: 이거 right. 짠.
4: 짠.
6: 짠.
7: 와! 고소하네?
4: 바로 국물 마셔야 돼.
7: 와!
6: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4: 그러네. 대박이네.
6: 형, 이거 같이 먹어요.
4: 역시. 맛있어.
6: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캐나다랑 완전 다르지?
4: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6: 폴란드는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 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4: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6: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소화시킬까?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4: 와!
6: 배드민턴.
4: 배드민턴.
6: 근데 좀 신기한 거.
4: 너무 큰데?
6: 엄청 커.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4: 난 바본가 봐.
6: 와, 나가봐. 하루 종일 못 할 듯.
4: 둘,
6: 셋, 넷,
4: 나,
6: 다섯, 여섯,
4: 일곱,
6: 여덟,
4: 아홉,
6: 열. 일부러 했어?
4: 아, 더. 씨.
6: 여기에 베이비
4: 가자
6: 챔피언.
4: 아 개토 또 꺼냈다.
6: 아 해본 적이 없어.
4: Let's do it.
6: 해보자.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이걸로 해봐요.
4: 아, 준비됐어? Alright.
7: 하나, 둘, 셋!
6: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4: 뭐야?
6: 서커스야? 어려운데?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몸 말고, 이렇게. 이렇게 와와 와.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를 썼는데 근데 까먹었어. 아 그냥 이것도 부셨네. 아니야 맞아. 아 이거 쉬운데. 서커스네. 서커스 아줌마 이것도 부셨잖아. 아니야 원래 그랬어.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어, 좋아.
2: 준비해줘.
0: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2: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0: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2: 아, 네네네네.
0: 여기 껴.
1: 아, 와.
0: 이렇게 하고.
2: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0: 아이.
2: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있지.
2: 또 화려해.
0: 형, 나는 포기 안 해.
2: 와우.
0: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2: It's th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줄거야.
0: 내줘야 돼, 그치?
1: 여기서.
0: 형이 할래요?
1: 뭐야?
0: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2: 봐봐, 이 돈 너무 좋은데? 딱 좋은데, 이 돈.
0: 됐음? 여기 줘요. 아, 봉투, 봉투.
2: 봉투 준비돼.
0: 오케이, 오케이.
2: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거 줘. 그러면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0: 된 거 같아.
2: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0: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2: 있어?
0: 하나 더. 오, 땡큐.
2: 미안.
1: 맛있게 드세요. Let's go.
2: 짠.
0: 짠.
2: 오우.
0: 괜찮아요?
2: 예예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0: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2: 밤새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분들만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0: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2: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0: 갈까?
2: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더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이네.
1: High fashion. 어, 얼굴.
0: High fashion 그 얘들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1: 오케이.
0: 여기 와서.
1: 월. 자.
0: 하나
1: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나? 너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됐어. 나 아저씨 포즈.
2: 그냥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원숭이야. You're a monkey. 이제 말이에요.
2: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1: 아, 그러네. 무 시즌.
0: 무?
1: 끝났어.
0: 아, 아닌데?
1: 아니야?
0: 아니야, 형.
2: 뭐야?
0: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 감자야.
1: 와우.
0: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2: 너무
0: 여기 강원도다. 강원도.
1: 너무 궁금해.
0: 강원도, 강원도.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1: 아우.
0: 아니면 해시 브라운.
1: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어떤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0: 감자만 건강하네.
1: 와우, 이거 뭐야?
0: 이거 뭐야?
1: 와, 와, 와.
0: 어? 소? 소, 소.
1: 와우. 대박.
0: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하, 좀 생각했는데.
1: 안녕.
0: 안녕.
1: 오, 이제 냄새. 아, 예. 어, 이제, 예, 농장 냄새.
0: 소.
1: 너무 이뻐, 와.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0: 맞아.
1: 와.
0: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1: 와,
0: 엄마한테 혼나.
1: 아, 이거 클래식, 캐나다, 클래식. 캐나다 소.
0: 그게 아마 젖소? 우유.
1: 오, 큐. 우유 나와. 큐 정포와, 오.
0: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
1: 네네네네네.
0: 있는지 항상 내기 했었거든.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1: 아, 예, 예, 예. 힘이 너무 세.
0: 아, 똥내서 너무 심해. 이거 알아, 형?
1: 아, 아니요.
2: 이게 제가 컸던 물.
0: 이게 그거 몰라? 오징어 게임.
1: 무궁화꽃이 피었어.
0: 아, 근데 피었어, 지금.
1: 한국의 대표적인 것
0: 아니야? 국화.
1: 국화?
0: 이, 무궁화. 우리 콤보니 찍어줄게. 에겐남. You know?
1: 제가, no.
0: You know 에겐남?
1: 왜, 왜,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1: 아! 맞아요.
0: 테토나올 에스트로겐 남자.
1: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1: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1: 네, 진짜, 예.
0: 어,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3: Oh, hello. What's up?
1: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0: Hi. Hi.
3: Hello.
1: 안녕하세요.
3: Nice to meet you.
0: Wow. Nice to meet you.
1: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1: 홍천 MG.
3: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
3: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3: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서. 아 맞다
1: 다녔어.
3: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하는데. 어. What's your name?
1: Paul.
3: Paul.
0: Matthew.
3: Matthew.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4: I'm Hot Potato.
0: Hot Potato?
4: Hot Potato.
0: 뜨거운 감자.
1: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5: 저는 보보입니다.
1: 보보임?
5: 보보. 보보.
1: 보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뜨거운 감자.
3: My name is Jojo.
1: Jojo.
3: Jojo.
1: 그 일본 만화 같다.
3: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1: 조씨.
3: 네, 조.
1: 오케이, 조씨 아니에요. 조씨.
0: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어떤 거요?
0: 어, 몇 살이세요?
4: How old are you?
6: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3: 어,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1: 그래서 형.
3: 동안이시다. 보보, how old are you?
5: 96.
0: 96, 동생.
3: 94.
0: 94.
3: 32.
0: 저는 95.
3: 오!
1: 아! 폴! 41살.
3: 와!
1: 진짜 나이로, 진짜 나이로. 진짜.
3: 와, 대박!
5: 41살?
1: 대박,
0: 진짜.
3: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아, 형님.
3: 이렇게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3: 자, 한번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3: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0: 채워.
3: 폴 형님.
0: 아, 물 채워 있네? 근데 물 없어.
1: 형님, 뭐. 아! 잘 됐어.
0: 오, 시원해.
3: 아씨.

0: 그냥 우리 가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이 가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슬기.
1: 네.
0: 가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가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2: 어, 가자.
1: 고모님 잠시만요.
3: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 왜, 왜, 왜?
1: 바구니에 지금 계시니까
4: 가시나. 흥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안 돼.
4: 아, 여기 있네. 혼자 했었어, 아마.
0: 슬? 자,
4: 흥돌.
0: 왼쪽.
4: 봐봐, 봐봐. 너무 많이 왔다, 근데.

0: 고기가.
1: 그러면 이거 삼겹살이죠?
2: 이게. 아, 어, 감사합니다.
1: 삼겹살 이렇게.
2: 이거 먹어요.
1: 찌개. 된장.
3: 된장.
4: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5: 한번 드셔보세요.
1: 계속 맛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5: 바로.
1: 오. 오. 맛있네. 와. 와우. 다르네. 와우 와우 와우.
0: 바로 고기 쌈.
1: So fresh. So good.
2: 너 쌈 사 먹어야 돼.
1: 와우 와우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4: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그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삼삼오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1: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6: 스텝으로 처음에 도와서 일을 하다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5: 시계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돼가지고.
1: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청마리는 거마 맹맹맹.
4: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1: 했드래요?
4: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1: 예 먹었드래요.
4: 레요.
1: 먹었드래요. 했드래요?
4: 여행 갔어요?
1: 했드래요.
4: 여행 갔드래요?
1: 근데 요 주가 갓드레요 맞아?
4: 맞아요.
1: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갓드레?
4: 그건 아니야. 반말은
1: 야, 내가 갓드레.
4: 저는
1: 말이 없더래.
4: 다른 방법 없더래요.
1: 없더래. 아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로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4: 알겠습니다.
5: 그럼 매튜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2: 제가 원래 폴란드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5: 뭐야 잘 봤네.
2: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 그릇대로 그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1: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0: 형.
1: 맛있었어?
2: 딱 시원했어. 뭐 하고 있어?
0: 나 특산물 관심 많아갖고 어. 홍천 특산물 뭐 있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2: 감자, 감수수.
0: 그렇지. 그거는 강원도 특산물이거든? 어. 근데 여기 홍천이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꽤 있어. 뭐 어미자도 있고.
2: 잠깐만. 오, 맛있는 거 보았어. 이거 뭐야? 홍천 떡?
0: 떡.
2: 호떡? 호떡이야?
0: 그게 아마 시장 가면은 떡집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거거든? 응. 근데 내가 볼 때 찰옥수수 농장 가볼까? 거기 찰옥수수랑 어. 막 이것저것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정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1: 됐어. 옥수수 괜찮아?
2: 어, 옥수수.
1: 좋아해?
2: 먹자.
1: 그럼 지금 출발할까? 응. 한 10분 뒤? 준비 다
2: 그래.
1: 됐어?
2: 오케이, 그럼 가자.
1: 가자.
2: Let's go.
1: Let's go.
3: 와, 친구도 메밀살이 진짜 귀찮다. 어, 진짜 진 요름이야.
1: 진 요름.
3: 진 요름.
1: 근데 여기 이게 소마무인가?
3: 어.
1: 근데 진짜 크다.
3: 엄청 이뻐.
1: 그리고 엄청 크네.
2: 와,
1: 여기 뭐 있지?
2: 이 나무 봤어? 장난하냐?
1: 그러네.
2: 와,
1: 엄청 크다.
2: 그리고 200년 나무야?
1: 될것 같은데. 근데 나무 좀 많고 있어야 햇빛 좀 가려져서 어. 좋은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3: 어, 오케이. It's amazing garden.
1: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 누가 계시는 것 같은데?
1: 가자.
2: 저기요.
1: 저기요.
4: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사장님이세요?
1: 네,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여서 어, 한번 네. 들렸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2: 와, 반갑습니다. 네.
1: 들어오면서 네,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든 정원 인테리어 너무 이뻐가지고 어.
4: 저희 그 농장이 약간 유럽형이에요. 정구 방식. 그래서 전체 직선을 이렇게 다 해서 쭉쭉 이렇게 직선을 다 뽑았죠.

0: 그러네요, 진짜.
1: 근데 신기하니까 방금 봤어. 이거 바나나 나무예요?
2: 아, 저거요? 바나나. 저게 한국 바나나죠. 그러니까 파초.
1: 한국 바나나?
2: 예. 옛날에 그냥 시골서 네. 한 집에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월동을 방에서 해서 이제 봄에 내다 심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나나가 달리긴 달리는데 이렇게
1: 먹지 못하고 재미로.
2: 아, 재미로. 그리고 겨울 살아남아요. 겨울에 이렇게 완결을 해서 빈대 한 장만 더 붙으면 얼질 않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1: 와, 너무 신기해.
2: 여기 전국에서 가장 추운 데가 홍천입니다.
1: 자, 우산 필요 없어요. 아마 이걸로 우산 만들 수 있어요.
2: 그러게.
1: 그 자,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써.
3: 아, 그러네요. 아니, 로마 때 아마 이런 것 아니었어요.
2: 신기한 식스 무당이니까.
1: 와우, 대박. 근데 이게 지금 시원하세요, 사장님?
4: 네, 시원합니다.
1: 부채.
2: 바나나 부채.
1: 은행나무. 혹시 이거 그 나무도 몇 살이에요? 언제?
2: 아, 이게 한 6, 7년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2: 네.
1: 7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이런 사이즈예요. 와.
0: 잘. 와, 근데 이렇게 나무 사이 햇살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이쁘잖아.
1: 영화스러워.
0: 약간 진짜 유럽 영화 같아.

0: 복숭아 밭으로 가보시네. 이게 복숭아 밭입니다.
1: 오, 와우. 이게 노란색 봉지 보이에요?
0: 네, 이게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방향이나 그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1: 네.
0: 이렇게.
1: 아.
0: 이거보다 직접 거 하나 따볼까요? 요거 따보세요. 요거 따시고, 요거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1: 어, 따도 돼요?
0: 네, 따서 이렇게.
1: 네.
0: 살짝
1: 돌리면서. 살짝
2: 돌리면서. 아, 진짜?
0: 네, 잠시만요.
1: 그럼 해봐요.
0: 오케이. 골목길.
1: 어, 내 컬.
0: 오케이.
1: 어, 딱 있었다.
2: 와, 오늘 색상 보면.
1: 오. 네. 오, 사장님, 잘하시오.
0: 구독.
1: 짜란.
0: 어, 형 거 제일 이쁘다.
1: 아, 그래서 바로 뭐, 혹시 바로 먹어도 돼요?
0: 바로 먹어도 돼요.
2: 와, 맛있죠?
1: 엄청 달아.
2: 오,
1: 아이 와, 진짜 맛있어.
0: 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우리 농장에.
2: 그래요?
0: 보시러 가시죠.
2: 이거보다?
0: 어, 빨리 가요.
2: 갑시다. 렛츠고.
0: 이거 내 봉지 다 온 것 같은데요?
2: 오, 와우.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저게 바로 호빙이다, 호. 아우!

0: 위에서 지적으로 맥주도 하세요? 만들어서?
1: 태어모로만.
0: 사장님 여기는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볼까요?
1: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개모션 자연스럽게.

0: 확인합시다. 괜찮은 사진 있을까?
1: 이거 괜찮은데?
0: 아, 그리고 이런 거?
1: 아,
0: 맞아. 이 걸었을 때 이거 괜찮지?
1: 이런 거 괜찮아. Yeah. 얼굴 안 보여.
0: 예.
2: 나이스. 오셨으니까. 저 이렇게 코베 풍경을
0: 네.
2: 아름답게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0: 아, 진짜요?
2: 고가 사다리.
0: 고가 사다리?
2: 예. 한번 가시죠.
0: 네.
1: 오, 재밌겠다.
0: 와. 와!
1: 오, 약간 놀이 끼고 다는데 기분 날 텐데.
2: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요.
0: 오!
2: 이렇게 하면 내려가요.
0: 네.
2: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오. 오케이.
0: 자, 한 분씩.
1: 아, 먼저.
0: 한 명씩.
1: 먼저 가. 오케이.
2: 자, 이거
0: 하다.
1: 올라가요.
2: 쭉 올라가세요. 쭉.
0: 와! 와, 진짜 높아.

0: 근데 원래 어떻게 타요? 네? 어떻게 타요?
1: 아, 이거 기계로 타요.
0: 아, 기계로?
1: 네, 이렇게 딱 기계 물리면 이제 혹은 혹대로, 입은 입대로, 네네네. 열면 열매대로.
2: 와, 형, 너무 재밌다. 이게 풍경이 진짜 장난 아니야.
3: 다음에 이제 폴.
0: 네네네.
2: 우리 행위 하셔야지.
0: 아, 하나도 안 무섭지.
2: 빨리.
0: 하나도 안 무섭지.
2: 빨리.
0: 제가 용감 많은 남자. 하나도 안 무서워.
4: 출발!

0: 개그.
1: 형 어때요?
2: 아우 미쳤어요. 너무 좋아. 우! 멋있다.
1: 멋있다.
2: 와우.
3: 아저씨 난리 났어.
2: 와우.
1: 형 데려와요. 헛 먹지 말고.
2: 오케이.
1: 같이. 아, 좋았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3: 와우. 근데 좋긴 진짜 풍경 너무 예뻐요.
1: 이 홉이 원래는 미국 이 거잖아요.
3: 네네.
1: 미국 분이 오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이 풍경하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3: 아우. 거꾸로, 거꾸로.
1: 이게 홉이.
3: 네.
1: 요 노란 가루가 네. 이게 루플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맥주 맛을 좌우를 하죠.
3: 아,
1: 살짝.
3: 네.
1: 써요. 살짝.
3: 먹어봐요.
1: 요, 이제 먹어.
3: 자, 요걸로 이제 차로 끓여 먹어도. 네.
1: 그러네요.
3: 정신 안정.
1: 그 맥주 맛 먹을 수 있을
3: 것 같아요. 씁쓸한 그.
1: 네네네네네.
3: 아우.
1: 조금 이따 이걸로 담근 맥주를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내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지금은 맥주 바로 드시죠.
1: 맥주 너무 땡겨요, 지금.

0: 이거 자연에서 직접 하신 맥주.
1: 테이스팅.
0: 너무 궁금해요. 아우, 냄새 죽인다.
1: 짠. 오!
0: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이지.
1: 네네네. 센 맛.
2: 효모가 살아있어요.
1: 네네네.
2: 그쵸. 효모가 살아있어요.
1: 신기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2: 2시간 걸립니다.
1: 만드는 건?
2: 네. 만드는 게 2시간 걸리고.
1: 발효 시간
2: 좀. 숙성이 한 2주일 걸립니다.
1: 아, 예.
0: 근데
1: 예.
0: 그래도 금방.
2: 한 열흘?
1: 열흘. 와인은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와, 한 달, 두 달, 세 달.
0: 1년, 3년.
1: 폴란드도 맥주 엄청 지역마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도 맥주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약간 폴란드 맥주
2: 아, 그래?
1: 조금 센 느낌 있어요.
2: 진하죠.
1: 네, 진하고.
2: 오글어서 약간 진한 맛도 있고.
1: 네.
2: 알콜도 좀 센 거예요.
0: 몇 도일까요? 8%?
1: 이게 7도?
2: 8도? 맥아를 달았을 때 당을 많이 높여놓으면 어느 정도 첨가하느냐에 따라 탄산과 어떤 그 알콜 성분이 확 달라지죠.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희 집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이프 도와드릴까요?
3: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2: 바로 도와드리죠.
3: 옥수수 이거 네. 저희까지 다 따가지고 오시면은 옛날에 저가 먹던 네네네. 어렸을 때 먹던 옥수수 요리해드릴게요.
0: 옥수수 요리 알겠습니다.
2: 배고프니까 빨리 하자.
4: 그렇죠. 일합시다. 야,
2: 아야. 오, 잘 딴다 요.
0: 살짝 굴리면 돼. 테트리스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지. 허! 하야.
5: I love to work on the farm. Brings me back the old memories.
0: 마지막 이제 그만해. 알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끝까지. 야! 만족하세요?
2: 네. 최고입니다, 진짜 많이 땄죠? 앉으세요.
0: 네.
3: 땀 많이 났죠?
2: 네, 엄청 더워요.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읍시다.
0: 네.
2: 좋아요.
0: 네. 그래서 원래는 옥수수 언제부터 그 심어, 그리고 심어마다?
6: 5월 한 9일?
0: 5월 9일?
6: 네, 그때 심어서 이제 지금 먹는 거죠.
5: 5월 9일에 이렇게 심어. 네. 그리고 8월 11일 수확.
6: 또 5월 9일이 또 내 생일이에요.
0: 와우. 아까 이거 옥수수로 전통 요리 어렸을 때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요리예요?
3: 옥수수 전이라고 하는데요.
0: 네.
3: 옥수수를
0: 네.
3: 밖에 경치 있으면 이거는 칼로 이렇게 점여요. 옥수수를 딱 딴다래죠.
0: 네.
3: 칼로 한 다음에 믹서 위에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전을 만듭니다.
0: 오, 빈대떡 같은 느낌인가요?
3: 그렇죠.
0: 그러면 전이니까 또 막걸리 한 잔 하셔야죠.
3: 막걸리요?
2: 좋아요, 막걸리?
0: 네. 아, 그럼요.
2: 없어서 못 먹어요.
7: 한번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2: 자, 이 끝으로 가면 힘들어요. 요 입부터 해야 돼.
0: 네.
2: 네? 이렇게.
0: 한번 해볼까?

0: 하시는 거 같네요.
1: 네.
2: 아니야, 그냥 아직 힘으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고 그냥 힘으로 하고 있어요. 오케이.
1: 네, 수고했어요.
2: 고맙습니다.
0: 이거를 한 곳에다가 섞지요?
1: 네. 우와,
2: 진짜 많다.
1: 우와,
2: 재밌네요. 재밌다.
1: 좋아, 좋아.
3: 하나, 둘, 셋.
1: 놀래.

0: 자연스럽게
1: 천천히
0: 아무것도 안 적고 옥주수만
2: 이게 옛날에 내가 먹던 음식이에요.
3: 언제예요? 언제?
2: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4: 초등학교. 와.
2: 50년 전 음식이에요.
3: 와 대박.
2: 아이고 어머니.
5: 옥주수만 잘 먹어요.
3: 주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6: 어머니 한번 맛 보시고서는요. 네, 쉬던지 맛이 없던지 한번
7: 진짜 없나요?
4: 맛이 어때요?
7: 네.
6: 간 넣었어요.
4: 아 그러면 우리
6: 간장을 만들어 오긴 했어요.
4: 맛을 한번 같이 한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한번 먹어보고.
4: 옥수수.
6: 젓갈은 더 안 넣어도 돼요, 언니?
4: 어때요?
3: 맛있다. 쫄깃해 엄청.
5: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4: 네, 맛있어요.
3: 밀가루 하나 더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쫀득하지?
5: 옛날에
3: 간장 좀 먹으면
5: 이런 음식을 해가지고 즐겁게 살았어요.
4: 야 옛날에 비 오는 날 다닐 때는 엄마가 이 부침이 부쳐주던 게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어머님 한번 손맛이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 여기도 지금 친집 사람이 돼서 또 제일 더 맛있게 부치면 되는데
6: 아들이 아니, 이게 처음 음식이고 하니까 어머니 손맛이 더 그리우실 거예요.
3: 너무 배고파.
5: 여기다 이거 파츠를 넣어서 이렇게
6: 반
5: 접어서
6: 지금 넣어요?
5: 지금
6: 여기 약간
5: 익혀내가지고
4: 이제는 유일한 게 시골에서 이런 부치기밖에 없었어. 사 먹는 게 없었잖아요.
3: 그쵸. 네. 시골은 뭐 우리 다 기운 걸로 다 먹고 해 먹고 다 하니까.
4: 그럼 우리 집 집에서 해 먹는 거 외에는 간식이 된 게 없었거든요.
3: 어머니 그 지금 이렇게 옥수수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원래 어머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런 뭐 유래 같은 거예요?
5: 부모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 그러면 지금 어머니 하시는 그 레시피 그대로 어머니 하셨던 레시피? 어머니?
5: 네.
8: 대박.
3: 그게 약간 재밌죠. 그 변하지 않고.
4: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 음식에 이제 많이 잊혀져 간다는 게 좀 아쉽죠.
3: 그렇죠. 그러네요. 시골 와야 돼.
4: 시골.
3: 시골 와야 돼.
6: 시골을 해달라.

멈추고 왔어요. 우리가 일찍 그 농장 그 청원에 갔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농장인데 근데 예쁘게 있고 볼 수 있는 것 많고 여러 식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수제 맥주 마셨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전 그리고 사장님들 너무 잘 우리를 챙겼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옥수수 따고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접은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그때여 주유가 이르기를 바람은 천공지 좋아온데 인력으로 어찌하오리까? 정사는지 전이오 무사는지이니라. 나할 다한 후에 천이하오이 하리. 남병산에 올라가 남풍을 비우리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연은요, 원래 이 가야금 산점의 병창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유자는 이렇게 공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안숙선 선생님이 그동안 보유자셨는데 이제 춘향가 쪽으로, 판소리 춘향가 쪽으로 옮기시면서 그 몫을 우리 정해진

0: 명창이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희진 선생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가야금 명창이 이렇게 55명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딱 보셔서 인상적인 무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55명이 쫙 있는데 규모도 압도적이고 또 이 가야금 놀리는 손도 멋있고 또 소리도 잘하고 그랬는데 특히 아주 한 가운데에 맨 뒷줄에 웬 갓쓴 사나이가 한 사람 있었어요. 보셨나요? 아 멋지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예진 명창은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스승 박규희 선생님 소리를 제대로 잘 이어받고 그것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올곧게 잘 지켜온 그런 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스승 소리도 잘 이었지만 이분이 교육자적인 자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또 제대로 잘 소리 연행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나 이런 업적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명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를 악보집으로 만든다거나 연구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와서 아마 앞으로 가야금 명창을 주도적으로 이어가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안숙선 명창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쭉 가야금 명창 무대에서 하셨고 다른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물론 판소리 명창으로 더 날리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정제 춘향가 보유자로 옮기시면서 그래도 이 자리는 이제 판소리로 여러분을 한번 마주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주 기념되는 좋은 무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해진 명창이 이 자리를 잘 이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오셔가지고요. 부르실 거는 여기 적벽 가까운데 창왕분주 요 대목을 아주 짧게 짜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적벽대전이 아주 휘몰아치게 몰아친 다음에 조조가 도망가는 대목을 아주 부산스럽게 진행되다가 조조가 도망가는 부분을 또 이면에 맞게 중머리로 짜서 잠깐 들려드릴 작정인데 북반주는 정화영 명고수 오랫동안 짝을 맞춰오신 정화영 명고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오늘 정화영 쌤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정예진 명창과 그 이수자 16명 들려드릴 노래는요 사실은 안수 선생님이 그동안 가야금 명창을 확장시켜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 또 편곡하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묶어서 정해진 선생님이 이렇게 다 체보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가야금 명창 곡집을 출판하시는데 이제 내일 나온다고 그래요 책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처 못했지만 어떻든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선생님이 적벽 가까운데서 한 곡은 이말이 지듬맞으신데 이게 얼머리 장단인데요 조자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조조가 쭉 도망가다가 병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재담은 좀 하는데 이 조자룡이 촥 튀어나오는 부분 아주 멋진 대목이죠. 이 대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게 우리 조조의 병사들이 그냥 험한 길 호로곡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 대목도 아주 멋지게 병창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람은 우르르르 불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역시 정화영 선생님이 이어서 북을 쳐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안수 선생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1: 그때여 조조난 입은 홍포를 훨씬 벗고 허겁지겁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디 창왕분유 도망

0: 이렇듯 도망을 하며 사면을 살펴보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 조승상을 보고 원망하여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째 대소하니
1: 정욱이 여짜오되 근군도생 장황 중에 슬픈 신세는 생각지 않고 어찌 그리 웃나이까.
0: 조조 듣고 대답하니 야야 내 웃는 게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슬기는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이렇듯 문비백산 도망을 허여 호로국으로 들어가며 신세자탄 울음을 운한디.

그때여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토끼에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수정문박 썩 나서서 산천 개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여.

0: 그때여 별주부가 산천을 당도하야 사면 경치를 둘러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1: 그렇지.
0: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였다고 보더라.

0: 그때요 도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주러 갔지.
1: 그렇지.
0: 수궁을 주러 가서 융왕옥의 배를 욱 따이게 되었는디 아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웬가 개교를 부려 융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이 옆에 나오던 것이여.

오늘 이 공연 자체, 제목 자체는 전승이잖아요. 전자는 선생님이 제자한테 내려준다는 뜻이에요. 승자는 제자가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이 내려주고 받아서 뒤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되었고 또 안수선 선생님에서부터 우리 정해진 명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무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인지를 잘 말해주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전수 학습생들이 몇 명이었죠? 전부 합치면 55명. 그리고 우리 이수 선생님들이 15명. 그리고 정해진 명창까지 해서 이 무대가 72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는 또 북반주는 정화영 선생님이 나오시고 또 우리 고정훈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북과 장고로 반주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우리 정예진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 또 편곡까지 한 세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우리 박귀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주 정통 병창곡들. 이 박귀 선생님은 판소리의 여러 부분들을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떼내어가지고 이어가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든 그런 병창곡이라면은 안숙선 선생님이 만든 곡은 판소리 자체를 존중하면서 거기를 판소리를 가져오면서 가야금 곳곳에 이렇게 이 반주를 집어넣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새로운 창조적 계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해진 명창은 남도 한강 수타령 그리고 물레방아 추나 추동 이렇게 세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정해진 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 가야금 명창 보존에 우리 정해진 명창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오늘 무대를 채워주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박수입니다.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무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이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키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명창님 애쓰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차지하겠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원진. It is midterm season these days. With the spring drowsiness kicking in, I bet everyone's struggling to stay awake and study.
1: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잠을 확 깨울 꿀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0: Oh, what is it?
1: 자, 다 같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양손을 쭉 기지개 펴듯 펴주시고요.
0: 펴주시고.
1: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해주시고.
0: 하나를.
1: 이거를 볼로 갖다 대면. 아,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 보고 싶었는데
0: 아 원진 you're so annoying.
1: 아 네 여러분 잠 확 깨셨죠? 걱정 마세요. 심플리 K-POP과 함께라면 졸릴 틈이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K-POP으로 에너지 풀 충전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That's right. Let's get into our opening stages then. The handsome K-band Void performing Rock Rock and newly turned solo artist Yeojin with the sweet sugar talk.
1: 네, 그리고 자유분방한 힙합 에너지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무대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Everybody, do you have a favorite spring season song?
1: 어! 저요, 저 무조건 있죠.
2: 뭐예요, 뭐예요?
1: 그대여, 그대여. 이거랑 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널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거 나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0: 원진,
1: 네?
0: You are so greedy.
1: 아,
0: too many, too many.
1: 그쵸,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잖아. 형은 혹시 좋아하는 봄 노래 있어요?
3: 저요, 전 있어요.
1: 어떤 거죠?
3: 그거.
1: 어떤 거?
4: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니까.
1: 이 노래가 뭐죠?
0: 알게 되실 겁니다.
3: Yes.
1: 오호, 이렇게 이런 노래를 또 부른다니. 오,
0: yes.
1: 좋습니다.
0: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
1: 네, 봄 노래를 듣고 나니까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은데요.
3: That's right. Then let's keep those butterflies going right into the next stage. Music, start.

0: I'm low-key in trouble.
1: 맞아.
0: I've been addicted to sweets these days.
1: 저도요. 저도 간식 없이는 못 삽니다.
0: Have you heard of Dubai Chewy Cookies?
1: 그럼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진작 접수했죠. 곰똥 비빔밥과 버터떡까지도요.
0: Yes, we are truly spoiled with endless snacks. What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trend?
1: 아하, 두쫀쿠, 곰똥 비빔밥의 유행 다음 타자는 바로 이분들이죠. 곧 만나볼 분들이요. 자, 다음 무대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쫀득하고 중독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새 팀, 빅오션 올 아워스 첫사랑입니다. 뮤직 스타트!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유센 라이천 안녕하세요 오른오픈입니다. 저는 이션.
1: 저는 와이엇.
0: 와우. Yeah.
1: 뷰티 MC로서 입상한 지가 또 두 달이 됐는데
0: 예.
1: 사실 진짜 이게 눈이 떠진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요.
0: 진짜요?
1: 뷰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요.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 거짓말 뭐 연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두 달 동안 하면서 신상들이나
0: 뭔가 왔구나.
1: 이게 이거 내 피부에 맞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0: 들어왔구나.
1: 아, 막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일단 사진은 안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0: 그러니까 요즘에 또 네. 이제 아무래도 저 계절도 바뀌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또 신상도 많이 또 이제 출시된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0: 저도 진짜 네. 심심할 때마다 이제 올리브 네. 형 이제 어플 보면서 신상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1: 맞죠.
0: 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1: 예. 그리고
0: 또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또 이제 템들이 많은데.
1: 네.
0: 그래서.
1: 그래서.
0: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구매 아이템.
1: 아이템.
0: Yes.

0: 이게 신상일 수도 있고 선물용일 수도 있고.
1: 아, 왜냐하면 또 요즘 뷰티가 네. 굉장히 또 K뷰티가 활성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핫해요.
1: 또 선물로도 진짜 네. 많이 줍니다.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뷰티템이 굉장히 또 높은 카테고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민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최근에 구매했는지 한번 네. 물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0: Let's go. 근데 이제 또 최근 구매템이 아 이게 또 인기가 뭐가 있는지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1: 또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요즘에 제가 추측해보기로는 네. 또 이제 해가 좀 또 뜨거워지고 있어요.
0: 핫해. 그래서, 예.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렇죠.
2: 네. 태양을 피하는 방법.
1: 그쵸.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선크림 관련해서 네. 또 구매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또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클렌징이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0: 그래서 아, 맞죠.
1: 클렌징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0: 아, 그쵸.
3: 찍으셔도 돼요.
1: 네, 찍으셔도 돼요. 예.
3: 괜찮아요.
1: 아,
3: 예.
1: 저희 아니 저희 아니랍니다.
0: 아, 저희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아니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0: 어,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1: 어, 죄송하네요. 예. 어, 죄송합니다.
0: 어, 예.
1: 셀카 찍으셨다.
0: 예, 괜히 오해라고나 할까요 이게?
1: 예, 예.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어, 도망가시잖아요.
4: 어, excuse me. Hello, my name is Wyatt.
1: Oh, hello.
4: Do you guys have a time to interview?
5: Hello, I'm Anna from Portugal.
6: Hi, I'm Marina from Serbia.
0: Oh.
7: And I'm Viviana from Portugal as well.
0: Oh, why did you come to Korea?
5: They're big fans of Korean dramas.
0: Oh, what drama?
5: Many.
0: Many, many. Drama? Many, like, many. What is the best one, drama?
5: The last one I remember was Crash Landing on You.
0: Ah, 사랑의 불사! 사랑의 불사! It's my favorite drama too. Oh. Yeah, okay. Oh, have you guys bought, like recently, like K-beauty item?
5: Yeah.
0: Oh! They, when you bought it, you have you seen the review or
5: TikTok?
0: Oh, yeah. TikTok.
5: TikTok.
0: From TikTok. The TikTok.
5: Instagram.
0: Instagram.
5: Yeah.
0: Oh, then you got a
5: ChatGPT.
0: Oh, ChatGPT. Yeah. Oh, from ChatGPT. Oh, okay. You got information from that.
5: She has dry skin, and then she asked ChatGPT for dry skin. I have oily skin, so I go on TikTok and go oily skin recommendations, and then we get. What we want to buy.
0: Oh.
7: They review it to me and then they say what is good and I will buy what they recommend me.
0: Can you tell me what item is?
5: Okay.
7: It's a long list.
5: It's a long list. So I visited probably every Olive Young in this city. Also the pharmacies have really good creams.
0: Oh.
5: And I got some pharmacy creams.
8: I'm looking for the picture of the products because I took a follow.
0: Oh! 많이 찍었는데요?
8: This is the first part. I bought toner.
0: Toner.
8: Round lip.
1: Round lip.
8: Dokdok?
0: Dokdok. Dokdok. It was good?
8: Yes, yes. The toner I really like.
0: Mm-hmm.
8: It's very hydrating, I would say. So I really like the Korean stuff. I also got vitamin C.
0: Yeah.
8: I also have the retinol shot, the really viral one. But also we got some hair products.
0: 어, 근데 저기 아, 커플들. 하고 싶지만 좀
1: 할까? 아, 하자.
0: 카메라 너무 급하게 바로 오지 마시고 형 한 번만 들어줘.
1: 그냥 살짝 섭외 느낌으로 해.
0: 어. 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희가 좀 촬영을 뭐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아, 이현진 됐어?
9: 싱가포르.
0: 섭외 됐습니다. 싱가포르 분들이래요.
1: Hello. Nice to meet you.
0: Hello.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4: Oh, are you guys couple?
7: Oh, yes. We're married.
0: Oh, married. Oh, really?
7: Yes.
0: Oh, my God.
1: Congratulations.
7: Thank you. Thank you.
10: 1 year plus.
1: 오, 신혼부부입니다.
0: Recently, have you guys bought anything in a K-beauty?
7: Yes.
0: Oh, really? In Korea?
7: Yeah.
0: Oh, yeah, what did you guys buy?
7: Usually I get 정세물.
1: 정세물.
0: 정세물. 정세물. 어, 정세물. 정세물이 뭐죠?
1: 그 이제
7: 쿠션.
1: 그렇죠. 쿠션도 많이 쓰고.
7: I think cause my skin is a bit more sensitive.
0: Mm-hmm.
7: So creams typically are a bit more soothing.
0: Mm-hmm.
7: Yeah. Mm-hmm. So I prefer K beauty items actually.
0: Oh, what about you? You there?
10: I like Estura because I actually have eczema. So my skin gets dry, but Estura actually keeps it quite moisturized.
0: Oh.
1: When you buy,
7: yes.
1: 사실 때 뭘 보세요?
2: important thing?
10: I look at reviews.
0: Review.
10: And whether it's from a reputable brand. Mm-hmm. Yeah, so usually the Korean brands are the ones that get recommended the most.
9: Yeah, it's part of our daily routine.
0: Are you satisfied?
9: Yeah, yes.
0: Oh, you,
9: yes,
0: love, really, you like that?
2: Yeah. Oh, you
0: have studied Korean?
9: Not really. Understand a little bit.
0: Oh, really?
10: Wow. From watching Korean dramas.
2: KBT만큼 K-드라마도 핫하네요.
0: 어, 그렇죠. K-드라마가 또 핫하죠. 저도 드라마 러버로서 인정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K-drama?
9: Goblin.
0: Goblin.
2: Goblin?
0: Goblin is my favorite drama, really. In my life.
2: KBT 얘기할 때 텐션이
0: really.
2: K-드라마 얘기할 때 더 높아요, 텐션이.
0: My 공유 선배님.
9: 동물.
0: 이동구 선배님. 아, 오케이.
9: We cried when we watched.
0: Me too. At the last episode.
9: Last few, yeah.
0: Yeah.
9: When he stepped.
0: Oh, yeah. When she like a car crash and
9: yes,
0: then
9: yes.
0: He cried. You know.
2: 얘 뭐야? 얘기할 때 텐션이 높아.
0: When Jin cries, you know, my life is like going down.
9: Yeah, I know. Yes,
0: yeah. It's
2: this is KBT program.
9: Okay, oh, sorry. Yeah.
0: Sorry about that.
1: 와, 근데 도심 속에 또 이렇게 서울숲이 있으니까
0: 그 공기가 좋아요.
1: 진짜.
0: 와, 이게 그 초록색을 많이 보면은 마음에 안정이 생긴답니다.
1: 맞아요. 또 이제 KBT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한국 오면서
0: 네.
1: 이렇게 또 서울숲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혹시 소풍 나오신 건가요?
11: 네.
0: 아, 진짜로요? 아.
1: 저희가 멀리서 봤는데 네. 피부에서 다들 광이 나셔가지고
0: 네.
1: KBT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0: 아,
1: 그러면 약간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 했을 때 뭘 가장 많이 이렇게
12: 성분을 많이 보죠.
1: 성분.
0: 네. 아, 성분.
12: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인가?
1: 히알루론산. 네.
13: 우리는 기미 광채. 네. 기미 가리고 광채 나고 이런 거 많이 사와요.
1: 혹시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매한 KBT 아이템, 한국 브랜드 제품.
13: 지금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PX 물건을 쓰게 됐는데
0: 달팽이.
13: 너무 달팽이를 처음에 쓰다가 너무 좋아서 해외로 선물도 하고 저렴하고 촉촉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들 돋보고 있어요.
0: 아들도
13: 우리 아들 최고.
14: 저는 진짜로 어제 샀어요.
1: 샀어요? 오!
2: 구매 목록에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14: 저 어제 산 건 이거네요. 수분 토너.
2: 오, 이거 한번
14: 배송 완료.
2: 야, 오, 많이 사셨는데.
1: 많이 사셨습니다. 네,
14: 배송 완료. 진짜로.
2: 말은 하나 주셨는데 지금 세 개 사셨어요. 자, 일단 더마토리 히랄샷 베리어 앰플 하나 사셨고요. 지금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수분 토너. 지금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14: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산 거.
2: 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 이것도 오늘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네, 집에 가면 있으실 거예요.
14: 네. 네. 거짓말 아니죠?
2: 네, 완전.
0: 아, 도착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택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14: 에스트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4: 병원에서 팔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리브영에 팔아서
2: 맞아요.
14: 너무 좋아서 그냥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쓰고 있어요. 세럼도 좋고 스킨, 로션, 그다음에 영양크림 다 쓰고 있어요. 뭐 집에 있는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패션의 끝장판은 피부야. 그런 거예요.
2: 맞습니다.
0: 맞아요.
14: 네. 뭐 옷 같은 거 그냥 뭐 입어도 피부 관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
0: 아,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4: 아이도 누구세요?
0: 오네노프라는 네, 오네노프라는 그룹인데
2: 혹시 모르시는데 지금
0: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14: 애들한테 제가 딸려드렸는데
0: 아, 네.
14: 굉장히 관심
1: 아, 진짜요?
0: 아, 그래요? 나중에 오네노프도 혹시 홍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럼요,
2: 감사합니다.
0: 네, 그럼요. 저희가 뭐 김밥 같이 먹는 걸로 갈까요?
14: 네,
0: 저희를 찍...
1: 아, 저희를 찍는 게 같이 찍는 게 아니고요.
0: 감사합니다.
14: 감사합니다.
0: 네. 아, 네, 감사합니다.
1: 기릿.
0: 오케이.
1: 기릿.
0: 나왔다.
1: 간다. 오,
0: 나왔다.
1: 면수.
0: 나왔다.
1: 비스트.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0: 가능하실까요?
15: 이거 나가요?
1: 요즘 최근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어요? 피부에 대해?
11: 요즘 좀 그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건조한, 속건조. 겉에는 기름이 돋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인 것 같아요.
1: 수부 주세요?
11: 수부 주세요.
1: 저도요. 오, 예스.
11: 저 수부지.
1: 오, 예스. 오, 쓰리 수부지.
15: 쓰리 수부지.
1: 그 K뷰티에 가는 데서 이제 쇼핑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11: 종종 합니다.
1: 아, 진짜 종종?
11: 2주에 한 번.
1: 2주에 한 번?
15: 2주에 한 번.
1: 최근에 구매하셨던 그런 아이템들 뭐 있을까요?
11: 저는 그 달바의 스킨패드. 오,
15: 달바의 스킨패드.
11: 뭐죠? 제가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센스 샀어요. 그 올리브영에서 사서 기록은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15: 네.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되네.
1: 그럼 혹시 두 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1: 지금요?
15: 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11: 아, 찾았다.
1: 드링.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
11: 제가 진짜 보습이 별로 그 수부지인데 진짜 수분 충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장이 잘 먹어요.
16: 저는 달바.
1: 혹시 이 구매하신 이유가 뭐죠, 달바?
11: 달바가 이 스킨패드가 닥토랑 텍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건조한 날에는 이제 닥토 한번 하고 텍토로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좀 유분기가 도는 날에는 그냥 닥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아, 그렇게 좋은 정보.
15: 네, 좋은 정보. 꿀팁. 이렇게
1: KBT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이제 점심시간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15: 안녕하세요. 아, 이제 또 인터뷰를 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15: 네, 그래가지고 좋은 또 제품들을 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추천을 가지고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죠. Let's go!
1: Let's go! 와우!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많으시죠?
15: 그렇죠.
1: 오늘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 와우! 네, 시민분들의 최고 구매템을 직접 추천받아 봤는데요.
1: 먼저 서울숲에 놀러 오신 외국인분이 추천해 주신 라운드랩의 네. 1025 독도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저자극 각질 토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네.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모공을 네. 막아 트러블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각질 때문에 스킨케어 제품들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각질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15: 아, 이제 나같이 또 피부 관리가 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렇죠.
1: 자, 맞습니다. 네. 또 이제 이름이 독도잖아요. 이거 네. 뭐겠어요? 모르겠죠.
15: 청량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15: 맞아요?
1: 또 괜히 뭐야?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해양 심층수에 풍부한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대요.
15: 오 마이 갓.
1: 그래서 인체와 유사한 미네랄 밸런스로 민감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과연 찐일까?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네. 재영이가 또 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써봤는데, 네. 완전 물 같습니다.
15: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쵸, 이제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15: 그쵸.
1: 좋죠.
15: 근데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끈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5: 그쵸, 거의 드물죠.
1: 드물긴 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5: 네.
1: 야 이거 진짜 완전
15: 물이네.
1: 와 물이야. 마셔도 되겠다.
15: 그건 아니고요.
1: 자 끈적이면 어때요? 싹 해가지고.
15: 아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물 같아요.
1: 맞아. 이거 사실 그래.
15: 그냥 물인데?
1: 자 향은 어때요?
15: 이거 없어요. 무향이네.
1: 무향이고 또 이제 끈적이지도 않고. 네. 근데 또 이 토너는 다른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15: 뭔데요?
1: 저희가 그때 사전에 촬영 때 네. 닥토 시험 했었잖아요.
15: 네.
1: 닥토.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는 그 토너인 거죠. 찹토. 손으로 이용해서 토너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17: 오, 정답.
1: 예스. 뭐라 썼니? 닥토가 뭐예요?
15: 뭔데요?
1: 하차할래?
15: 닦아내는 토너.
1: 오, 맞아요.
15: 닦아내는 토너.
1: 오, 야, 밀당을 하네.
15: 네, 그렇죠, 그렇죠. 닦아내는 토너.
1: 자, 화장솜.
15: 네,
1: 자.
15: 이건가요?
1: 맞아요.
15: 오.
1: 자, 이제 화장솜에 닥토란.
15: 네. 네.
1: 누가 꿰맸어요 이거?
15: 아 이거 아니
1: 괜찮아요? 어? 아니 남자고 뭐가 아예 아파라.
15: 아
1: 가위로. 오
15: 와우.
1: 아까 말했죠 각질 제거가 중요하다고.
15: 네.
1: 닦아내면서 피부결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각질이 이제 좀 제거가 되면서 또 피부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 흡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어요.
16: 뭔데요?
1: 제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16: 아, 화장품에?
1: 그래야 또 이제 부드럽게 또 자극적이지 않게.
16: 완전 적셔서?
1: 그쵸, 그쵸. 그래서 대용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쓰시라.
16: 오.
1: 깔끔합니다.
16: 네, 깔끔하죠. 다 네, 나쁘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 이거는 뭐 외국분들이 많이 또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16: 맞습니다. 좋아요.
1: 자,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6: Let's go. 솔직히 나는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 제품.
1: 진짜요?
16: 네, 눈이 갔어요. 크긴 진짜 크고 그 무게가 좀 있어요.
1: 오!
16: 어, 단무지인가?
1: 뭐야, 뭐 식당 도시락 아니에요?
16: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거. 어, 이거
1: 와사비 산모야?
16: 와사비 산모하고 이거 단무지.
1: 반찬통이에요?
16: 네, 아, 아무튼.
1: 근데 크긴 하다.
16: 네.
1: 자, 이렇게 뜯어보면.
16: 네. 어이. 알았어.
1: 개봉을 확실하게 하셨네. 이게 또 투스텝으로 쓸 수 있는 패드인데 먼저 녹색은 피부 진정,
16: 아,
1: 피부 각질 등 피부 진정. 바탕을 다져주는 패드고요.
16: 다져준다.
1: 노란색 패드는 수분과 붓기 개선에 도움을 줘 초간편 팩을 할 수 있는 팩 패드라고 합니다.
16: 와우. 피부 컨디션에 따라 이거를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격자 이렇게 엠보가 있어요. 격자 엠보 면으로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고 반대편에 이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뭐예요? 소프트. 토너 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자, 패드요.
16: 아, 혹시나 진짜 테스트 리얼 솔직하게.
1: 오,
16: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1: 그렇죠.
16: 네,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이렇게 헤드뱅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밀착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또 이게 진정이 되나요? 좀 시원해요?
16: 어, 시원해요. 풀린다. 완전 시원해요. 네, 쿨감이 좋아요.
1: 자, 그 다음 뭐예요?
16: 이제 단무지.
1: 그렇죠, 단무지죠. 쌈은 먹었으니까 단무지도 먹어야죠.
16: 네,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1: 이제 이거는 좀 콜라겐.
16: 콜라겐.
1: 콜라겐 겔 패드입니다.
16: 아...
1: 그래서 뭔가 패드팩. 할 때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된 그런 패드예요.
16: 좋습니다.
1: 자, 뭔가 그리고 아까 녹색 그 패드보다 질감이 좀 후드르드랍니다. 이렇게
16: 스르르. 패드 모양이 좀 또 달라가지고.
1: 네. 또 이 패드 이 모양이 또 중요한 게 또 이제 눈, 눈가나 코 옆에 붙이기가 또 이런 모양이 좋습니다.
16: 아, 그래?
1: 그걸 좀 알았네요. 달바 여기가.
16: 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 나쁘지 않아요.
16: 네, 나쁘지 않고 또 수분감 좋아요.
1: 좋아요?
16: 네. 믿어주세요.
1: 네.
16: 어, 이거는 조금 전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1: 아, 이게 아무래도 네. 콜라겐이 들어있고
16: 네.
1: 영양분이 좀 많은 느낌입니다.
16: 아, 그렇죠.
1: 또 좋은 점이
16: 네.
1: 사실 두 개잖아요.
16: 네.
1: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진정을 하고 싶다.
16: 네.
1: 그럼 녹색 패드를 쓰고
16: 네.
1: 오늘은 좀 이제 콜라겐을 충전하고 싶다.
16: 네.
1: 이 노란색 패드를 쓰면 될 것 같은
16: 네.
1: 일석이죠.
16: 네.
1: 좋습니다.
16: 좋습니다.
1: 자.
16: 좋아요.
1: 자, 다음 제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 네. 뭐 다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하시던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이제 인증까지 해주신 제품이죠.
1: 그렇죠, 그렇죠.
16: 직접 이제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하이드로 스틱 크림.
1: 맞습니다.
16: 네, 맞습니다.
1: 아니, 이 브랜드가
16: 네.
1: 병원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 병기였어요.
16: 아, 진짜?
1: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16: 오.
1: 그런 제품이었는데
16: 예.
1: 인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접근성이 좋은 365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6: 아...
1: 와이어 손에 네. 말고 제 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6: 어, 왜?
1: 저도 분량 좀 챙겨야죠.
16: 아, 좋아요. 좋습니다.
1: 이게 제가 사실 365 크림을 써봤었어요.
16: 저도요.
1: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무거웠어요.
16: 어, 헤비.
1: 헤비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수딩 크림은

0: 아무래도 그 크림보다는 수딩이니까 좀더 가벼운 보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그쵸.
0: 한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 거의 뭐 진짜 확실히 수딩 크림이라서 그런지
1: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0: 사실 저는 또 이제 계절마다 크림을 바꾸는데
1: 네.
0: 수딩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봄이나 여름에
1: 네.
0: 씁니다.
1: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0: 그쵸?
1: 생각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젤 크림이다 보니까 수딩
1: 네.
0: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름에도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가벼워요. 제가 많이 발랐잖아요. 많이 바르고
1: 네.
0: 좀 뭐랄까 그래서 이게 흡수가 잘안될것 같은데 라 생각했는데 보들보들하니 약간 좀
1: 그러네?
0: 딱 괜찮게 오 됐어.
1: 나도 그래. 그치?
0: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1: 마무리감도 나쁘지 않고, 일단, 무향. 이것도 무향이네.
0: 추세가 좀 무향이에요.
1: 형 진짜 많이 하네.
0: 당연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합니다.
1: 저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어디에요? 있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무튼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서
0: 좋습니다. 마지막
1: 해야죠. 예.
0: 제품.
1: 다음 제품은 싱가포르 K드라마 덕후분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또 공감대를 형성하신 분인데 추천해주신 제품이 정생물. 예, 이제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입니다. 이거 그분이랑 너무 통했어서 그런지 이 제품은 그냥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쵸.
1: 예.
0: 근데 저는 이거를
1: 예.
0: 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라이브 방송, 단체 라이브 같은 거할 때,
1: 네.
0: 간단하게 할 때는 쿠션을 써요. 스터디 슬러이자.
1: 네.
0: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강자라고 불립니다. 단순히 잡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촉촉 윤광 근본 쿠션이라
1: 네.
0: 바른 직후 윤광 피부를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자, 볼게요.
1: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요.
0: 자.
1: 유.
0: 근데 나도 썼을 때 약간 좀 그게 있더라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물광, 윤광. 자, 안쪽에 이 덮개에 보면은 믹스앤터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블렌딩 팔레트인데
1: 네.
0: 이제 양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실러를 여기다 짜서 믹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믹스까지
0: 네,
1: 해가지고.
0: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우와.
0: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우.
0: 초보자들은 이거 찍고 바로 바릅니다.
1: 네.
0: 안 되죠?
1: 말안 돼요.
0: 여기 한번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덜어내줘야 돼요.
1: 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구나.
0: 어디까지 발라야 돼요? 손톱까지
1: 형 손바닥까지 바르겠어 이러다가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색감도 그렇고.
0: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윤광이 나는 게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여기 이게 안한 거고 이게 한 거잖아요.
0: 그쵸?
1: 확실히 봤을 때 이쪽이 확실히 더 예쁩니다.
0: 그쵸? 했으니까.
1: 드러내는 게 색감이요.
0: 자, 커버력 어떤 것 같아요?
1: 좋아요.
0: 진짜?
1: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티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다는 거지.
0: 오, 그러네!
1: 예.
0: 오! 이 힘줄이, 사실 이게 힘줄,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힘줄이 딱 보여야 되는데, 확실히. 가려졌어요, 커버. 탭줄이요?
1: 핏줄.
0: 내가 뭐라 했어? 아, 힘줄이라고 했어? 고장났네. 커버력 나쁘지 않아요. 핏줄을
1: 좋아요.
0: 가려버린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서 건성이나 복합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지성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각자의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0: 그쵸?
1: 이번엔 형부터 골라.
0: 저는,
1: 네.
0: 이 에스트라 하이드로 수딩 크림 고르겠습니다.
1: 아, 수딩 크림.
0: 제가 그365그 라인 크림 쓸 때는 굉장히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수딩 크림은 보송보송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1: 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0: 뭘?
1: 정생물. 아, 근데 한거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좀 발라진 거 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봐도 색감이 다른데도 어색하지가 않다라는 게 보여져서 좀,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1: 네.
0: 원픽을 또 뽑아봤으니까.
1: 맞습니다. 그 시간이
0: 네.
1: 왔지요.
0: 그쵸.
1: 뷰티북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0: 진짜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0: 괜히
1: 피셜이
0: 좀
1: 누구 피셜인지
0: 격려해주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1: 그래도 한번
0: 좋습니다.
1: 해보죠.
0: 저 가보자!
1: 네. Let's go!

0: 영어를 많이 쓰면 멋있더라고. 자, 놀라지 마샤. 따라라. 경화 브랜드잖아요. 이 본연의 디자인을 저는 이제 리스펙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 너만의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낚시예요.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365일. 더마 온! 저희가 온앤 오프잖아요. 뷰티 온앤 오프처럼 더마 온! 아, 제가 지금까지 해본 토대로 느꼈을 때 포장을 잘하면 된다.
1: 아무튼 저도 끝났습니다. 정샘몰에 약간 일단 브랜드를 좀 나타냈고, 이게 편하다라는 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찍어봐서 편안하다, 자연스러운 색감, 촉촉함. 여기 안에 또 믹스 앤 터치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걸 또 나타냈고, 또 what you can't,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오. 네, 한다. 그렇습니다.
0: 진짜 아이디 없어서 사인까지 했네요.
1: 네, 사인이에요.
0: 그래서 이제 늘 게 없어서 자기 사인까지.
1: 네.
0: 자기의 명성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1: 네. 네.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 또 최근 구매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도 혹하는 제품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어떤 거 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믿고 보는 뷰티 온 앤 오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 예요.
0: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울릉도 돋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It's easier to see Ullendo from Dokdo than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Ullendo is bigger. We started our tour of Dokdo, led by kind Dokdo Coast Guard.
0: 여기 계단이 333개가 있어요.
3: Well, definitely climbing up, we could see closely the rocks, and we can see the conformation of the territory. We have a very strong image of like all the layers that in like I guess like thousands of centuries show the history of the geology of the island.
4: 이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5: 아, 네네.
4: 네. 이 꽃이 이제 독도의 상징인 해국이라는 꽃입니다.
5: 해국이요?
4: 네, 해국.
5: 아. 네.
4: 이처럼 독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생물들이 많이 네. 서식하고 있어요.
5: 아.
2: 독도 is home to a number of rare plants and animal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slets as a natural preservation area to protect its wildlife inhabitants.
3: We create a kind of like connection with all the rest. A kind of like reach of a sign, very, very peaceful.
4: Dokdo 경비대는 이제 경찰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5: 네.
4: 경쟁률이 15대 1에서 20대 1까지 가고요.
5: 아.
4: 네. 합격을 해야 올 수 있죠.
5: 아.
4: 네.
6: Yeah, the Coast Guard. I think they were nice and they were nice to everyone. And I just said I thought that they were really proud to protect Dokdo. I could feel this really.
4: 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독도 경비대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5: 아, 네. 하나, 둘, 셋.
2: Strike, taking pictures.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전현무계획 4를 기념하는 예. 시청자 계획 2탄. 저희는 대전의 중구, 중촌에 나와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출신이어서 무려 100년의 전통을 잇는 정기준 형님만 믿습니다.
1: 와. 맛있다.
0: 시청자 계획은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2: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0: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모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남녀노소 다 모이는 핫한 식당. 맛집이에요? 군창?
3: 제가 떼죠.
4: 미국에서 오자마자.
0: 진짜 맛있다.
4: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중독성이 엄청나요.
0: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4: 전현무계획 말고 시청자
0: 계획. 네, 와. 렛츠고! 자, 가보자.
2: 그럼 오늘은 어디 가나요? 중촌까지 와서.
0: 자, 오늘도 이제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 의견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먹부로. 네. 매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2: 그래요.
0: 먹부로는 무슨 볼 때마다 맨날 순댓국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먹으려는 모모집 자랑이나 해보려고 연락해 보내시오. 대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장의 성지로 유명한 모모 전문식당이요. 국물 한입하면 아 살아난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 먹부로도 먹어보면 좋겠는데 하여간 추천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뭘까요? 우리가 맨날 이제 국밥이랑 순댓국으로 아침을 하잖아.
2: 네.
0: 이게 좀 안타까우셨나 봐. 대전 오면 무조건 이걸 먹어라.
2: 밀가루가 유명하니까 떡.

0: 떡볶이?
1: 떡볶이로 해장을 하고 싶니?
0: 대전 분들은 다를 수도 있죠.
1: 속 뒤집혀요. 속이 쓰려.
0: 시래기?
1: 생선.
0: 북어.
1: 북어.
0: 아 북어. 아
1: 북어입니다. 북어.
0: 북어 해장국.
1: 우리 대전 하면은 뭐 빵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밀가루 들어간 음식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북어국을 먹으러 여기로 온다. 근데 대전의 북어국이라 이게 그렇게 막 매칭은 안 되는데.
0: 네, 처음 들었네요.
1: 그나마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지역이
0: 네.
1: 약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맛집도 신뢰하잖아.
0: 아, 공무원 맛집 너무 좋죠.
1: 그분들이 또 가시는 데니까. 안녕하세요.
0: 떡 좀 드세요.
1: 전용 기획입니다. 시즌 4를 출범해서
0: 전현무계획 아세요 혹시?
1: 모르세요?
2: 알아요.
1: 알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우리 곽튜브.
3: 네, 안녕하세요.
1: 예예. 예. 아. 여기서 일하세요? 치과?
2: 네.
1: 아.
0: 그래서 치아가 아름다우신구나.
1: 예예. 예.
0: 여 치과 근처에는 뭐 없으세요?
2: 저쪽으로 가면
1: 어. 거 어때?
2: 거기 유명하죠.
1: 유명하죠.
2: 유명하죠.
1: 어, 유명하죠.
2: 마시고 해장.
0: 아, 역시 아시는구나.
2: 아, 예. 네. 너무 맛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때 여길 늘 간다고 하셨잖아?
3: 네.
1: 누구야? 안녕하세요.
0: 우와.
1: 우와. 병원 직원이세요?
4: 네.
1: 대전에 맛집 찾으러 왔어요.
0: 전현무계획 아세요?
4: 네, 남편이 너무 좋아요.
0: 전현무계획 시즌4로 시작했어요.
4: 너무 감사합니다.
0: 떡이요, 떡.
1: 이거 저 다 올라가서 다 같이 드세요.
4: 감사합니다.
1: 또? 예. 예.
0: 여기 많이 드세요, 여기?
5: 완전 맛집이에요.
1: 맛집이에요?
0: 완전 맛있어요.
1: 자주 와요?
5: 자주 와요.
0: 자주 와요.
1: 감사합니다. 일단은 갈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잠깐만, 근데 지금
1: 불이 아예 꺼져 있는데? 너무 빨리 왔다. 뭐 끓이는 냄새 나는 것 같긴 한데.
0: 냄새는 좋은데? 냄새는 기가 막힌데?
1: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15분 남았다, 15분.
2: 네, 15분 남았네요.
1: 기다려야죠, 뭐. 공사하지. 오늘 쉬는 날 아니지? 무계획이라 이게 쉬는 날일 수도 있거든.
0: 오늘은 하는 날이에요.
1: 하는 것 같아.
0: 네.
1: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직 오픈 안 했구나.
3: 예, 30분부터 네. 오픈하는데.
1: 예. 전유무기획이라고 맛집 소개하는 프로인데
3: 예.
1: 저희 좀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3: 예,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요. 네. 한 5분만 조금만 기다려요.
1: 네. 일단 이거 떡 좀 드세요. 뜨끈뜨끈하니까.
0: 네, 따뜻하게
1: 저희 4입니다. 시즌 4.
0: 시즌 4, 예. 예.
1: 셰프님이신가 봐. 옷을 딱 입으셨어.
0: 안녕하세요.
1: 아유, 예.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성공. 저희 사장님 뭐 먹어야 돼? 그냥 북어국 먹으면 되나요? 네.
3: 그리고 황태구이 하나 이렇게 사이드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기대해 봅시다. 자, 시즌 4가 됐으니까 테스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황태가 원래 이름 뭐예요?

0: 갓 잡아 올렸어. 아, 뒤 튀고 있어. 얘를 뭐라 그래?
1: 명태요.
0: 갓 잡아 올린 건 생태.
1: 아, 생태. 예,
0: 그렇죠?
1: 맞아, 맞아.
0: 꽝꽝 올리면?
1: 꽝꽝 올리면 동태죠.
0: 코다리 뭐예요?
1: 저기 생태를 말리면 북어잖아요.
0: 말리면 북어죠.
1: 그럼 코다리는 뭐야?
2: 코다리는
1: 코에 걸면 코다리예요. 귀에 걸면 기다리고.
0: 맞습니다.
1: 네?
0: 코다리. 네. 걸러서 이제 겨울 덕장에 말리는. 네. 반쯤 말린. 네. 그래 촉촉해.
1: 어.
0: 그게 이제 코다리입니다. 반쯤 말려야 돼. 노가리는.
1: 노가리는 이제 말리면서 서로 얘기하면 나누면 이제 노가리죠.
0: 지금 봅니다. 노가리는 알아야지.
1: 노가리 바싹 말린 거죠. 바싹.
0: 바싹 말렸어요?
1: 완전 슈퍼 건조.
0: 크기가 어땠어?
1: 크기가 적당하죠.
0: 적당한 게 아니고.
1: 크죠.
0: 크다. 절반의 확률이었어요. 노가리는 어린 명태.
1: 아, 어린 명태. 아.
0: 어린 명태를 말린 게 노가리. 북어를 설명해 주세요. 황태랑 무슨 차이가 있죠?
1: 황태는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할 때면 북어는 상시 말리는 걸 북어라고 하죠.
0: 상시 말린다. 아, 북어는 바짝 말린 거.
1: 아,
0: 바짝 말린 거. 황태는 겨울 덕장에 말리는데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해서 얘를 가만두질 않는 거야. 네.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황태. 그지?
1: 거 생태 도감이네요.
0: 도감이죠. 안녕하세요.
1: 반찬이 살짝 고급 한정식집
0: 깔끔하다 음식.
1: 상견례 하는 식당 가면 하는 이런 배치 느낌이에요.
0: 상견례 해본 적이 없어서.
1: 상견례까지는 가보신 적. 오. 뭐야 이거?
0: 우와. 아니 무슨
1: 상견례 식당인데 진짜.
0: 상견례도 상견례인데 고급 한정식 플레이팅이 돼 있네. 난 지단 올라간 보고 다 처음 봤어.
1: 아니 플레이팅이 너무 이게. 방송이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3: 와,
0: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보는 거 같아요.
1: 진짜.
0: 어떻게 이렇게 지단?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걸 추천하세요?
3: 예, 그냥 한번 또 잡숴 보시고 또 이제 고추 다진 거랑 고춧가루 넣어서 한번 드셔도
0: 먹다가.
1: 예. 아,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잘 먹겠습니다.
0: 시댕도 아니고 유리그릇 진짜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이거는
0: 차기.

0: 북어 씹는 맛이 대박이다. 와. 와. 북어 부드러우니까 먹을만하지. 아, 뭐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냥. 부드러운 생각인지 몰랐네. 그냥 생선인데 이거는. 와. 밴키가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1: 지금 이게 버섯하고 부추하고 지단이 아주 같습니다.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도와줘. 이거 아... 하나밖에 없어. 정말 해장하러 올 때 대접받는 느낌?
0: 무서운 게 계속 들어가요, 그냥.
1: 그치? 네,
0: 중독성이 엄청나요. 아, 진짜 맛있다. 예술이네요. 내가 북어 해장 국을 엄청 좋아했구나.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제가 이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1: 그니까.
0: 그러니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를 몰랐어. 이 메뉴가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식당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북어 해장 국이.
1: 이런 클래스면 찾으러 오겠다. 해구 해장이다.
2: 맛있고 해장.
0: 아, 진짜 맛있다. 중독성이 아, 따로 뭘 전 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에? 에?
1: 후춘 들어가야지. 이거 안 먹어도?

고춧가루 향 너무 좋아. 어우 좋아. 다른 음식이 됐어. 이거는 3단계로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냥 후추 그냥 얘네들 한번 넣어봐. 살짝만 넣어봐.

0: 그러네요. 고춧가루만 넣어도.
1: 고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달라지니까 고거 살이 품고 있는 육수 맛도 달라져서. 고거가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렇게.
2: 저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밥이랑 해서 같이 먹으면 딱이네. 김치 하나 싹 해서. 김치가 딱 좋네요.
1: 오징어 젓갈도 딱 이렇게 나오고. 이거면 뭐 해장 끝이지. 어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딱 알맞게 들어갔을까? 과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사실. 기대가 많이 없는 음식인데 이세하게 더 맛있게 하는 게 더 힘들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 집이 딱 그런 집이네.
0: 이것 때문에 앞으로 북어 해장국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1: 그 정도로?
0: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서.
1: 그 자체로 맛있으니까. 아, 아따.
0: 아, 맛있어. 까먹었네.
1: 아, 황태국이 있었구나.
0: 까먹었네.
1: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나오기 전에 다 먹었어.
0: 아, 기대된다.
3: 오, 감사합니다. 황태를 양념장 발라서 통에 담아서 냉동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손님이 주문하는 즉시 언상

0: 아, 이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는데.
1: 맛있다. 가지 하나도 없어요. 형님, 내 독특해요. 매콤한 쪽은 아니고 달달한 쪽인데.
0: 고소.
1: 달달 고소. 밥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이거.
0: 색깔에 비해서는 맵지 않아요.
1: 김치랑 같이 해서 먹어봐야겠네.
0: 우리 엄마는 아직도 있고 여기는 없을까? 기계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집에?
1: 그냥 기계 하나 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
0: 아, 일을 더 시켜라?
1: 어.
0: 또 가끔 요즘 나 능가하는 것 같아.
1: 에?
0: 불효 지수가.
1: 굿?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안 느끼하고 어두워요.

0: 대전이 아니라 대전 다른 부위에서도 여기 올 것 같아요. 생각나는 맛이야.
1: 오, 이게 청주 천안까지 여기 올 것 같아요. 먹고 디저트로 드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식사하시고 디저트 드세요. 저희 시즌 4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2: 축하드려요.
1: 아, 감사합니다.
3: 여기 너무 작아요.
2: 아, 진짜 최고입니다.
0: 아, 진짜요? 아니, 여기 저 근처에서 직장 있으신 거예요?
2: 아니요, 저 멀리서 왔어요.
1: 진짜요?
2: 멀리서 오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잘 좋아요. 아, 오늘 딸이. 아,
1: 동네 맛집.
2: 얘가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0: 딸이요? 딸이에요?
1: 동생인 줄 알았는데.
0: 난 무슨 자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괜히. 아,
2: 진짜 괜히 왔어. 오늘 방학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을 아침에 첫끼로.
1: 미국에서 오자마자.
0: 네. 미국엔 이게 없지.
2: 이런 맛은 없죠.
0: 이런 맛은 없지. 어. 기분이다. 여기 내가 쏜다. 네, 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 좀 많이 봐주시고 시즌 4.
2: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많이
0: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왜 데리고 왔는지 알겠다.
1: 미국에 없는 맛이니까.
0: 맞아. 자, 먹친구. 딱 두 글자만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무 결정적이야. 예를 들어서 박튜브를 맞춰라는데 여행,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급이야. 그 정도의 키워드. 이 사람 하면 퀸카예요. 끝. 퀸카라는 단어와 요즘 가장 잘 붙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난 거야, 사실은. 알겠지?
1: 근데 형님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거든요.
0: 응.
1: 전 퀸카 하면은
0: 누군데?
1: 여자아이들. 퀸카. 암핫. 암보드 떳떳떳.
0: 퀸카. 아하.
1: 그러면 아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팽현숙 쌤?
0: 왜요?
1: 그 유명하죠. 펭귄으로 그 이행시한 거. 팽현숙.
0: 아,
1: 퀸카.
0: 옛날에.
1: 갑자기 뒤에 아 이거 또 연기가 너무
0: 팽현숙 씨로 할래요 그럼?
1: 네.
0: 오케이. 팽현숙
1: 선생님
0: 괜찮아. 해.
1: 퀸카.
0: 아하. 아하. 너는 팽현숙 이렇게. 해. 네.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오랜만에 두 분과 맛있는 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근데 첫 끼부터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벌써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 거하게 좀 드시고 계시네. 아침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로 드시고 계시는데요. 아, 비도 내리고 아주 그냥 밥 먹으러 다니기 좋은 날씨구만. 제가 여기 예약을 해놨어요.
1: 맛있다.
2: 소용없네.

0: 도른 저 도른자가 왔습니다.
1: 반갑습니다. 변현석 씨 이름 되겠습니다. 네. 자.
2: 긴가.
1: 그걸 추면서 하면 돼. 자, 쓰세요. 됐어. 자, 갑시다.
0: 아, 배고파. 왜 이렇게 안 나오셔?
1: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바로 계시네. 뭐, 안 돼, 안 해도 될 뻔했다.
3: 왜요?
1: 바로 옆에 계세요.
3: 그래요?
1: 자, 일단은 이분이 누군지 확신하고 계시죠?
3: 네.
1: 자, 우양우? 그 좌양자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춤을 추면서
3: 네.
1: 안녕하세요, 누구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3: 빈카! 아마! 아무튼 보다 백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0: 제대로 보여주세요. 핑카. 아하. 아하. 아하. 핑카.
1: 이거죠.
2: 바쁘시지 않아요? 결혼? 아, 예? 최근에 결혼.
1: 아, 밥은 먹어야죠, 바빠도.
0: 오, 그럼. 반갑습니다.
2: 아, 여기서 또 뵙네요.
1: 아, 그래서. 네, 너무 반갑네. 근데 장례식 다녀오셨어요? 왜 그래요?
0: 아, 저희 전현무계 시즌4가 런칭을 해가지고.
1: 아, 네. 네.
0: 축하드려요. 새신부예요.
2: 축하드립니다. 최근, 진짜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1: 네, 아. 어제 친정에서 와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 거의 중간에 끊고 왔다면서요?
1: 아,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끊고 왔어요.
0: 저쪽으로 네. 방송을 좋아하는 분이.
1: 맞아요.
2: 와, 대박이다. 네.
0: 남편이 좀 서운해.
1: 아니 뭐 그 하와이보다 한국이 맛있는 게 많다고 잘 가라고 하더라고.
0: 하와이도 한 며칠 있으면 물리니까.
2: 하와이 언니 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어.
2: 예. 네.
0: 일단 공복이죠.
1: 공복이에요.
0: 뭐 아, 땡기는 거 있어요? 대전하면 뭐 떠오르는 음식.
1: 아 면 요리가 좀 맛있다고 그러던데 대전이. 면,
0: 그렇죠. 밀가루 네. 천국이죠.
1: 면 요리 좀 먹고 싶고 또 일단 하와이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라면 뭐든지 지금 맛있.
2: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1: 아 이거
2: 딱인데.
1: 냄새가 비 오는 날 북어국 짱인데.
0: 갑시다.
1: 가시죠.
2: 아 근데 힌트가 너무하다 진짜 이제는.
0: 아니 핑카하면 얘가 제일 유명해요 요즘에.
1: 그래, 요즘.
2: 아 그렇긴 한데.
0: 아 뭐 팽현수 내면 그거 언제쯤 이인치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1: 어떤 거요?
0: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아 만난 거는 예전에 막 몇 년 전에 소개팅을 했다가.
0: 소개팅 했어?
1: 예전에.
0: 어어. 어.
1: 아, 한 4년 전? 막 이렇게 어. 한참 전에 소개팅 했어.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때.
0: 본인은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1: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0: 근데 튕긴 거야?
1: 네. 그러니까 너무...
0: 센 척이구나, 센 척.
1: 아, 그렇다기보다 이제 시간 맞추기 너무 힘들고, 직업이.
0: 어, 바빴잖아, 홍콩에서.
1: 네.
2: 두 분 다 바쁘니까.
1: 홍콩 갔다가 이제 잘 됐어요, 홍콩에서.
0: 왜 홍콩에서 잘 돼?
1: 아, 그 전에도 이제 종종 연락 왔었어요.
0: 남편이?
1: 네, 뭐 한 번 밥 먹자 이렇게 연락 왔는데.
0: 마음이 있었네, 남편이. 이 잽을 날렸네.
1: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그러다가 잘 됐죠.
2: 기사로 봤는데 어. 하석진 형 닮았어.
1: 이미지 느낌이 이제 하석진 씨.
0: 와 완전 훈남이네.
1: 닮았고 어.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스마트하면서.
0: 어 뭐가 이렇게 좋았대요?
2: 킹카?
1: 아 킹카도 너무 좋고.
0: 이 이거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
1: 귀여워해주고 네.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보고 보면 이제 그거 영상 보고 있고.
0: 진짜로? 아, 되게 좋아하는구나.
1: 보고 있고.
0: 아니 근데 많이 왔더라 식당에.
1: 아,
0: 내가 그 일 있어서 못 가서 갈라 그랬는데.
1: 다들 바쁘시니까. 네. 축가는 이제 최현석 셰프님이랑
0: 에?
1: 아이비님이 해주셨어요.

0: 약간 행사 같았어요.
1: 아니 그래도 그 가족들한테 인사할 때는 슬프잖아요.
0: 하나도 안 슬프던데요? 뭐가 이렇게 슬퍼요?
1: 뭔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생각나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좀 많고.
0: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할 건데.
1: 부모님 손을 떠나는 느낌이니까. 네.
0: 아 그럴 수 있지.
2: 신부 아버지.
1: 그럴 수 있는 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3: 평생 함께하고.
2: 만약에 남편이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신고만 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러 와서 스냅 사진 몇 장 찍자 이랬어도 그랬을 거야?
0: 그랬으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뭐 신랑이 아 결혼식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냥 우리는 조촐하게 사진 찍고 그냥 신혼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 사랑하죠.
0: 그럼요.
1: 성별이 바뀐 느낌이긴 해요.
2: 지금도 보고 싶어?
0: 네, 그럼요.

0: 한식이 땡기겠죠.
1: 아 너무 먹고 싶죠. 기내식에서도 네. 한식 다 품절돼갖고 못 먹었어요. 양식 먹었어요.
0: 그럴 때 많아요, 진짜. 자, 그러면 시청자에게 갑니다. 대전까지 오셨으면은 모 국수 한 그릇은 잡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송 모 국수라고 모 국수로 건물 세운 집이요.
2: 오, 맛있겠다.
0: 대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무조건 한 번씩은 가는 집이에요. 뭘 안 뿌려도 진짜 진하고 고소해서 그냥 원샷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말이도 꼭 시켜보세요.
2: 달걀말이?
1: 달걀말 좋아하는데. 근데 달걀말이랑 국수를 같이 먹나? 그런 걔는 안 먹어봤는데.
2: 여름이면은 뭐 냉국수 아니에요?
0: 냉국수요.
2: 아, 콩국수?
1: 콩국수?
2: 여름이니까.
1: 콩국수. 고소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아, 여름이면. 안 넣어도.
0: 아니, 그러면 콩국수일 것이다, 두 분 다.
1: 저 왠지 콩국수일 것 같아요. 아,
2: 계란말이랑 먹는 게 좀 이상한데.
1: 여름에 먹는다고 하니까.
0: 아, 여름에 냉면도 있잖아. 냉면이 좋아, 콩국수가 좋아.
2: 냉면이실 것 같은데?
1: 냉면이요.
0: 콩국수입니다.
1: 콩국수.
0: 콩국수예요.
2: 아, 콩국수 맞아요?
0: 콩국수고.
2: 저희가 콩국수 꽤 먹었잖아요.

0: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콩국수 하나로 건물을 세운 집.
1: 콩국수로 건물 세우기 쉽나? 힘들 것 같은데?
0: 진짜로? 이 건물이라고요? 건물 세웠잖아.
1: 콩국수 건물이네?
0: 이거는 처음 봐. 이거는 부지를 사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아...

0: 그리고 우리 넷 중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1: 야, 이렇게 오래돼도 형님보다 동생이구나.
0: 80년생. 난 인간 노포. 아.
2: 살아있는 와서.
1: 동생한테 한번 인사하고 가요.
0: 우리 이제 세 살 동생이니까. 에파 소개하러 가시죠.
2: 아, 여기 진짜 근데 진짜 재밌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2: 아, 이게 다 콩이야?
0: 이 콩이야? 아. 우와, 아까매.
1: 이야.
0: 콩이야.
2: 이거 며칠 안에 다 쓸라나?
0: 35kg짜리 국산 백태.
2: 백태.
0: 어, 한 100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사장님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맛집이라고 그래서 왔죠? 콩국수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3: 네.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0: 아, 오늘 엘베 타고 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2: 아니, 근데 여기 1, 2월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요.
1: 그럼
2: 1년은 왜 영업 안 하지?
1: 두 달간 휴가 가시나?
0: 워라벨?
1: 이게 다 적혀있네요. 계란말이 마감. 이렇게 얼마나 끼가 많으면 계란말이는 이 시간까지만 준다고.
0: 아니, 그리고 한 건물을 세워서 엘베가 있다는 거는 완전 이것만 먹으러 오는 거야.
2: 콩국수 이게 되나?
1: 그러니까.
0: 사장님, 저 주문하겠습니다.
4: 네.
0: 네네. 아, 근데 벌써 달걀말이 냄새가 확 나네요. 달걀말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청자분이.
4: 계란말이, 맞아요.
0: 여기 대단한 샐러드 맛집이라고 그러던데.
4: 유현진 선수.
1: 오.
4: 유현진 선수.
1: 오.
5: 콩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콩국물을 좋아해가지고, 콩국수.
4: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왔어요.
1: 유현진 맛집으로?
4: 예예예. 예, 예. 혹시 여기 유현진 선수가 맞다간지 맞죠? 해가지고 예, 많이 오셨어요.

0: 커질수록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1: 얼갈이, 얼갈이 배추라고요.
2: 아, 이렇게
3: 나온다고. 우와, 뭐야? 특이하다. 왜 이 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배추김치 하잖아요, 보통.
1: 예, 근데 일반 배추보다는 이 얼갈이가 잘 맞더라고요.
3: 콩국수랑요?
1: 네네네.
2: 김치가
3: 짠지 같이 되게
2: 굉장히 짜지.
3: 짭조름해가지고
2: 짭조름해.
3: 되게 짭조름해서 콩국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2: 잘 어울리지.
3: 조금씩 얹어 놓고.
2: 남편하고 입맛은 잘 맞아요. 좋아하는 거.
0: 아, 입맛이 잘 안 맞아요.
2: 남편은 박은영 요리 뭐라고 평가해? 맛있대?
0: 좋아해요. 맛있다고 하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해주는 음식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2: 뭐 해줘?
0: 그냥 진짜 한식. 뭐 북엇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 한식.
3: 집에서 막 15분만 해달라고 그런 건 안 해요?
0: 그런 건 안 하는데 근데 거의 15분, 20분 안에 거의 만드니까 빠르게 그냥.
2: 지금이야 뭐. 다 좋을 테지.
0: 콩국수를 두 분 좋아하세요? 원래?
3: 저는 그냥 그래요.
0: 그냥?
2: 저는 콩국수 중에 아주 맑은 국물 있지, 잘 간 거. 그거는 좋아해.
0: 아, 껄쭉하고
2: 막 콩가루 씹히는 거 있지, 콩 그. 그거 진짜 싫어요.
0: 아, 저는 거의 이런 것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2: 그게 엄마가 해줘서 그래.
0: 네, 엄마가 해주는 건 거의 그랬어요.
2: 왜냐면 집에 있는 믹서기가 곱게 못 갈리니까 콩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거, 엄마가 그것도 비싼 거로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
0: 그렇죠.
2: 배가 터져.
3: 아, 예. 감사합니다.
2: 우와. 약간 걸쭉한데?
0: 꼬추판데?
1: 저희 조금만 달아서.
2: 아, 근데 곱게 갈렸다?
3: 우와. 되게 심플하다, 정말.

0: 토핑이 전혀 없네요. 원래 오이 같은 거 넣으려고 하는데
1: 깨만 뿌렸어.
2: 근데 약간 그런 내, 제가 먹던 콩국수 맛이 아니, 향이 아니야. 약간 미숫가루 향이 나네.
0: 진짜 미숫가루 향이
2: 난다. 미숫가루 향이 난다.
0: 달콤한 냄새 나네.
1: 소금간이 완전 돼 있어. 소금 칠 필요 없어, 그지?
2: 아, 맛있네.
1: 아, 이거 간이 돼 있다, 그지? 그지?
0: 아, 너무 좋아하는 뽀얀 걸. 그리고 그 갈리는 게 전혀 없고 뽀얘.
2: 괜찮네.
1: 곱게 갈렸어.
0: 맛있다. 아예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1: 맞아.
0: 너무 좋다. 오. 맨날 와. 그 현미형 때문에 소금 넣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먹지 마 이러거든.
1: 아니 나한테는 간이 오히려 세다고 느껴져.
0: 간 너무 좋아.
1: 간이 완벽해요.
0: 간이 최고인데.
2: 오 맛있네.
1: 맛있네 진짜로.
0: 기본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2: 뭘로 갈면 이렇게 곱게 갈리나?
3: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대통국수를 경영하고 있는 이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살았으니까 한 43년 되고 제가 물려받은 지는 33년 됐습니다.

콩 종류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콩을 쓴다는 거죠. 메주콩이라고 하죠. 그 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kg 두 포대. 아무래도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콩을 한 4시간에 5시간 불 켜서 2시간을 삶아요. 2시간을 삶아서 이제 찬물로 해서 콩을 식히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걸 잘 소쿠리에 담아서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요.

0: 소금간이 완전 됐어.
1: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 오, 맛있네.
0: 맛있네, 진짜로.
3: 이 국국수죠.
0: 고소하다.
2: 아, 맛있네. 이러니까 겁나 새우는구나.
0: 그치,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지?
2: 안 좋아했어요. 돈 주고 사먹어, 이렇게 식당 가서 먹은 거 처음이야.
3: 근데 괜찮아요?
2: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그동안 집에서 엄마가 해준 거 가짜였어요.
0: 너무 맛있어.
2: 아, 근데 저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0: 아니야, 나도 콩국수 많이 안 먹어보지만 진짜 맛있는 콩국수예요. 맛 자체가. 와. 그렇다고 이게 인공적인 감미료를 막 넣은 게 아니라 좋은 콩국물에다가 그냥 간만에서 뿌리는데 이렇게 달라지네.

0: 건물들만 하다. 어.
1: 근데 가늘해지는 게 진짜 최고네요. 딱 맛있게 해주시잖아.
0: 호불호의 정석인 음식이잖아요. 콩국수가.
2: 그렇지. 안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어.
0: 호불호 안 걸려요.
2: 이건 콩국수 싫어하는 사람 와도 이건 먹어.
0: 여기가 저 국물이 간이 돼서 나오네요.
1: 아,
0: 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 딱 맛있게.
0: 딱 맛있게 먹을 때
1: 뭐
0: 안 쳐도 뭐.
1: 아,
0: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1: 근데 집에서 엄마들은 그냥 손을 내다 해주지 않아요?
0: 어, 맞아.
1: 맞아, 맞죠,
0: 맞죠. 아, 맞아.
2: 맞아. 당연하지.
1: 맞아.
0: 집에 이면이 어딨어.
1: 없으니까.
0: 소면해주지.
2: 면 식감 너무 좋고.
0: 당연한 얘기지만 면에 국물이 너무 잘 밴다.
1: 너무 잘 밴고.
0: 면이 막 국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옷을 입었어.
1: 이 쫄깃함, 굵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딱히도 좋아. 콩국수의 완벽한 면.
4: 저희 집은 면이 전자동 국수 제면기라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0g씩 나오는데 200g을 저희는 1인분 기준으로 삶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면이 중면이다 보니까 소면보다는 좀 더 오래 삶아야 식감이라든가 쫀득함이 훨씬 좋아서 저희 집은 4분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삶고 있습니다.

0: 어우 여기 제일 맛있다.
1: 콩국수가 맛있어 여기는.
0: 야 이거 사람 엄청 많다.

0: 아니 여기는 배달을 해도 될 것 같아. 콩국수 원래 배달 많이 하잖아.
1: 진짜 맛있다.
0: 진짜 맛있다.
1: 담백함도 있고 짭조름한 간도 있고 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와.
2: 어때요? 이거 있어야 돼.
1: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0: 국물은 간이 돼 있지만 면도 간이 안 돼 있으니까.
1: 아우 딱 맞아.
2: 딱 맞아.
0: 김치가 딱이다. 어 다르더라고.
1: 요김치를 고집하신 이유는?
3: 감칠맛 나잖아요. 그 집기가 편하잖아요. 패치김치하고 맛있다. 깍두기하고 맛있다. 신이 한 수.
4: 저희는 김치를 얼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 중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까? 저희가 얼갈이를 보통 담게 되면 통으로 한 14통, 15, 16통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소비량이 평균 한 달로 쳤을 때 한 통?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맛있어. 요 김치도 그냥 먹으면 짠데 같이 먹으면 하나도 안 짜. 이 김치가 특이한 게 그냥 먹을 땐 짜. 근데 얘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아까 먹었을 땐 짰는데 뭐.
0: 짰어. 아까 먹고 막 어우 막 이랬는데. 와.
1: 아직 면 자체에서는 짠맛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중화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1: 네, 역시 형님은 간 된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0: 무슨 얘기예요?
1: 지난번에
0: 간이 있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2: 짠 걸 좋아하시나?
0: 짠 걸 좋아하는 게
1: 간 좋아한다니까.
0: 아니, 아니 난 순정파인데.
1: 에이.
2: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콩국수에 면 넣어서 먹는 곳이 있거든요.
0: 또우장 말하는 거?
2: 또우장 살짝 달짝지근한 거 알죠? 조금 달달한 맛이 있고. 한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간을 해서 먹는데 중국에서는 다 간이 이렇게 돼서 나와요.
0: 자 여러분 아직 달걀말이가 나오지
2: 않아요? 어, 맞아.
0: 이거 빨리 드지 마세요. 나 지금 남겨놨어.
2: 저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0: 같이 먹어야 돼.
2: 아 근데 이 달걀말이랑 얘가 이렇게 어울릴까? 저는 좀 의외.
0: 그렇게 뭔들 안 어울리겠어? 베이스가 이렇게 훌륭한데?
1: 이거 안 먹어도 맛있으니까.
0: 오, 계란말이다.
1: 말이 나왔다.
2: 말이다.
0: 어.
2: 감사합니다.

0: 야. 야.
1: 봐봐 이거.
2: 와 진짜 크다. 두툼하네.
1: 얇게 열어봅시다.
0: 와. 야. 이거 기억나? 김 들어간 거?
2: 뭐가 기억이 나?
0: 김 들어간 계란말이.
2: 그런 게 있었어요.
0: 몰라? 처음 봤어?
2: 네.
0: 옛날 엄마들 김 넣어서 계란말이 해줬었어.
2: 진짜요?
0: 어.
1: 맞아.
0: 그치, 기억나지?
1: 후식 학살 때 엄마가.
0: 그치?
2: 김 넣었었어요?
0: 김 넣었었어.
2: 아, 전 지방이라 그런가?
1: 아, 이거 엄마가 해준 맛이다. 엄마가 해준 맛이다.
0: 진짜 옛날 계란맛이다. 와. 일찍 솔드아웃 되는 이유를 알겠다.
2: 그러니까 크게 했어요, 이렇게.
0: 근데 이거랑 먹어봤는데 괜찮아.
1: 네. 같이 먹으면?
0: 괜찮아.
2: 아침에 더 어울린다.
0: 박은이 형표 달걀말이 킥이 있다며.
1: 최근에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남편 앞에 주고
0: 남편을
1: 해봤는데
0: 위해서.
1: 달걀말이 절대 센 불 나면 안 돼요. 진짜 약불로. 금방 타고 안에 안 익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하고 이게 진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서서히 하면서 한 장 한 장 접으면서 해야지 센 불로 막 팍 해서 겉에 익고 안에 막 줄줄줄 새고 이러면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2: 제가 그 최악을 알고 했었구나.
1: 좀 그렇게 했었어요?
2: 계란말이 세게 센 불로 했죠, 항상?
1: 아, 그럼 안 돼요. 그럼.
0: 내가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건졌다.
1: 건졌다?
0: 여기 건졌어. 건진 집에서. 같은 저 밑에도 네. 원, 투, 쓰리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쓰리스타.
1: 쓰리스타요? 어, 콩국수계 쓰리스타.
0: 아, 네. 콩국수는 잊을 수가 없어요.
2: 맛있어요. 아, 진짜.

0: 한 끼도 먹을 수 있죠?
1: 아, 그럼요.
0: 자, 세 번째 시청자 계획. 네. 현무 씨, 준빈 씨, 얼마 전에 대전 또 온 거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근데 두 번이나 올 동안 이 집을 안 가셨더라고요.
2: 뭐지?
0: 오류동의 한식당이라고.
1: 뭐 하는 데지?
0: 대전인들은 다 아는 곳이라고.
1: 한식당 집.
3: 안녕하세요.
1: 한식당 집.
3: 안녕하세요.
0: 대전 분이세요?
4: 네네.
0: 혹시 한식당 아세요?
1: 어?
0: 아!
1: 어?
2: 박도리다.
0: 그렇게 유명해요?
2: 딱 바로 나오세요.
0: 다음 식당 가려고. 유명한 감사합니다. 즉석이다.
2: 베이비 주소.
0: 그래서 한식당을 네. 갈 건데 지금 메뉴가 살짝 나왔죠. 아. 즉석인 통인 거 알죠? 섭외한 거.
1: 아, 그렇네. 어. 근데 제가 그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 첫 번째 음식이 닭볶음탕이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거짓말? 아 진짜요.
0: 갑자기?
1: 나 진짜 원래 나 닭볶음탕 시켜 먹으려고 했어 어제 밤에.
0: 어 닭도리탕 좋아하네. 네. 잘 됐네. 그러면.
1: 그러니까.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자, 여기 이제 셰프들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2: 어, 그래요? 뭐죠?
1: 박은영의 맛집 리스트.
2: 아, 맛집 리스트. 건대에 있는 산시 도상면집.
1: 도상면?
2: 산시 송화 도상면집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 아, 약간 마라한 맛도 나고.
1: 오케이, 오케이.
2: 거기 맛있고요. 또 저는 천안에
1: 천안에
2: 국산 식당이라고 흑염소 집이 있거든요. 흑염소 무침 국산 식당. 그 중에서도 좀 음식 맛 좀 아시는 분들이 가시는 식당.
1: 우와, 진짜요? 그러네, 이렇게 돼 있네.
2: 네.
1: 그러니까 전골, 무침, 특탕.
2: 근데 거기 전골도 맛있지만 무침을 먹어야 돼요. 무침을 먹고 나서 그 무침 양념에 밥을 볶아달라고 하면은 그게 또 아주 맛있어요.
1: 여기는 복날 가야겠다.
2: 복날.
1: 완전 땀.
2: 아, 맞아요.
1: 들고 이럴
2: 그때
1: 때.
2: 또
1: 고향탕으로.
2: 갓으라고 왔어요. 갓. 탕수육, 누룽지 탕수육.
1: 어, 누룽지 탕.
2: 맛있고. 저는 여기 짬뽕도 좋아합니다.
1: 맛있겠다. 가봐야겠다, 여기.

0: 자, 이곳은 이제 서울로 치면 먹자골목이죠. 맛동네길이라고.
1: 여기가 맛동네길이에요?
2: 맛동네길? 전문 음식 특화거리.
0: 야, 근데 여기 이제 노포도 좀 있고 새로 생긴 집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있네.
1: 아, 그거 거... 진짜 먹어야 되는데, 그거.
0: 뭐 먹고 싶어요?
1: 전 진짜 닭볶음탕 너무 먹고 싶어요.
0: 아, 잘 됐네.
1: 너무 먹고 맞춤형이네. 싶었어, 어제 밤부터.
0: 저 있다, 아, 심플한. 저 있다, 아, 심플한. 야, 그리고.
1: 핫다!
0: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 내공반.
1: 그러니까, 와, 저 건물 다 쓰나 보네.
0: 다 쓰지.
2: 식당 진짜 크다.
0: 와.
1: 메뉴 하나야, 그냥. 아니, 리버... 저거 하나야. 그냥 여기는 건물을 통으로 쓰시는구나.
2: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손님이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아.
1: 네. 와.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새 먹는 거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4: 사장님한테 말씀해.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촬영 나왔는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식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 이거 시즌 4를 새로 시작했어요.

0: 치즈 자체가 맛집이다. 아따 좋다.
1: 냄새 좋죠.
0: 아, 냄새 좋아.
2: 와.
0: 진짜 닭도리탕 냄새가. 이제 닭볶음탕이랑 닭도리탕 냄새. 옛날 어릴 때.
3: 마늘 냄새랑 고추장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0: 죽인다 죽여.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기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몰랐다가.
2: 네. 여기 가게 생긴 지 얼마 됐어요?
1: 68년.
0: 이 자리에서만?
2: 된 거예요?
1: 네.
0: 이 자리에서만?
1: 이 자리에서만.
0: 사장님은 그럼?
1: 저희 어머니인데서 우리 남편하고 3대째죠.
2: 68년 된 식당이에요?
1: 네.
0: 전쟁 끝나고 6년 뒤에 세워진 거. 완전 폐허였을 텐데.
3: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0: 어.
3: 네.
2: 전쟁 끝난 지 6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0: 여기 완전 폐허했을 거라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오래된 집이네.
4: 안녕하세요.
5: 대전에서 닭볶음탕 68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정효입니다. 나이는 72살입니다.
4: 4대째 오윤진입니다.
5: 어릴 땐 시어머니예요. 59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오래됐죠. 저는 77년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68년째예요. 이거 졌어요. 진지가 20년 됐어요. 지붕 낮은 기와집 옛날. 이렇게 좀 구부려서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였어요.
4: 단골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낮에는 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오셨던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고

0: 네, 세 명 먹을 건데 어떻게 소자로 먹어요? 대자로 먹어요?
1: 많이 잡수시려면 대자 잡수시고 조금 적절하게 잡수시려면 소자 잡수세요.
0: 대자.
1: 대자.
0: 대자.
1: 대자.
2: 안녕하세요.
3: 팔팔 끓이면 뚜껑이 네. 좀 움직일 거예요. 네. 그때 중불로 줄이시고 뚜껑 닫은 상태에서 20분.
4: 그러니까 뚜껑 열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0: 이게 다 부글부글 끓잖아요.
1: 네네.
0: 이거 이렇게 줄여놓고.
1: 아, 줄이고?
0: 20분 후에 뚜껑 열으셔야 돼요.
2: 20분이요? 그 전에 열면 어떻게 돼요?
0: 다 기리는 하고 아니고요.
1: 아.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약한 불로 해야지 육수가 잘 빠져요.
1: 아.
2: 좀. 이것도 68년 동안 거의 안 바뀐 간장이었네.
0: 네, 그렇죠.

0: 아, 저렇게 미리 주문해서 그 오시는구나. 이게 20분.
1: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니까.
0: 그러니까 20분 기다려야 돼.
2: 나도 바로 여시네요. 그러니까.
0: 아, 저렇게.
1: 아, 저렇게 했어야 돼.
0: 20분 못 기다리니 너무 열어보고 싶은데.
1: 20분을 기다려요?
2: 20분은 너무 길다.
1: 근데 열면은 진짜 혼난다.
0: 혼난대.
1: 저봐, 하나 숨이 죽었어.
3: 이야.
2: 이야, 색깔이 좀 빨갛다.
0: 엄청 맛있어요.
2: 단골이세요?
4: 네.
2: 아니, 제가 먹게.
4: 맛있어요?
1: 대전 분이세요?
4: 와, 한창이요.
0: 와.
1: 순창?
4: 네, 맛있대요.
1: 이거 먹으라고?
4: 네. 겁나 맛있어.
1: 겁나 맛있어? 순창에도 맛집 많은데?
4: 안에도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있고 이건 이것대로 많은 거.
0: 맞아.
1: 아니, 세 분들은 순창에서 그러신 거예요?
4: 아니요, 저만 순창도 하고 나는 고.
1: 고은 누님은?
2: 원주요?
1: 아, 나 용기.
5: 아, 네, 안녕하세요.
1: 맞지? 아버님 셰프. 아, 이거 또 경상도에 도전했네.
5: 가까워, 지금
1: 대구에서. 아니, 팔도가 다 모였어.
0: 아, 전국 팔도에서 나왔으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두 테이블에 팔도가 다 있어. 혹시
0: 네.
1: 애칭 있나요?
0: 애칭이요?
1: 아.
0: 남편이랑요? 아, 저희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뭐라 불러요?
0: 그냥 자기야.
2: 그럼 폰 이름 뭐라고 다녔어요?
0: 보호자.
1: 뭐야?
0: 보호자.
2: 내가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나를 보호한다?
0: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보호자.
2: 난 보호자급?
1: 근데 네. 조금 그것도 보호자. 좀 로맨틱하게 할 법도 한데 뭐 소신이나 소천사 뭐 이렇게 하든지
0: 보호자 너무
1: 보호자는 너무
2: 남편 남편분이 좀 애견남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너무 태토니까.
0: 아, 남편 좀 애견인 것 같아요.
1: 어, 네가 태토야.
2: 그러니까.
1: 남편은 뭐라고 적혀있을까?
0: 남편은 공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1: 그런 말도 해?
0: 네, 그럼요. 공주님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1: 하루에 한번 공주님으로
0: 네.
1: 해라?
0: 예.
1: 남편 자랑 좀 해봐.
0: 남편이요?
1: 남편은 어떤 분이 얼굴을 막 쓰시는 거 알겠고.
0: 아주 많이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1: 그럼 남편하고 네.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0: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오는데 이렇게 가방이 제가 이렇게 핸드백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내가 들어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지하철을 한 30분을 타는데도 이걸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근데 좀 받쳐주다 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3, 40분 타는데 계속 받쳐주더라고요.
1: 무거웠어?
0: 안 무거웠어요.
1: 근데 그건 오버 아니에요?
0: 이제 본인은 이제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 이혼의 이유가 있지 않나요?
1: 나도 되게 배려하는 편인데 네. 굳이 그 자그마한 백을 이렇게 약간 보여주기 효과 아니었을까?
0: 근데 그걸 보여주기라고 하기에는 한 40분을
2: 그러니까
0: 그렇게
2: 보여주기도 한 10분 하다가 어 진짜 괜찮아 이러고 안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1: 그래? 그게 결정적이었어?
0: 그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저.
1: 진짜로? 네.
2: 그러니까 결혼은 되게 단순한 모먼트에서 결혼해서
1: 너무 사소한 모먼트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0: 그 사실 잘 모를 거예요.
1: 이거 뭐 처음 알겠네?
0: 네.
2: 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0: 프로포즈는 이제 퇴근하고 남편 집으로 가고
1: 열었는데?
0: 네. 꽃이랑 음악이랑 그런
2: 리액션을 어떻게 했어요?
0: 네?
2: 리액션이요.
0: 꽃 되게 비싸 보인다. 꽃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저 꽃이 유난히 예쁘더라고요. 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6: 이거 다 익었는데 뚜껑 열어드릴게요.
0: 우와! 다 익었어. 우와, 다 익었어.
1: 우와, 냄새.

0: 아, 이제 파가 딱 알맞게 익었다.
1: 예. 응. 맛있게 잡으세요.
0: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크네요, 파가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아. 파 맛을 아는 분이네요. 닭 다리파, 퍽퍽파.
2: 전 퍽퍽파요.
0: 오케이, 다리 네? 가져가고. 우리는 감사하지.
2: 두 분 다리 드시는구나.
0: 아니, 부드러운 거. 뭐야? 그리고 준비나. 네. 이 집은
3: 감자.
0: 파를 싸먹는 집인데 파를 하나도 안 하. 정말. 아, 내가 파 미치는 거 알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와. 퍽퍽들이.
3: 퍽퍽이 왜 좋아요?
2: 퍽퍽보다 그냥 다리가 싫어요.
0: 왜요?
2: 다리가 이렇게 뼈에 붙은 다리가 힘줄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 있어가지고 아. 먹을 때.

0: 뭐가 다른지 궁금한데요, 진짜.
1: 일단 파를 많이 넣어서 파향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아.
2: 아. 야. 난 달지 않아서 좋다.
1: 야. 국물 먹어봤어?
2: 국물 붙였어.
0: 오, 좀 매운데요?
1: 장맛, 장맛. 와. 장맛이 죽. 와. 국물 1등이다.
0: 와. 야, 진짜 맛있다.

0: 닭고기에서 느껴지는 맛이 딱 옛날 닭도리탕.
1: 진짜.
0: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1: 닭도리탕. 엄마가 해주던.
2: 먹을 때마다 감동이네.
3: 진짜 참...
0: 와중에 감칠맛 있고.
3: 닭 맛있다.
0: 저거. 이건 장베이스로 한 것처럼 장맛이 끝내주네.
1: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4: 1대 때부터 항상 11호 닭을 연하고 단백하고 그래서 계속 썼어요.
5: 시장 닭집이 그 매 시간마다 갖다 주세요. 재고 없이 이제. 닭은 일주일에 1,000마리에서 1,200 나가고.
4: 고추장 간장을 그건 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담았었어요.
5: 그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음식에. 간장, 다대기 만들어 놓은 거 하고

0: 센 불에 한번 막는다고 하죠, 육즙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냥 야채 덮어가지고 나오는 게 끝이에요.
1: 흔히 먹던 양념장 맛이 아니야.
2: 육수가 굉장히 구수해.
3: 진짜.
2: 정말. 그 와중에 감칠맛 있고.
1: 근데 사실 고추장을 직접 담근 맛인 게 그 시판 고추장 맛이 안 나요.
2: 그러니까 구수한 장맛이 일품이네. 아.
1: 어때요? 그 닭도리탕 너무 먹고 싶었는데.
3: 야, 근데 이게 저는 요즘 이제 시켜 먹잖아요. 진짜 이 맛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 맛이 먹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조금 달게 나오잖아요, 요즘은.
2: 근데 이거는
1: 장맛이.
2: 장맛이 끝내주네. 진짜 당근장이랑.
3: 약간 걸쭉하면서 이게 오래 끓여서 나온 걸쭉감. 깔끔하다.
2: 이걸 한 입에 씹으면 단맛이 확 일어납니다. 파의 단맛.
3: 싸먹어, 싸먹어야지.
2: 와. 진짜 맛있다, 여기.
1: 파가 맛있다, 진짜.
2: 파 맛있지? 파가 달아.
1: 파가 그 스페인에 그거 먹는 거 같아요.
2: 칼슈타다.
1: 칼슈타다 먹는 거 같아요. 그 칼슈타다 그 소고기 먹는 거 같이 되게 달아요.
3: 부드러우니까.
1: 파가 킥이네, 진짜.
0: 파가 40kg.
4: 뭐든지 제 정보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신선한 걸로. 파, 양파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5: 은은한 단맛이 나가지고
4: 육수가 잘 빠지고 맛있어요.
5: 그래서 파를 푹 익히셔야 돼요, 드실 때.
2: 파는 정말 달아.
1: 파가 어쩜 이리 달지?
3: 그러니까.
1: 신기하다.
3: 와. 퍽퍽살은 파에다 감싸서 먹으라고 하세요.
2: 네, 여기 퍽퍽살도 용서가 된다.
3: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싸먹으니까.
1: 싸먹으면 되니까.
2: 부드러워서. 요렇게 요렇게 아.
1: 아, 진짜 맛있다.
2: 아우, 파랑 장이 튀기야.
3: 파를 크게 썰어주는 이유가 있네.
2: 그지?
1: 중국에는 이런 요리 있어요?
3: 근데 중식은 조릴 때도 이렇게 한국처럼 생닭을 넣어서 하지 않고 한번 튀기거나.
2: 아, 튀긴 다음에
3: 구워서.
1: 생닭을 안 해요?
3: 네. 그러니까
1: 저도 여행하면서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냥 맑은 닭탕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닭 비린내가 많이 올라와요.
3: 아, 그쵸.
1: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비린내 잘 안 잡으니까. 우리나라만큼 닭 비린내 되게 예민하고 잡아내는 이런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2: 우린 뭐 소주로 잡고 뭐 다 잡으니까.
1: 그러니까 어떻게든 비린내를 잡아내잖아요.
2: 아우, 감자가.
1: 이야. 시청자 계획 대성공인데요?
2: 이제 우리가 찾지 말고 시청자한테 맡기자.
1: 프로그램은 바꾸죠. 전현무 계획 말고 시청자 계획.
2: 네, 와.
3: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맛집이 진짜 찐이다.
2: 제 로컬 맛집이 1등이에요.
1: 그러면 집에서는 닭도리탕 안 해 먹으세요?
4: 그냥 국찌개 뭐 이런
2: 국찌개는 거의 다 하죠?
4: 네.
2: 된장찌개,
4: 뭐 미역국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2: 미역국도 해?
4: 네.
2: 미역국이 은근히 어렵다?
4: 근데 저는 미역국 끓일 때 북어 넣고 미역국 끓여요.
2: 아우.
4: 근데 이제 북어를 물에 불릴 때 그냥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 네. 물을 버리지 않아요. 끓일 때 써요.
2: 육수했어.
4: 미역이랑 북어를 이제 일단 볶잖아요. 볶을 때 참기름 진짜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볶아요. 참기름. 그 다음에 이제 북어 불린 물 넣어서 같이 끓여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어요.
2: 왜?
4: 저는 이제 짬뽕 끓일 때도 그렇고 뭔가 찌개를 할 때 진하게 내고 싶으면 끌어올릴 때 이제 진국이 나오려고 할 때 찬물을 넣으면 그게
2: 진짜 찬물 껴지네.
4: 네, 그렇게 이렇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뜨거운 물을 커피포트에 끓여서 그냥 그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간은 진짜 그냥 국간장 살짝 넣어요.
2: 국간장 살짝
4: 넣어요. 네, 그리고 참치액.
2: 참치액. 네. 그렇게 하면 끝?
4: 네, 끝.
2: 해봐야겠다. 이런 형태 너무 오랜만에 먹지 않아?
4: 진짜.
1: 네. 여긴 소스가 진짜 맛있다.
2: 아, 좋다. 아우, 모든 게 다 올드패션이라 너무 좋다. 대짠데 어느덧 많이 먹었네.
4: 그렇네.
1: 잘 드시네요, 근데 진짜.
4: 저 진짜 먹고 싶었어요.
2: 이제 볶음밥 좀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
4: 그렇죠. 이제 볶음밥 먹어야지.
1: 밥 두 개 볶을까요, 그러면?

0: 입에 붙는 이 밥이 맛있다는 거는 우리만 아는 것 같아.
1: 절대 이렇게 안 먹죠, 이거에서.
0: 그러니까.
1: 코리안 필라프잖아요.
2: 아, 맞아.
1: 아, 저도 외국 여행 좀 길게 갔다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1: 볶음밥에 볶음밥까지.
0: 근데 외국 여행 길게 하면 이런 게 제일 그립지 않아?
2: 이런 게 그립죠.
1: 볶음밥 이런 거.
2: 맞아, 그치? 볶음밥.
0: 누룽밥 같은 거. 아,
1: 절대 외국에서 못 먹네. 감사합니다.
2: 야, 내가 요 근래 먹었던 그 다 먹고 볶음밥 볶아 먹는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1: 기대되는 게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장이 맛있으니까 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맛있어요.
0: 장맛이야, 모든 게 장맛.
2: 아,
1: 아, 씨. 장 때문에 좀 다르다.
0: 그리고 깨이런 거 안 뿌리잖아.
2: 그러니까.
0: 그냥 파란 김으로만 가는 거야. 장맛이 좋으니까. 이거 볶음밥 위에 아까 남은 국물에 감자 으깨서 먹으면 세 배 맛있어.
2: 아.
0: 국물이 얼마 없네. 아유, 아쉽다. 국물을 많이 좀 쟁겨놨어야 돼.
2: 쟁겨놨어야 돼.
1: 와.
2: 맞아, 감자에 더 으깨야 돼.
0: 이게 코리안 메스 포테이토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방송에서 막 이렇게
2: 네.
0: 하고 막. 남편 및 시부모님이
2: 네.
0: 뭐라 안 하세요?
2: 아, 전혀 뭐라고 안 하시고 표정이나 이런 눈빛이 조금 피곤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피곤해 보인다?
2: 네, 피곤해 보인다. 좀 잘 챙겨 먹어라.
0: 와,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라고?
2: 근데 그만하라고는 안 하세요.
0: 왜냐면 그 춤으로 광고 엄청 쓰셨어?
2: 아, 그러니까 저는 춤추고 정말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럼 요즘에 더 안무를 더 연습하거나 더 욕심을 내는?
2: 하게 되더라고요.
0: I'm not cute. I'm not cute. 눈 그런 거 봐. 앞으로 박은영 셰프의 계획?
2: 앞으로 계획? 지금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것 같아요.
0: 네.
2: 지금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0: 레스토랑에 신경을 쓰자.
3: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 그런 날이라는 저의 2023년에 발매한 곡이고요. 오늘 미니 콘서트의 주제가 행복의 모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밝은 노래지만 또 제가 처음에 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지고 싶어서 쓴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평범한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작은 일상 속에 스며있는 뭔가 행복의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저의 느낌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변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시 변니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말하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작년에 쓴 노래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모처럼 이제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좀 영감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쓴 노래인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아, 네. 다음 곡은 첼로를 좀 집어넣고 기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네요. 다음 곡은요, 화이트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사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며들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이제 오늘 사전 인터뷰 하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곡인데, 이 노래의 제목을 팬분들과 함께 정한 노래거든요. 원래는 이 곡의 제목은 짝사랑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느껴지는 그런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담은 노래인데, 결국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뭔가 표정이나 뭔가 말투나 그런 뭔가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스며들어라는 노래를 정했는데,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누군가를 짝사랑한 곳 계시다면, 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스며들어 들려드릴게요.

0: 함께 외쳐볼까요? 자, I'm live. 그리고 제가 사랑 그리고 한번 사랑. 자, 사랑 그리고 사랑.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상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솔직하고 살아있는 작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설치 미술가 신민님을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세계 시청자들에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미술가이자 설치 미술가로 활동 중인 신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과 그리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2025년 아트 바젤 홍콩 MGM Discoveries Art Prize 최초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단박에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1: 사실 이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수상 호명됐을 때 굉장히 놀랐고 네. 되게 다 다른 국가에 정말 그쵸. 정말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 작가분들과 네. 이렇게 파이널리스트에서 경쟁하게 돼서 사실 그렇게 자신은 없었는데 이렇게 좀 제가 호명됐을 때 그래서 그동안에 뭔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인정받고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격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그리고 홍콩 아트바젤 계시면서 또 거의 현지 관객들 만나기도 하고 반응도 이렇게 받았을 것 같은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땠었나요? 현장에서의 반응.
1: 사실 제가 작업하는 주제가 네. 제가 겪었던 그런 한국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라 이제 해외 관객분들이 네. 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홍콩에서도 많은 노동자분들이 머리맡을 하고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 이 제 작업 속에 그런 메시지와 그런 맥락을 다 너무너무 이해해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굉장히 저에게도 뜻깊었던 경험이었어요.
0: 그 심사위원단이 작가님의 작업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자화상이자 그들에 대한 헌사라고 평가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좀 그동안의 어려움 그리고 정말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됐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1: 네. 저도 그 의도대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까 봐 굉장히 조금 걱정도 하고 제 작업이 그런 컨템포러리 아트로 읽히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제 작업의 맥락을 너무너무 이해해 주시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굉장히 너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0: 그래서 20년 동안 작업하시면서 유달리 상복도 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또 최초의 이 MGM Discoveries Art Prize를

0: 받았으니까 그동안의 섭섭함을 한 번에 좀 버릴 수가 있었나요?
1: 아, 네. 그동안 이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심사나 여러 가지 수상에서 네. 선정되지 못할 때마다 제 작업의 작품성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작업이 그런 맥락적으로 더 컨템포러리한 게 보일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었는데 네. 이 MGM 아트 프라이즈를 받으면서 내 작업이 이미 컨템포러리하게 잘 작업이 되고 있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돼서 저에게도 굉장히 뭔가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0: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은
1: 네, 맞습니다.
0: 듭니다. 그러면 그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작품이 상을 받은 거죠? 작품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수상을 하신 건가요?
1: 일단은 하나의 컨셉 제목은 이제 의외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라는 네. 그 대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올 때 약간 소름 끼치는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에 네. 대한 질문을 좀 던지는 작업입니다. 네. 완전히 멸균될 수 없는 우리의 몸, 기계가 아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그 머리카락이 나오는 그런 해프닝을 에서 시작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그 아트 바젤 홍콩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0: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건가요?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왜일까요? 어떻게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작업으로 하겠다,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연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저도 느끼는 저에게 궁금했던 지점인데 음식에서 뭐 그런 벌레가 나오는 경우보다 음식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오는 경우가 좀 더 소름 끼치는 경우가 되게 네. 많고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왜 노동자의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 더 뭔가 막 공포와 소름 끼치는 감정이 막 밀려오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가 한편에 숨어져 있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야기하기에 좀 되게 즉각적인 소재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솔직해서 특히 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재료들, 사용하신 재료들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도 주로 쓰시는 게 실제로 일하셨던 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있었던 감자 포대였잖아요. 그렇죠?
1: 아, 네.
0: 그것을 언제부터 수집하시면서 이거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1: 이제 런치 할인 시간마다 네. 정말 정신없이 프렌치 프라이를 튀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튀기면서 나왔던 그런 그 감자 프렌치 프라이 포대가 기름과 땀에 쩔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힘든 피부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그런 노동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백룸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 프렌치 프라이 포대들을 주섬주섬 네. 챙겨서 작업실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가져가는 문제는 없었나요?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하나요? 이제 어차피 버릴 거기 때문에 챙겨가셨으면 또 매니저님은 좋아하셨을까요?
1: 일단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네. 제가 오프이거나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차곡차곡 접어서 사물함에 넣어서 같이 모아주고 좀 일단 되게 다들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면서 되게 열심히 같이 모아주었던 것 같아요.
0: 동료들 덕분에 또 좋은 또 작품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재료가 됐었겠네요.
1: 네.
0: 그 또 채택한 소재가 머리망이잖아요. 네. 머리망.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머리망인데 이걸 특별히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잘 상징해서 그런 건가요?
1: 네. 그리고 일단 저 그 한국에서만 해도 뭐 백화점,

0: 레스토랑, 은행, 뭐 경찰, 군인, 승무원분들 이렇게 되게 다방면에 대부분의 그런 서비스 직종에서 어떻게 보면 헤어 유니폼처럼 사용되는 그 머리망이어서 그냥 한국에서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되게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소재를 작업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 근데 홍콩에 가셨을 때 한국만이 아니라
0: 네.
1: 다른 외국에서도 똑같은 머리망을 봤을 때또 약간 감회가 달랐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은 먼저 홍콩도 처음 가봤는데 공항에서부터 공항 직원분들도 그 머리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트바젤 부스장에서도 되게 많은 노동자분들이 머리망을
1: 그렇죠.
0: 하고 청소를 하고 계셔서 되게 이 머리망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되게 통상적으로 내 작업이 읽힐 수 있겠구나. 제 작업 속 머리망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세계적으로 통하는 여성 노동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간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1: 작가님의 작품 중에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그 인물, 그 조각들을 봤을 때 눈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보통 약간 좀
0: 네.
1: 부럽뜨고도 있고, 근데 유머러스하기도 한데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으신 건가요?
0: 일단은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항상 매달마다 그런 서약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뭔가 불만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뭔가 그래서 그나마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할수 있는 신체 부위가 저는 노동자의 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강렬한 눈빛을 하는 그 노동자들을 만들어서 그냥 관객들도 그 눈빛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느끼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눈에 당 부릅뜬 눈동자를 가진 여러 노동자들의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은 작품에 써놓는 말들이 있죠.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바깥에 뭐 행복하자, 우리 모두 죽어, 나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을 써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 일단은 사실 제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100년도 못 산다는 거를 자꾸 잊게 되잖아요. 너무 삶이 바쁘고 고단해서. 그래서 그냥 항상 저희가 삶이 유한하고, 그리고 지금이 항상 소중한 순간순간이라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관객들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제 그런 되게 이 문구들을 쓰면서 약간 뭔가 메멘토 모리 같이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되게 본질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일깨워주는 그런 문구들을 작업에 같이 적고 있습니다.
1: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업할 때 뽀뽀도 해주시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안아주실 것도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약간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하나하나 만드는 조각들이요? 작가님의 분신 같은 건가요?
0: 토템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하나의 뭐 기도문 같은 거를 계속 적어서 붙이고 반복해서 겹겹이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작업에 계속 그런 기도문을 속삭여주고 뭔가 완성됐을 때는 뭔가 사랑의 뽀뽀를 쪽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의 작업을 만들 때좀더 계속 하나의 정념을 계속 제 방식으로 이렇게 투사하면서 작업을 하게 해서 그렇게 좀 희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그럼 어떻게 떠나보내세요? 다 약간 이렇게 하나 보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을 또 하나하나 줬으면은.
0: 근데 또 일단 이 작업들이 하나 약간 편지 쓰듯이 편지도 목적지가 있어야
1: 그쵸.
0: 편지가 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마음의 목적지를 향,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지가 누군가의 관계 혹은 컬렉터라고
1: 그쵸.
0: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게 가는 게또 저에게는 되게 뿌듯하고 되게 기쁜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1: 신민 작가님이 애정하는 작품들이 있는 공간이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이사한 작업실을 저에게 공개했습니다. 보고 올게요.

작업실을 이번에 새로 구하게 돼서 좀 이렇게 큰 작업도 할 수 있게 돼서 여기서 만든 큰 작업들이고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이런 작은 작업부터 최근에 만든 큰 작업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족 사진 같이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 작업은 제 작업실에서 제일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작품인데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대작입니다.

0: 네, 이거는 제가 주로 쓰는 유토라는 재료인데 따뜻해져야 말랑해져서 이렇게 작업실 오면 장판을 켜놓고 이렇게 따뜻하게 놔둬서 말랑말랑해지기 좀 기다리면서 유토가 말랑말랑해지면 저도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절대 노는 거 아닙니다. 헬로키티 물건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많은 작업들 그리고 전시 스케줄들을 까먹지 않고 잘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스케줄러를 헬로키티로 된 것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렸던 이제 크로키북 표지 그림인데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되게 저에게 용기를 줘서 매직으로 연도가 바뀔 때마다 바꾸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읽고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1: 작업실이 너무 쾌적하고 사랑스럽네요.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아침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0: 일단 항상 작업을 할 때마다 턱없이 적은 그런 비용과 이제 되게 빠듯한 그 기한 안에 작업을 완성해야 돼서 네. 되게 그 척박한 조건 안에서 항상 이 자기 암시를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작업을 이제 암시를 하고 네.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저의 구호 같은
1: 그렇군요. 네. 아니 작년에 그렇게 큰 상을 탔는데도 여전히 작업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나요?
0: 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의지가 아주 되게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만 하나의 작업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창작자들도 그런 같으실 텐데 네. 그래서 되게 그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올려서 그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가 항상 외치는 구호입니다.
1: 그렇죠. 뭔가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뭔가 또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저는 뭐 상상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15m 대작 아주 큰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보여주셨는데.
0: 네, 그 작업도 이제 네. 아트 바젤에서 처음 선보인 작업인데 네. 일단 그 이제 우백 음식에서 머리카락이라는 그 대주제 안에 이제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제목의 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 작업의 이제 주제는 머리카락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그 상황에서 이 머리카락이 범인이 누구인지
1: 누구의 머리카락인가 네. 예.
0: 그 서로 노동자들끼리 서로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흙어보면서 뭔가 되게 서스펜스적인 분위기가 맴도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을 긴 화폭에 그려보았습니다.
1: 네, 같은 동료이지만은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토라고 하셨죠? 재료가 있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찰흙, 점토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0: 네, 그 이제 그런 조형의 이제 캐스팅 전에 원형을 네. 만드는 모델링의 재료이기도 하고 네. 이게 기름을 베이스로 한 클레이여서 이제 굳지 않고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입니다.
1: 재활용할 수 있고 굳지를 않는다면 나중에 그러면 이게 뭐 어디 설치되거나 누군가 집에 가져가도 이게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이렇게 핸들링 하다 보면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0: 아, 네. 그래서 원형을 만들고 네. 이제 종이를 겹겹이 붙여서 네네. 이제 갈라서 그 원형의 그런 이제 유토를 꺼내고 다시 봉해서 네. 이제 그 유토를 계속 모델링의 재료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딸기코라는
0: 제 코가 네. 어렸을 때부터 네네. 굉장히 딸기코여서 블랙헤드가 많은 딸기코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 스튜디오 이름을 약간 뽑아도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블랙헤드같이 창작이 막 샘솟아 올랐으면 해서 딸기코라고 네. 지었습니다.
1: 뭔가 딸기코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는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 저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노트를 많이 쓰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뭐 스케줄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에 네. 도움 되는 노트도 있겠지만은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셀프 인터뷰도 이렇게 노트에 쓰신다고 했어요. 셀프 인터뷰는 무엇이고 그걸 왜 하시나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빠듯한 시간 안에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은 왜 만드는가를 계속 스스로 질문하면서 적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육하 원칙으로 하나의 왜 만드는지 이유가 한 문장으로 정리될 때까지 계속 셀프 인터뷰를 적어가는 게 저만의 그런 비법입니다.
1: 인터뷰 형식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간결하게 뭔가 더 포커스가 잘 되나 보죠?
0: 네. 이렇게 질문을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 질문을 네. 쓰고 그것에 대한 답을 계속하면서 어떤 의심과 불안한 지점들을 네. 소거해가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1: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게스트하고만 할 게 아니라 셀프 인터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신만의 작업실을 이렇게 마련하기까지 좀 많은 길을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미술은 좋아했지만 사실 미대를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공과대를 가셨다고요.
0: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냥 좋아하던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정해서 가는데 이과 그 친구가 이과를 간다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랑 계속 놀고 싶어서 이과를 따라갔다가 어쩌다 보니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공과대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사실 미술에 대한 약간 미련은 버리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미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0: 일단 학교에 입학해서 네. 이제 그런 미대 탁과생 그런 미대 관련한 수업들에 이제 청강을 하면서
1: 여러 가지 홍대셨잖아요.
0: 아 예. 그래서 미대가 유명하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네. 하다가 어떤 이제 미국에서 오신 초빙 교수님께서 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작가로 한번 진로를 정해보는 것을 좀 강력하게 권유하셔서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작업을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어떤 거를 보셨길래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0: 제가 그 학과 청강을 네. 하면서 수업 청강에서 이제 그런 과제들 뭐 자기 자화상 그리기 혹은 여러 가지 뭐 누드 크로키라던가 여러 과제들을 저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 갔었는데 네.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좀 작가로서의 재능이 보인다고 되게 많은 그런 지지를 해주셔서 네.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또 진지하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0: 감사한 분이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실제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셨던 그런 아르바이트에서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런 작품을 했고 수상을 하셨고 앞으로의 그러면 작품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너무 잘 구현을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작품에 이렇게 좀 몰두를 하시면서 해야 될 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실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1: 금년 이제
0: 네.
1: 10월에 방콕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방콕에 갔을 때 느꼈던 그런 되게 불교 문화 안에 그런 윤회 사상을 존중하면서 있는 되게 많은 그런 다양한 젠더들의 그런 일상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어떤 그런 형상을
0: 네.
1: 뭔가 이번에 방콕 비엔날레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0: 네. 그 학벌도 인맥도 돈도 없이 결국 작가가 되는 길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 기억되고 싶은 게또 있을까요?
1: 또 제가 항상 작업을 할 때마다 스스로 또 외치는 또 다른 구호가 못 먹어도 코! 이거거든요.
0: 못 먹어도 코?
1: 네. 그래서 일단은,
0: 네.
1: 일단은 끝까지 부딪혀서, 일단은 끝장을 내는 그런, 어쨌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이 없으면 턱뼈로, 뭐, 그냥 어떻게든 그냥 계속 가서 완성을 하고 뭔가를 하나씩 일궈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0: 너무 멋지십니다. 신민 작가님의 작품들은 소외된 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 시선은 저희에게 또큰 감동을 줍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보여주실지 기다리게 됩니다. 신민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무가 조희경입니다. 저는 춤 추고, 춤 만들고, 춤 교육하는 사람이고요. 순환창작소라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때 예종의 무용원을 들어오려고 하기 전까지 이제 갑자기 결정을 한게 아니라 1997년 제가 미대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연극반에 들어갔거든요. 미대 연극반. 네, 그래서 연극을 재밌게 하는데 저희 미대 연극반은 이미지극 같은 걸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그 대사를 많이 쓰지는 않고 그 서사도 많이 없고 하긴 했지만 좀 추상적이거나 이미지극 같은 걸 좋아했었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 해에 되게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저는 정보 없이 그게 뭔지 모르고 막 봤는데 그 많이 본것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제가 토월극장에서 필립 드 쿠플레라는 프랑스 안무가의 샤잠이라는 작품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온그 샤잠을 봤는데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모든 작품들이 그런 이제 장르들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완전히 제가 너무 몰입하고 정말 딴 세상에 갔다가 시공간에 갔다가 온것 같이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조금 고민하던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팜플렛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에 현대무용이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현대무용인가 봐. 현대무용을 해야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현대무용이라니. 해야겠어. 막 이러고서는 마음을 먹고, 근데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만 이렇게 먹고, 약간 얘기도 못하고 밖에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대무용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왠지 무용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무가가 외국에 있으니, 프랑스 사람이니, 프랑스에 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뭐 초급, 중급, 뭐 전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퀄리티의 수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워크숍들이. 그래서 저처럼 전공을 안한 사람들도 뭐 사실 막 극단 같은 데 지나가다가 지방에 프랑스 지방에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워크숍을 들을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다가 근데 막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뭐 워크숍이 되게 많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다가 이제 그걸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파리에 가면 내가 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갔고, 그래서 되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지금 생각에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필립 드 쿠플레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 프랑스에 가서 제가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저를 좀 약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잠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불같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계속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건지를 좀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좀 하루 종일 한 3개월을 그냥 무용만 약간 했었어요.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해야 해 이거를 깨 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일반 비전공자에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술을 안 하던 사람은 캔버스가 그냥 여러 도화지 중에 하나일 수 있지 반드시 여기에만 그려야 되는 어떤 규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규칙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여기도 지금 보면 저기 파란 매트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러다 옆에 피아노를 치면 재밌겠다. 그러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재밌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공간 자체를 그렇게 뭔가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미술이 좀 더 확장된 거죠, 진짜. 여기서 사람이 내려오면 줄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는데? 뭐 이런 식의 공간을 보면 저한테 뭔 재밌겠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거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간 자체는 어디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뭐 약간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의 현대 나의 현대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너무 생생하고 이거를 근데 말로도 전달이 완전히 안 되고 그 경험이 사진으로도 완전히 안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시아 친구들과 이 현대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돌아와서 공연으로 만들면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막 너무 생생하고 막 그 경험을 하고 싶지만 전달이 조금 생생하게 안 될 거라는 그래서 그러면 생생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뭘까 했을 때 직접 걔네 얼굴 찍고 걔네가 말하는 걸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하게 하고 그런 거면 좋겠다. 그러면은 찍으면 되겠네. 사실 그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제가 이 이름을 지으면 계속 보고 듣고 해야 되잖아요. 말하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를 계속 상기시키는 이름이길 바랬어요. 뭘 상기시켰으면 좋겠냐면 삶이랑 예술이랑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그리고 전공자, 비전공자가 치우쳐 있지 않는 네 그리고 장르 간에도 계속 뭔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 상기시키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일반인으로 비전공자로 무용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배우려고 했을 때 배울 곳이 없었잖아요. 그 경험이 저한테 내가 만약에 뭔가 줄 수 있는 때가 오면 내가 바랬던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춤을 접하고 싶을 때 그 기회,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춤을 통해서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춤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나는 춤을 못 춰 혹은 내가 본것 혹은 아는 것

것의 춤으로만 이제 춤을 보는 거죠. 춤을 잘 추지 않으면 춤을 추면 안 된다거나 춤을 출 수 없다거나 이렇게가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우열과 이것이 굉장히 연결돼서 이미지화돼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기를 가져야만 온다는 게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뭐 남미나 이런 아프리칸 가면 그냥 훨씬 더 끼도 많으시고 그냥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오셨는데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 흥을 사실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요. 좀 자기 몸이랑 친해지고 자기 몸이랑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아이처럼 뛰어놀고, 네. 그리고 같이 놀고. 움직이는 즐거움, 같이 움직이는 즐거움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거죠. 저와 일의 업적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동일시하게 되면 내가 뭘 안 하고 있으면 내 존재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뭔가 무서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내가 쉬고 있어도 어차피 저는 뭐 한 죽을 때까지 거의 계속 창작을 할 거니까 지금 3, 4년을 조금 나한테 쉬어야 될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쉬는 게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좀 교육이나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렇게 휴식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직업이 뭐든, 뭐 나이가 어떻든, 어떤 성별이든 뭐 어떤 문화권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경험하는 장소고 자기 삶을 표현하는 통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해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잘 알아야 되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내가 이거를 평생을 사용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인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일평생 중에 정말 몇 개월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신체, 정서, 생각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런 내가 내 몸을 좀 알아가고 나랑 내 몸이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뭔가 기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설거지.
1: 제발.
0: 너 뭐가 그 난리니?

내 손 뚫리겠다.

0: 화순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1: 화순 내 손바닥 아니야?
0: 그렇죠. 이 손 안에 있어이다.
1: 영차! 뭐 하는 거야?
2: 뭐야 이거?

0: 와.
1: 아니 작가님.
2: 네.
1: 공기가 뜨거운데 너무 좋아.
2: 빼놓을 수 없는 매미 소리.
1: 일단 작가님 저는
2: 네.
1: 여기에 공기 한번 되게 마시고 싶습니다. 아, 시원해. 이거 보세요. 이거 은행나무인가요?
2: 이건 느티나무예요.
1: 아, 느티나무.
2: 네, 느티나무인데 얘가 수령이 몇 년이냐면은 네. 370에서 한 400년 됐다고 얘기를 해요.
1: 와. 네,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해서 지금 근현대 지나서 현대까지 네. 역사를 다 지켜보고 있던 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전라남도 기념물.
1: 전라남도 기념물. 네. 와, 이런 기념물들이 뭐 그냥 곳곳에 있네요. 이게.
2: 맞아요.
1: 화순 혹시 와보셨어요?
2: 저는 자주 왔었죠.
1: 아, 진짜?
2: 네. 화순이 정말 좋긴 한데
1: 네.
2: 수도권 지역하고 강원도 영남권에서는 잘 몰라요.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석천사라고. 네.

0: 꼭 찾아뵙겠다. 어휴.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와.
1: 코리아 MC를 보고 있는데요.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왜 제가 화수를 알았는지 참 꼭 화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화순이 전체적으로 이제 산악 지역이 많고 네. 74% 가량이 산악 지역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한국의 알프스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0: 아, 그리고 오면서 경치가 네. 너무 좋고 이 바로 무등산이잖아요.
2: 네네. 네. 여기 지척이 무등산이고요. 네. 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지리산입니다. 아. 그래서 우지리 좌무등. 딱 끼고 앉았기 때문에 화순이 네. 그래서 네. 한국의 알프스다라는 이제 별명을 불리죠. 아,
0: 그렇구나. 네. 어디부터 구경하면 됩니까?
2: 아, 우선 손바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0: 손바닥, 예.
2: 자, 이렇게 손바닥을 딱 펼쳐보시면 네. 화순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0: 아, 진짜요?
2: 네.
0: 어떻게?
2: 먼저 네. 엄지 손가락 쪽 네. 이쪽이 화순 군청이 있는 곳이고요.
0: 네, 화순 군청.
2: 여기서 반지 끼는 손가락 네. 약지 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있는 화순 일경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0: 그래요. 화순에 11경이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제가 그때 MC 봤을 때 화순 11경을 보고 여기 무조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0: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 북쪽 손가락 위주로 여행을 하고 아. 내일은 남쪽으로 좀 내려갈 생각입니다.
1: 와 기대됩니다. 화순 내 손바닥 아니야.
2: 그렇죠. 이 손 안에 있어이다.

0: 자, 지금 저희가 갈 곳이 이제 화순척벽인데 아~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1: 버스 타고 투어. 혹시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문화 관광 행사사님.
3: 네, 네. 오늘 두 분 모시라고 특별히 왔습니다.
0: 아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적벽 투어 버스를 탑승해서 네.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

0: 시간에 저희가 안내를 할 겁니다. 오늘 탑승하려면 네. 이걸 손목에 차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채워드릴게요.
1: 자유이용권 같은.
2: 그러니까요.
0: 네네네, 맞습니다. 자유이용권 같은. 이렇게.
3: 옛날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여기가 테마파크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선비들의 테마파크.
2: 꼭 찾으시죠.
3: 네네.
2: 찾으시죠.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저 버스 진짜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차를 주로 타고 다니니까
2: 약간 수학여행 온 느낌.
3: 이 수학여행 갈 때 보면은 네. 자리를 어디에 앉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아,
2: 저는 작가님 자리입니다.
3: 좀 모셨네.
5: 여기는 뭐 버스 투어만 있고 일반 차량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6: 맞죠.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제한된 한시적으로만 이 투어 버스로만 개인적으로는 진입할 수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3: 우리 전망대 지금 다 온 것 같은데요, 뭐 하나를? 여기 전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져 있고. 우와!
2: 우와! 오! 저기 잠깐만.
3: 야, 나 이거 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가 딱 생각났어.
2: 아, 일단 내려서 좀
3: 내릴까요, 우선?
2: 잠깐 내려서.
3: 와, 야, 멋지다.
2: 진짜 멋지다.
0: 원래 이곳은 투어에서는 버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거북섬 전경인데요. 네네네. 저 동북댐 안쪽으로 이렇게 거북이가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형상이 보이시죠?
2: 네네네. 네.
0: 사실 이게 동북댐이 생기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수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물속에 잠겨있는 내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는 곳이어서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버스를 내렸습니다.
3: 저기 거북이가 발을 내밀고 있네요, 저기는.
0: 맞아요.
3: 살짝. 살짝.
0: 아, 네, 맞아요. 작가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2: 네. 여기에 저게
3: 빨리 갈래 이러면서 헤엄치는 거 같네요. 네,
0: 맞아요.
3: 지호 씨 지금 자녀가 두 명이죠?
5: 네, 둘입니다, 저희.
3: 혹시 늦둥이 생각 없어요?
5: 아, 예, 없습니다.
2: 이제 늦었어요.
3: 왜냐면은, 예. 여기서 이제 소원을 빌면은, 예. 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볼 수가 있고, 또 입시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가, 그런 소원을 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이 거북이한테?
3: 예.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소원 있으시면 빌어보시죠.
2: 아, 소원 있죠. 가족의 건강. 저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그럼 잠깐 빌어야 되겠네. 네.
3: 잘 되게 해주세요.

0: 회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볼 곳은
1: 네. 네. 제 2 전망대에서 잠시 내려서 네. 오늘 보려고 하는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고산적벽과 노르묵적벽을 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그 4대 적벽 중에 두 곳.
2: 그렇죠. 아. 적벽의 빅미.
0: 네. 아, 기대된다. 아, 슬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 어쨌든 보일 겁니다.
0: 네, 살짝 이제 나무까지 네. 사이로.

0: 와.
1: 자, 올라오시죠.
0: 우와, 이거 봐. 이거는 그림 아니에요? 와. 그림?
2: 와. 아니, 뭔가 병풍을 펼쳐놨네.

0: 와,
1: 야, 멋지다.
0: 와,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1: 수직벽인데 완전. 와.
2: 지금 와. 이곳 보시는 풍광 괜찮지요?
1: 네.
0: 괜찮은 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1: 솔직히 이거 보러 왔어요, 우리.
0: 그러니까요. 와, 이게 너무한데, 이거. 야.
2: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앞에 보이는 적벽이 보산 적벽이고요. 옹선산이 만들어낸 아래쪽 적벽이 노르목 적벽이라 하는데요. 이곳에서만이 두 적벽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0: 아예 지금 보시면, 네. 잠깐, 네. 이 적벽에 네네. 나무들이 막 이렇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게 가을 되면 울긋불긋해지니까.
3: 와, 이거 진짜 절. 야, 장관이다.
0: 아, 그럼 회사님 저희 예. 이렇게 아니라 빨리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저.
2: 맞아요. 이곳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내려가셔서 직접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실까요?
0: 아, 네네. 네네.
2: 네네. 가시죠. 네. 자, 우와. 자, 도착했는데요.
0: 아, 회사님. 네. 네네. 여기는 왜 우산이 걸려 있어요?
2: 아. 우산이라기보다도 네. 양산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0: 양산.
2: 오늘같이 뜨거운 날 투어를 한 20, 30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양산을 쓰고 걸으시면 더위 피하는데 최고겠죠. 아. 그래서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0: 아, 빌려주는 네. 곳이구나.
2: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씩 골라보시죠. 아,
1: 전 이거요.
0: 아, 저는 핑크로.
1: 핑크.
0: 우리 아이들이 핑크 좋아하거든요. 핑크 좋은데.
1: 어, 됐는데?
2: 아, 됐습니다.
1: 됐네요. 네.
2: 자, 그럼 아, 준비됐으면
0: 아,
2: 자, 같이 가실까요?
0: 와. 이 문을 지나는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이 통천문이라고 하는 문인데요. 이 문을 들어가면 좌측에가 천재단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공간으로 아... 예전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곳에 좀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천재단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를 지내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말하자면 하늘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0: 그럼 이걸 지나가서 네. 우리가 가까이에서 적벽을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2: 맞습니다.
0: 가시죠.
1: 자. 어, 하늘로 통한다 그러니까 좀 남다른데요? 통하는 느낌이?
0: 자, 이 조그만 양산인데 네. 요거 시원하네요.
1: 그죠?
2: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0: 이쪽으로?
2: 네.

0: 이 나무들이 딱 그늘 만들어주니까 시원하네요.
1: 아. 근데 좀 공기가 좋은 것 같지 않나요?
0: 네.
1: 이게 나무가 지금 편백나무고 또 대나무가 피톤치드를 그렇게 많이 발산한대요.
0: 우와. 우와, 가까이 보니까, 와, 이거 뭐야. 오,

0: 이 정자는 뭐예요? 이게 망미정이에요, 그러면?
1: 맞습니다. 아.
2: 야. 나무 가지가 너무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아.
0: 퇴적층이 다 보여요, 지금. 네. 그죠? 차곡차곡 떡시로 쌓아놓은 것처럼.
1: 맞습니다. 네. 수억 년 전에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그렇죠. 무등산과 더불어서 이 적벽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적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지질학적으로 약간 철성분이 많나 봐요. 그래서 흘러내림으로 그렇죠. 인해서 약간 황토빛을 띠는 그런 모습인데 사이사이에 이 나무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라는 모습이 나중에 가을에 저게 단풍으로 물들면 제대로 적벽다움을 느낄 수가 있으시죠.
0: 그 옛날에 이 화백들이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면은 왜 실사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수묵담채화도 많이 그렸을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1: 말씀하신 대로 이 정자에서 저 노르목 적벽을 바라다보는 풍광이 네. 가장 절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이야, 아니 너무 멋있다. 네,
1: 이 망미 정자가 네. 지금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네. 이곳에 계셨던 정지준 장군이란 분이 나중에 의병을 해산하고 이곳에서 정자를 짓고 후학을 양성했다는 그 정자인데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또 저쪽 아래쪽에 있던 정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현판을 잃어버렸는데 네.

0: 서화 현중화 선생님의 서예가의 글씨지만 또 왼편으로 돌아가면 현판이 하나 더 있네요.
1: 아 그래요?
0: 네, 한번 보실까요?
1: 오! 오! 땅도 몰라도 저건 알겠어. 어? 오!
2: 저게
0: 네네네.
2: 김자, 대자, 중자. 오!
0: 아주 갑옷처럼 모시는 현판이랍니다.
2: 아, 그렇죠. 완전 갑옷이죠. 아, 그 옮기면서 현판이 두 개가 됩니다.
0: 네네, 그렇죠.
1: 아, 이게 한 100년 지나면 이제 또 뭐 아... 유산이 되겠네요.
0: 그러겠죠, 아마도.
2: 예, 또, 예, 그... 아, 여기 되게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네요.
0: 맞습니다. 노름목 적벽을 관광 오신 분들도 이 망미정자의 풍광이랄지 망미정자의 담긴 사연들을 듣고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2: 와, 진짜 대박.
1: 야, 또 나와서 보니까 네. 뒤에 산세하고 같이 보니까 더 멋진데요? 네. 더 웅장한 맛이 있다.
2: 그렇지, 이거지.
1: 그래서 작은 그랜드 캐년 같기도 하네요.
2: 저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0: 네네.
2: 저 다리가 뭐예요?
1: 다리 그죠?
0: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네. 저기를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제 뒤편인데 동복에서 이렇게 아~ 올라올 수 있습니다.
2: 아, 거꾸로?
0: 네, 거꾸로.
2: 뒤편에서.
0: 아~ 그래서 그쪽에서 이 옹성산을 오를 수가 있는데 519지라서 1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2: 작가님 사진 하나 찍어드려야 되겠어.
1: 아, 그럴까요?
0: 네.
2: 와, 멋있다.

0: 저 제가 이제 음료 잔만 사십시오.
1: 그럴까요?
0: 더워가지고.
1: 아, 시골에 왔으니까요. 네. 시골빵도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0: 시골빵?
1: 예. 네. 어우, 팥이 국산인데 화순꺼야.
0: 화순꺼.
1: 예. 지역 특산물로 만든 건가 봐요.
2: 예, 팥도 저희 마을에서 나오는 팥이에요.
0: 팥도
2: 예,
0: 여기서
2: 예,
0: 나오는
2: 저희
0: 팥.
2: 마을 팥이고 아~ 뽕잎 가루도. 저희 마을이 옛날부터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아~ 누에 키우면서 콩나무가 많이.
0: 여기서만 나는 빵이겠네요?
2: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팥빵.
1: 그래요? 그럼 아~ 하나씩 좀 주시겠어요?
0: 그럼 먹어야지. 예. 특산품 빵을 이렇게 또. 아,
1: 자, 맛을 한번 볼까요?
0: 아유, 시원해. 팥을 먼저 볼까요?
1: 네.
0: 오, 진짜 따뜻해.
1: 오.
0: 우와, 오. 뜯으니까 야. 공기가 들어가면서 딱 납작해졌어. 와, 이거 봐.
1: 아우, 이게 와. 양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축 처져.
0: 네. 오. 와, 근데 다른 빵이랑 좀 다르다, 느낌이. 우와. 약간 단팥빵인데 왜 호빵 냄새가 나지?
1: 호빵 냄새요?
0: 네. 우와.
1: 부드럽네.
0: 글루텐이 없는 건강빵이래요. 근데 맛이 되게 담백한데 하나도 안 달아.
1: 그 팥맛으로 단맛이 나는 거지. 와. 실제로 단맛이 안 나네.
0: 와, 되게 여기 멋있는 말 있다. 누룩꽃빵은 문명의 결합으로 탄생한 빵입니다. 와, 어, 이거 되게 맛있다.
1: 말이 되네.
0: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딱딱해야 되잖아요, 빵이. 그래도 단단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엄청 보들보들해요. 이거 봐. 되게 보들보들해, 빵이 뜯으면.
1: 지금 여기 녹색 나온 거 있죠?
0: 네.
1: 요게 뽕잎이에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진짜 농담 하나도 안 보태고 처음 먹어보는 빵 맛이에요.
1: 그래요?
0: 내가 먹어본 소보루 빵이 이게 아닌데?
1: 뭐야, 이거 맛이.
0: 어, 되게 맛있어.
1: 진짜 처음 먹어볼 맛인데?
0: 네, 그래서 처음 먹어볼 맛이죠.
1: 조금 거친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네요.
0: 응.
1: 부드럽다 되게.
0: 진짜 단맛이 1도 없어. 근데 되게 맛있어. 야,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화순에서만 나는 이거니까 확실히.
1: 그러고
0: 빵도 건강한 빵이네.
1: 아.
3: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even outside Korea, and the recipes are simple enough for anyone to follow. So leave it to Kay now, and let's get cooking! Here's where today's Chuseok treats will come to life. We've come to a Korean dessert studio in Seoul.
1: 저는 모락모락 한식 디저트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떡이랑 한과를 만든 지는 20년 정도 되었어요.
0: From preparing the ingredients to mastering the techniques, there's plenty to learn today. And first up, the ultimate Chuseok favorite, 송편.
1: 송편의 유래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신라 사람들이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보름달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 신라를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전해지는 되게 오래된 떡이에요.
0: With a tradition that goes back generations, today's 송편 will be made the traditional way.
1: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쌀 가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0: Rice flour is the base of 송편 dough. Simply wash and soak the rice, then grind it nice and fine.
1: 이거는 지금 준비된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살짝 익히면 이 반죽이 조금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를 넣기도 모양을 만들기도 조금 편해지거든요.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약간 치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빚어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안 터지고 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반죽이고요. 내가 반죽을 눌렀는데 부셔지거나 여기 이제 금이 가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0: The dough can be made with plain rice flour or mixed with different ingredients for a splash of color.
1: 이런 재료들이 좀 더 다른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빚는 이유도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 하얀색 외에도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food, the little details really do make all the difference. But with all the time and effort that goes into making dishes like this, why are they becoming popular again with younger generations?
1: 할레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옛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타는 아이템들을 딱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Now that the dough is ready, it's time to make the fillings that give 송편 its flavor. From nutty sesame seeds to sweet chestnuts and mung beans, there's plenty of goodness packed inside. Three fillings, each with its own unique flavor. Now, let's get them ready.
1: 깨를 넣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빻고 반 정도는 갈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0: Finding just the right texture for each ingredient is all part of the fun of making 송편.
1: 담백해요. 담백해서 되게 맛있어.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단 거 좋으니까 약간 깨소 같은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녹두소 같은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All three fillings are ready, so everyone can pick their favorite. Now, it's finally time to start shaping the 송편.
1: 송편은 이렇게 밤알 크기 정도로 띄어가지고 밥그릇 모양으로 이제 깊숙이 넣어야 내가 소를 듬뿍 넣을 수 있고요. 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서 이 테두리 반죽에 밤이 묻지 않게

0: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요 흰 반죽끼리 잘 붙여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요. 주먹으로 적당히 쥐어서 공기를 빼주고 소랑 반죽이 밀착되게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요거를 송편 양 끝에 이렇게 살짝만 쥐어주시면 요거 사이에 선이 살짝 생겨요. 그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이렇게만 해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전통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1: In no time, the steamer is filled with beautiful half-moon 송편. All that's left is to steam them to perfection.
0: 송편이 찔 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송편과 송편 간격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두고서
1: About 20 minutes over high heat. And the moment the lid comes off, a fragrant cloud of pine fills the air, revealing glossy, freshly steamed 송편. Beautiful 송편 in five vibrant colors. Chewy on the outside and packed with sesame, mung bean, and chestnut fillings. A colorful chuseok spread that's a feast for both the eyes and the taste buds. 넥스트 업 is 다식, a traditional Korean treat that packs delicate patterns and plenty of sweetness into every tiny bite.
2: 다식은 이제 한자로는 차 밭자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찻잎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이 찻잎을 이제 압착해가지고 눌러서 이런 원형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모양으로 재료를 눌러 찍는 지금은 이제 각종 곡물 있잖아요. 견과류도 그렇고 곡식류, 콩 이런 것들을 가루 내어가지고 홀로 버무린 다음에 틀에 찍어서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 거를 이제 다식이라고 해요.
1: 다식 molds come in all kinds of shapes and sizes. And choosing which ingredient goes with which design is all part of the fun. Different ingredients bring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and that's another part of 다식's charm. Can't find the traditional ingredients? No worries. With easy to find almond flour, 다식 can be made just about anywhere in the world.
0: 치즈 다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이제 아몬드 가루예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를 바로 쓰셔도 좋고요. 오븐에다가 살짝만 구워가지고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아몬드 파우더에 이제 황치즈 가루를 넣어주실 거예요.
1: Now it's time to add the honey that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Gently work the mixture with your fingertips until there are no clumps left.
0: 악수하는 힘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눌렀는데 안 부셔져요 이러면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쳤을 때 이렇게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1: Now for the highlight of making 다식, pressing in those beautiful patterns.
0: 다식 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다식 틀 안에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1: Set the mold to just the right height, then fill it with a prepared mixture.
0: 지금 틀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 같아도 다식 방망이로 넣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루를 넣으실 때 조금 다식 높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Use the 다식 press to pack the mixture firmly into every corner of the mold.
0: 좀 힘을 주고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이스틱을 돌리듯이 눌러서 살짝 돌려주셔야 얘네가 좀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그 위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셔야 돼요. 소복히 얹어놓고는 이 위에를 꾹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 Smooth out the uneven top and make it nice and flat.
0: 우리가 날개를 세웠잖아요. 다시 날개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면 다시 완성입니다.
1: 따다! The hidden pattern comes out crisp and clear. Wow! Just look at all those colorful, beautifully patterned dashik filling the table. Add a warm cup of tea and everything's ready for the perfect Korean dessert experience.
0: 곧 추석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하면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the heart of scuba diving in Korea.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the waters around Seogwipo's Munsom Island are known as one of the richest marine ecosystems in the country.
1: Munsom is 다이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이곳을 찾게 되는데 다이빙 포인트는 크게 새끼섬과 본섬 서쪽에 있는 한계창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연산어 군락과 연산어 군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사계선 북쪽 직벽에는 벽면 전체의 연산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 조류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연산호들을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빛깔이 연산호를 더욱 아름답고 중간중간에 또 자리 잡고 있는 해송도 정말 운치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1: For a fish, coral reefs are both playground and home. Here they find food as well as shelter from predators.
2: 산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문섬의 대표적인 포인트인 만남의 광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물의 흐름도 좋고 해서 그곳에 가면 항상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The small caves formed by rocks and soft corals have become ideal homes for fish. Corals bloom like a field of flowers in an array of colors.
0: 연산호를 바다의 꽃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연산호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뼈대가 없이 그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전체에 이 촉수를 가진 폴립들이 서로 붙어서 자라는데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이 폴립을 이용해 바닷속을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잡아 먹는 동물입니다.
1: Soft corals are cnidarians, animals with digestive systems of their own. Each petal-like polyp feeds from the water, and in hermaphroditic corals, every single polyp can reproduce on its own. Because corals live fixed in one place, they have developed two survival strategies, sexual and asexual reproduction. healthy coral means the surrounding marine environment is clean and thriving. Coral absorbs carbon dioxide dissolved in seawater and produces oxygen. It is said that coral reefs' photosynthetic capacity per unit area far exceeds that of tropical rainforests. That is why we call coral the lungs and treasure of the sea.
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산호의 70%가 이곳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고 그 가운데 한 15종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흰수지 맨드라미 산호입니다.
1: The white Dendronethia coral is native to 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level 2 endangered species since 2012. At the Hangetang point off Munsam Island, we can find even more unique colonies of soft coral.
2: Hangetang의 큰 수지 맨드라미 포인트 같은 경우, 일단 하강하면 수심 10m에서 한 20m 정도에는 말랑말랑한 노란색들을 띠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5m까지 더 깊이 내려가면 큰 수지 맨드라미 군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맨드라미의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